0: 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친구들 안녕.
1: 난 제니.
2: 나는 민우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3: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바로 편지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0: 편지에 쓰는 글?
4: 오, 편지에 쓰는 글! 제니는?
5: 편지를 글로 쓰는 것 같아요.
4: 자, 편지글은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보내는 글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편지를 누구에게 써본 경험이 있나요?
5: 네. 친구들이랑 다툼이 있었을 때는 사과 편지를 썼었고 친구들 생일 축하할 때는 생일 축하 편지를 썼었어요.
4: 그랬구나. 제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들에게 편지를 많이 쓰지요. 친구가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글을 썼다. 정성껏 쓴 편지글을 받으면 기분이 매우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편지랑 편지글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편지는 어떤 사람에게 적어서 보내는 게 목적이지만 편지글은 꼭 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어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나서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의 형식을 갖추었을 때가 있죠? 여러분이 주인공에게 직접 편지로 전할 수는 없지만 편지의 형식을 갖추어 독서 기록장에 글로 남긴다면 그것도 편지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지글은 소식을 전하는 글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두 친구 중에 우리 민우. 민우는 편지를 언제 써봤나요?
6: 어떤 친구한테 편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답을 편지를 써서 그 친구한테 줬어요.
4: 아,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해준 경험이 있구나.
6: 네.
4: 그럼 우리 혹시 부모님께 편지를 써본 친구. 제니. 어떤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5: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4: 너무 감동적이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5: 네.
4: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글을 받으면 언제나 기분이 참 좋아요. 선생님도 특별한 날 선물을 주고받을 때 짧게라도 편지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분 차이가 크더라고요. 혹시 영상편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상 편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5: 네.
6: 네.
5: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항상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나랑 함께 놀아주고 같이 모르는 거 있으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다음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4: 와, 제니 친구들 너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편지글이라는 단어를 배워봤어요. 그럼 편지글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자, 편지글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전하다예요. 전하다, 이 말 들어본 친구. 오, 민우.
6: 무슨 무슨 일을 전하다 이럴 때도 있어요.
4: 맞아요. 여기서 전하다는 상대에게 소식, 생각 등을 알리다 라는 뜻이에요. 오래간만에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해드렸다. 친구에게 사과를 했는데 나의 미안한 마음이 잘 전해졌을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우리 오늘 배운 편지글 전하다, 이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노트를 꺼내고 펼쳐서 글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5: 네.
4: 네.

0: 현지글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보내는 글 전하다 상대에게 소식, 생각 등을 알리다
1: 그럼 우리 친구들이 쓴 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제니부터 읽어주세요.
2: 사과 편지 글로 친구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문자로 필요한 준비물을 전하다.
1: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쓸 때 고쳐야 될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제니가 이 글을 쓸 때 소리내서 읽어보고 혹시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느꼈다면 그 부분을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2: 아, 전하다 같아.
1: 맞아요. 제니야, 그러면 어떻게 고치고 싶어요?
2: 전했다.
1: 전했다. 우리의 글은 가장 자연스럽게 쓴 글이 좋은 글이에요. 그럼 제니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하다를 전했다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 네. 문자로 필요한 준비물을 전했다.
1: 어때요? 처음 쓴 글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2: 네.
1: 다음은 민우 읽어줄까?
3: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전했다.
1: 와,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글을 전했대. 우리가 배웠던 편지글과 전했다를 동시에 함께 사용했네요. 역시 똑똑한 민우야. 오늘은 편지글과 전하다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가 배운 두 단어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4: 네.
1: 좋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5: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5: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속담은 무엇일지 라라한테 물어볼까?
2: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그린남매 안녕?
3: 안녕!
4: 좋아,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라 도 없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근데 라라야,
0: 없어질 것 같은 게 너무 많아. 두 글자.
1: 맞아.
4: 좋아, 오늘도 그럼 힌트를 하나 줄게. 라라 도 없다라는 관용어는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먹는 음식에 비유한 말이야.
0: 오, 먹는 거?
1: 혹시 치킨 아닐까? 치킨이나 피자.
0: 라면도 되지 않을까?
1: 왜냐면 라면이나 치킨, 피자 이런 거는 기름진 음식이어가지고 몸에 좋지 않아. 그래서 이득이 없고 맛있기만 하는 음식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난 피자가 없다로 할래.
0: 나는 라면이 없다라고 할게.
1: 그래.
4: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고 신나게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1: 알았어.
4: 예진아,
1: 응?
4: 예진이는 왜 답이 라면이라고 생각했어?
0: 라면은 아주 맛있기만 하지 우리 몸에 좋을 건 없잖아.
1: 그렇지?
0: 그래서 우리 몸에 이득이 되지 않지.
4: 아, 라면은 맛이 있지만 우리 몸엔 건강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라는 말인 거지.
1: 아.
4: 그럼 노아는 왜 답이 피자라고 생각했어?
1: 피자도 라면처럼 건강에 좋지 않잖아? 피자가 없으면 우리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도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사라지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는 속담일 수도 있지 않을까?
4: 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없어져서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상황이나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좋아. 그럼 노아가 생각하기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은 뭐가 있어?
1: 당연히 밥이지.
0: 그건 그렇지.
1: 그래서 밥은 종류도 많고 건강에도 좋고 달고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4: 그렇구나. 그럼 예진아.
1: 응?
4: 라면도 없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에게 쓸 수 있을지 얘기해볼까?
0: 맛있는 사탕이 있어. 너는 그 사탕을 사러 마켓에 간 거야. 근데 다른 데서는 100원에 팔아. 근데 거기서는 500원에 파는 거야.
1: 아, 그러면 손해를 본 거네.
0: 그런가 보고. 야, 이렇게 이득이 없으면 어떡해. 너 저렴한 가게에 샀으면 좋았었잖아. 야, 라면도 없다고 해.
1: 알았어.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4: 좋아요. 자, 그럼 노아는 피자도 없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쓸 수 있을까?
1: 친구한테 장난감을 빌려줬어. 언제 돌려줄지는 말도 안 하고 계속 한 달 내내 그 장난감을 갖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야, 친구야, 피자도 없어. 그러니까 너 계속 갖고 있으면 굉장히 화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 돌려주는 거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4: 아, 이기적으로 행동한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 그 친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준다는 거지. 좋아. 그럼 오늘의 그림남매, 과연 또 얼마나 재미있는 생각을 했을지 한번 설명해볼까요?
0: 나는 라면도 없다라고 생각했어.
1: 왜?
0: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1: 라면!
0: 근데 이 라면을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이득이 없잖아.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장난감이야. 우리는 샀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득이 있지. 근데 우리는 좋아하지 않은 거니까 아무래도 며칠 갖고 놀고 그만 갖고 놀겠지?
1: 그렇지.
0: 그렇게 이득이 없는 일을 말하는 것 같아.
1: 그렇구나. 나는 피자도 없다라고 생각했어. 피자, 치킨, 햄버거, 라면 이런 음식들은 기름진 음식이어가지고 몸에 해로워. 피자가 딱 없어지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진다. 아니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4: 좋아. 오늘도 두 사람의 재미있고 기발한 생각 잘 들어봤어.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4: 오늘의 관용어는 국물도 없다야. 국물이란 국이나 찌개 같은 음식에서 씹을 수 있는 건더기를 제외한 물이야. 우리나라는 국물 음식이 발달했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배춧국, 묵국 등 다양한 국물 음식을 즐겨 먹어왔지. 그런데 국물도 없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콩나물국을 먹으려고 그릇에 담는다고 생각해봐. 콩나물만 푸려고 해도 자연히 국물이 따라 담기게 되기 마련이지. 그래서 국물은 부수적으로 생기는 작은 이득이라는 뜻으로 쓰여. 국을 받아 먹으려는데 건더기는커녕 국물도 받지 못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야. 이처럼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국물도 없다라고 표현해. 만약 오빠가 학교 끝나고 내 방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가 버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2: 도와주기로 해놓고 도와주지 않다니. 오빠 방 청소할 때 두고 봐. 국물도 없을 거야.
4: 라고 말이야.
1: 아, 국물이었구나. 아이고야.
0: 우리는 당연히 맛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 에이, 빨리 끝나고 가서 라면 먹어야지.
0: 누군지 다 먹기만 해. 막 국물도 없을 줄 알아.
1: 아싸. 오늘의 관용어는
3: 국물도 없다.
0: 돌아오는 이득이나 몫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4: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빙경 퍼지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1: 일을 어째? 당나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2: 와, 불쌍해.
0: 에이든.
3: 응.
0: 제이야.
4: 응.
0: 아담아.
5: 응.
0: 승연아.
6: 응.
0: 우리 얼른 떠나야겠어. 이야기 속으로 뿅뿅.
2: 뿅뿅.
0: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재산이라곤 당나귀 한 마리가 전부였지요.
7: 이제 쌀도 다 떨어졌구나.
8: 당나귀라도 팔아 쌀을 사면 어떻소?
7: 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0: 아버지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곤 했어요.
7: 당나귀야, 어쩔 수가 없구나.
0: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장으로 갔어요. 마을에서 장은 아주 멀었어요.
7: 지금 온 만큼만 더 가면 된단다.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구나.
0: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이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당나귀가 짐을 진 것도 아닌데 타고 가면 될 것을. 답답하네. 아버지는 얼른 당나귀 위에 올라탔어요.
9: 아버지, 편안하세요?
7: 그래, 그래. 이렇게 편한 것을.
0: 아버지는 당나귀를 타고 아들은 당나귀를 끌고 한참을 걸었어요.
8: 어머,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가 타고 가다니. 걸어가는 아들이 가엽지도 않은가 봐.
7: 아, 그 생각을 못했구나.
0: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른 당나귀에서 내렸어요.
7: 얘야, 아무래도 내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게 좋겠구나.
9: 네, 아버지.
7: 아들아, 편안하니?
9: 네, 아주 편안해요.
0: 그때 그늘에서 쉬던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10: 이런 불효자 같은 이라고. 늙은 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9: 아, 그런가?
0: 아들은 얼른 당나귀에서 내려왔어요.
9: 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가 타고 가시는 게 더 낫겠어요.
7: 내가 타고 가면 또 인정머리 없는 아비라고 흉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9: 아버지, 그럼 우리 둘 다 타고 갈까요?
7: 그래, 그러는 수밖에 없겠구나.
0: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어느새 장터 입구까지 다다랐지요. 당나귀는 매우 지쳐 보였어요. 그걸 본 장사꾼이 말했어요.
10: 네, 참! 조그만 당나귀에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타고 나타나다니! 어디서부터 타고 온 거요? 당나귀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소!
7: 아, 미안!
0: 그렇게 하여 둘 다 내렸지요.

0: 드디어 장터에 도착했지요. 하지만 개울을 지날 때 힘에 부친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1: 어이쿠! 이를 어쩌면 좋으냐!
0: 결국 세찬 물줄기에 당나귀는 떠내려갔지 뭐예요?
2: 남의 말만 듣다가 망했어요!
0: 당나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강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넓은 초원으로 도망갔대요.
3: 그래도 마지막에 당나귀가 자유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4: 맞아.
3: 그럼 친구들, 아버지와 아들은 왜 남의 말만 들었을까?
5: 남의 말만 듣는 게 편해서? 자기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좀 게으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6: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
7: 왜냐하면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사람들을 비판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실행하는 거야.
3: 만약에 너희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가야 한다면 어떻게 데리고 갔을 것 같아?
6: 당나귀에 아빠를 태우고 좀 가다가 다시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타면 좋을 것 같아.
3: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들 말을 무조건 듣지 않고 지금 우리가 번갈아서 타고 있으니까 너무 화내지 말라고 말할 것 같아.
3: 아들은 왜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했을까?
8: 엄마나 아빠를 보고 배우잖아, 아들이나 딸이. 그래가지고 그걸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게 맞는 행동이겠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똑같이 하고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 남한테.
3: 그럼 친구들,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7: 이거 이렇게 해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
3: 우리 친구들 멋진 이야기 너무 고마워.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9: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요즘 핫초코 가게 손님이 없네. 손님이다.
1: 안녕하세요. 핫초코 한 잔 주세요.
2: 네, 핫초코 한 잔이요.
1: 잠깐. 거기 말고 여기 한 잔.
0: 우와, 엄청 큰 잔이네요.
2: 손님, 여길 한번 봐주시죠. 자,
1: 핫초코는 하루에 한 잔만? 한 잔 맞잖아요.
2: 핫초코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1: 됐어요. 내가 핫초코를 얼마나 마시든 내 마음이지. 다른 데 가야 돼.
2: 손님.
0: 손님. 여기 다른 핫초코 가게 없는데.
3: 아니에요. 있어요. 옆에 새로운 핫초코 가게 생겼어요.
0: 에이,

0: 거기 지금 손님이 엄청 많아요.
1: 이런. 그래서 우리 안전 초코 하초코에 손님이 없는 거였군요.
0: 그러게요. 어떻게 어쩔 수는.
2: 어떡하긴. 손님이 없으니 여유롭게 하초코 한잔 해야겠군.
1: 안 되겠어요. 그 두근두근 하초코에 왜 손님이 많은 건지. 이 곰통령이 직접 확인해

0: 저 핫초코 한 잔 주세요. 여기에다가.
1: 와우, 맛있는 건 많이 드셔야죠. 잠시만요.
2: 손님의 요구에 충실히 응대하는 저 서비스 정신, 곰철수님과 비교되는군.
1: 여기요.
3: 감사합니다, 구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주문하시겠어요?
2: 네, 저 핫초코 한 잔.

0: 진하게 타드릴까요?
1: 아, 예, 예. 좋죠.
0: 친해져라, 친해져라. 자, 친해져라.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1: 아유, 아, 감사합니다.
0: 또 오세요.
1: 아, 좋아. 어떤 맛이길래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럴 수가.
2: 안전, 안전.
3: 비상! 비상! 비상이야! 비상! 아니,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닙니다! 내가 두근두근 핫초코를 마셔봤는데 말이죠!
4: 아, 어때요?
3: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진하고 달콤해요!
4: 아, 거기 사장님은요? 거기 사장님, 출승님보다 더 친절해요?
3: 거기 사장님이요? 뭐야, 갑자기 왜 가슴이 두근대는 거지? 설마 내가 코 사장을 좋아하게 된 건가? 안 돼! 고사장은 우리의 적이라고! 아, 안 돼!
4: 어?
5: 어? 어?
4: 꿈나랑님!
5: 뭐야? 무슨 일이지?
6: 안전초코 핫초코보다 더 맛있을까? 그러게, 궁금하네.
0: 다음 손님! 100번째 손님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6: 우와! 우와! 우와!
0: 100번째 손님께는 두근두근 음료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6: 우와!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먹고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6: 네, 가자.
7: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세요. 아, 네.
3: 어느새 이곳에 또 와버렸다.
0: 어, 어머, 또 오셨네요.
1: 어? 아, 예, 그게.
0: 아주 진한 핫초코 한 잔 더 드릴까요?
1: 허, 좋죠.
5: 두근두근 핫초코가 아주 진하고 달단 말이지.
4: 네, 출수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러다 우리 핫초코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5: 가만! 이 소리는?
0: 자,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5: 안 돼! 곰통령님이 위험해!

0: 곰통령님.
1: 철수님.
0: 곰통령님, 지금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대죠?
1: 들켰군요. 제가 고사장님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몰라잉.
0: 아니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대는 게 아닙니다. 곰통령님 심장이 두근대는 건 바로 이 핫초코의 카페인 때문이죠.
1: 카페인?
2: 저기요. 아니, 여기 핫초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마시고 나니까 막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것 같고. 네?
0: 카페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핫초코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한 건데. 119에 연락하세요. 빨리!
3: 119? 어떡해?
1: 카페인 무서운 거였네.
0: 응급조치를. 이봐요, 들려요? 저기요, 손님.
1: 이걸 어쩌나.
2: 두근두근 핫초코에서 이걸 다 줬다고?
4: 응, 같이 먹자.
1: 잠깐! 안 돼요. 그거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5: 커피, 핫초코, 콜라, 초콜릿, 녹차 쿠키, 에너지 음료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지. 아,
2: 커피 카페인 있단 말은 들어봤는데.
5: 약간의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지. 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

별경. 가슴이 두근대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0: 잠을 자지 못해 아주 괴로워지지. 그래서 어린이는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 물론 핫초코도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되고.
1: 조금 핫초코 이제 못 가겠다.
2: 그러니까. 야. 아, 저희 핫초코 두 잔 주세요.
0: 두 잔이요? 알겠습니다.
3: 역시 두근두근 핫초코보다 우리 안전초코 핫초코가 더 건강한 맛이죠.
1: 네, 그리고 두근두근 핫초코 문 닫았대요.
3: 네! 아!

0: 아유, 내 사랑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다니.
1: 두근두근 하초코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던 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나친 카페인은 몸에 해롭다는 사실 명심할게요. 그럼 이만 주인장 올림.
0: 결코 잊지 않겠소, 코사장. 야,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도 안전 좋고 하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야, 초코동에 사시는 김나무님의 신청사연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알려드리죠.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어린이 몸무게 1kg당 2.5mg. 몸무게가 20kg이라면 하루 동안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50mg 이하인 거죠. 이 어린이가 오늘 콜라 한 캔과 초콜릿 한 개를 먹었다. 그럼 더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근두근한 하루, 아,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신이 나서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자, 다음 사연은...

정도로 건설합니다. 펑펑펑펑, 우와, 완성이다! 펑펑펑펑펑펑펑펑펑. 아, 내가 1등이다! 야자수 몇 개 심었는데 섬 같네. 이야, 우와. 자, 이제 호수를 만들어볼까?

0: 유튜브.
1: 우와, 신난다.
0: 재밌지, 재밌지. 같이 놀자.
1: 나도.

0: 어떨까요? 플라이보드.
1: 우와, 내가 공중에 떠있다니. 우와,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2: 간다며. 와,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
1: 지구를 이기러 떠나자. 슝슝. 감당들어 기다려라. 이 간다면이 나가신다.

0: 이거 왜 뭐야? 왜 그래?
1: 다시 올라가자.
2: 어, 된다, 된다.
0: 어,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어,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어, 어, 왜 안 되지?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어.

0: 와, 여기 봐봐. 여기 호스가 달려있어. 우와. 어?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어? 어? 어? 우와. 우와. 이제야 물이 멈췄네. 근데 정말 이 안엔 물밖에 없었어. 그럼 정말 물로만 사람을 날게 해준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라이보드. 수상 모터바이크의 추진력을 이용해 물 위를 날아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 플라이보드가 물 위에 뛸 수 있는 비밀은 플라이보드에 연결된 수상 모터바이크에 있지.
0: 수상 모터바이크?
1: 수상 모터바이크와 플라이보드는 길고 튼튼한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수상 모터바이크에서 호스로 밀려나오는 물이 발 밑에 데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0: 우와, 강력하다.
1: 물을 강하게 내뿜으면 반대 방향으로 밀리거든. 물을 뒤로 뿜으면 앞으로 밀리고, 물을 아래로 뿜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0: 아, 그래서 사람을 띄울 수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물로켓으로 확인해볼까? 짠! 잘 봐. 이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어. 로켓이 물을 강한 힘으로 밀어내면 로켓은 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올라갈 거야. 에? 각도를 조정하고 자, 압력을 넣어주면 자, 준비!

0: 물의 힘만으로 저렇게 멀리 갔어. 강력한 물의 힘. 로켓이 물을 뿜어낼 때 물이 로켓을 밀어내면서 저렇게 멀리 간 거야. 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지?
1: 바로 그거야.
0: 근데 아까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는 왜 잘 뜨지 않았던 거야?
1: 잘 봐. 잘 날고 있는 플라이보드는 수상 모터바이크와 연결된 호스가 빠지지 않고 잘 결합되어 있어.
0: 그럼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는 혹시?
1: 확인해볼까? 방금 탄다맨이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를 따라가보자. 이것 봐. 호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0: 아, 이제 내가 아까 뜨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어. 수상 바이크와 호스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서 물이 샜고, 물이 샜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1: 그렇지.
0: 이제 플라이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플라이보드의 비밀은 바로 물이 밀어내는 반작용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더 높이 날아볼까?
2: 오케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국립호흡이 이야기.
1: 여기는 호비 임금님이 다스리는 뽀롱뽀롱 왕국이에요.
2: 임금님, 일어나세요. 안 되겠다. 온 세상이 환해지고 해진 두 황금.
3: 그만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2: 이제 모두 일할 시간이에요.
4: 임금님이 더 자고 싶어 하잖아.
2: 뭐? 좋은 임금님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임금님, 더 주무세요. 안 된다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3: 그만.
2: 비켜. 해리가 맨날 일찍 깨우는 거 싫으시죠? 감옥에 가두는 건 어때요?
3: 감옥?
2: 응?

0: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넌 몰라도 돼? 왕이라면 늦잠도 잘 수 있어야죠.
1: 그래, 알았어.
0: 뭘 알았다는 거예요? 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끌고 가. 이제 다시 주무세요.
1: 그럴까?
0: 잠깐 어린이는 늦잠 자지 않아요.
2: 선생님.
3: 맛있게 드세요.
1: 맛있는 게 없잖아. 초콜릿도 없고 쿠키도 없고.
3: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죠.
0: 임금님이 당겨 먹고 싶으시다잖아.
3: 그래도 안 돼.
0: 비켜봐. 임금님 매일매일 초코 쿠키 먹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1: 좋아.
3: 뽀로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루피를 가두고 쿠키를 가져와라. 잔뜩.
4: 네.
3: 이거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4: 조용해.
1: 맛있다.
0: 그렇죠?
5: 임금님, 공부 시작해볼까요?
1: 하기 싫은데.
5: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임금님이죠.
1: 으휴.
5: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3!
5: 네? 어제 배운 거잖아요.
0: 모를 수도 있지.
5: 뭐? 뽀로로 나?
0: 임금님, 에디도 가두면 공부 안 해도 돼요.
1: 그럼 그러자.
5: 뭐? 날 가둬? 뭐야?
0: 데려가.
5: 이거다.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
0: 저랑 놀이터 가서 놀아요.
1: 좋아.
5: 이거 놀아니까.
4: 들어가.
3: 에디.
0: 너도 잡혀왔어.
5: 이게 다 뽀로로 때문이야. 임금님한테 나쁜 말만 하고.
3: 맞아. 임금님은 잘 있을까?
6: 보비 임금님은 뽀로로와 매일매일 놀기만 했어요.
1: 또 높이. 한 번 더 탈래.
0: 네네. 저 초콜릿도 드세요.
1: 맛있다. 뽀로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0: 놀이터에 갈까요?
1: 다른 건 없어?
0: 아하, 그럼 무도회는 어때요?
1: 무도회?
0: 네, 숨하면 또 임금님이시잖아요.
1: 좋아.
6: 무도회 날이 됐어요.

0: 거긴 뭐야?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저희도 같이 춤춰도 될까요?
1: 같이 춰요.
2: 어쩌지?
0: 임금님, 내쫓으세요. 저런 애들은 우리랑 안 어울려요.
2: 그래, 내쫓아.
0: 다들 들었지? 그럼 마저 출까요?
2: 좋아. 너희들은?
1: 우리는 요정 삼총사야.
0: 그랑카?
2: 요정 삼총사?
0: 아까 우릴 내쫓았지?
3: 그랑카?
1: 너무해.
2: 그게
0: 벌을 줘야 있어.
3: 그랑?
2: 무슨 벌?
0: 뿌렁뿌렁 뿌르렁 변해라.
4: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2: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0: 괴물!
2: 뽀로로, 나야, 임금님이라고!
0: 뭐? 거짓말!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5: 네!
2: 열어줘! 얘들아, 나,

0: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1: 날 괴물로 보겠지?
2: 누구지?
3: 모르겠어.
0: 잘 지냈어?
4: 와! 뽀로로!
0: 뽀로로라니, 임금님이라고 해야지.
3: 와!
0: 고비가 없어졌으니 이젠 내가 임금님이야.
5: 누구 맘대로?
0: 고비 임금님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그럼 잘들 있어.
3: 어? 그건 뭐야?
6: 죄인들 점심입니다.
0: 너무 많잖아. 내가 먹을 거야. 빵 한 개만 주도록.
6: 네. 자.
5: 너무하잖아.
3: 어쩔 수 없지. 나눠 먹자. 자. 너도 먹어.
1: 고마워.
3: 뭐해? 응? 그런데 너 임금님하고 닮았다.
2: 정말?
5: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임금님은 잘 계실까?
3: 걱정이야.
1: 얘들아.
3: 응? 왜? 빵이 모자라?
1: 사실 내가 임금님이야.
4: 와!
1: 정말이야, 믿어줘.
3: 그럴 리가.
5: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1: 3.
5: 어?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 맞아!
4: 정말?
5: 틀림없어!
4: 임금님!
1: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3: 그랬구나.
5: 아이고, 우리 말 좀 잘 듣지.
1: 내 잘못 맞아. 대신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4: 우와!
5: 어떡해요?
1: 그건 잘 모르겠는데.
3: 아, 방법이 있어.
5: 뭔데?
3: 들어봐. 살려주세요.
7: 무슨 일이야?
3: 그 괴물이.
4: 잡아먹지 마.
5: 어디 가, 이 괴물.
7: 괴물이 어디 있는데?
5: 저기.
7: 어? 어디?
1: 여기 있지.
5: 잡아라.
8: 임금님!
0: 어?
8: 괴물과 죄인들이 도망쳤습니다!
0: 뭐라고? 어디 있는 거야?
5: 저쪽이에요! 길이 막혔잖아!
3: 어떡해!
0: 이러다 잡히겠어!
1: 얘들아!
4: 어?
1: 너희들은 도망가! 내가 따돌릴게!
4: 임금님!
0: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1: 뽀로로! 메로, 나 잡아봐라.
0: 저 괴물이 당장 잡아! 거기 안 서! 어디 도망가려고?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느냐?
1: 몰라!
0: 너? 어서 말해!
1: 모른다니까!
0: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
5: 잠깐! 임금님을 놔줘!
4: 맞아!
0: 뭐? 임금님?
1: 너희들...
0: 이 괴물이 임금님이라고?
3: 진짜야!
0: 어서 풀어줘!
1: 도망가라고 했잖아!
0: 임금님만 두고 갈 순 없죠!
5: 맞아요!
1: 다들... 고마워.
3: 안녕.
0: 뭐야?
3: 나 이제 좋은 임금님이 됐구나.
1: 정말?
3: 응, 이제 마법을 풀어줄게. 뿌렁뿌렁 뿌르렁 돌아와라. 야!
1: 우와.
3: 진짜 임금님이잖아.
4: 우와.
0: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임금님인 줄 알았다.

0: 로디 집.
1: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 집에 놀러 왔어요.
0: 에디, 오, 집에 없나? 크롱, 크롱. 로디 집에서 들리는 소린데 가보자. 크롱. 로디.
2: 들어와.
0: 안녕. 크롱.
2: 안녕.
3: 뽀로로 크롱, 어서 와.
0: 에디,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어?
0: 비행기? 어디? 어.
2: 집을 비행기로 만들고 있어.
3: 맞아.
0: 와, 정말?
3: 응,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집을 만드는 거야.
0: 멋지다. 크랑크랑. 뭐 도와줄 거 없어?
3: 그럼 청소 좀 해줄래?
0: 청소? 좋아. 크랑.
3: 고마워. 그게 있었지? 잠깐만. 짜잔.
0: 그게 뭐야?
3: 이건 호로록 청소기야.
0: 호로록 크랑?
3: 이건 뭐든지 호로록 빨아들이거든. 잘 봐.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어때?
0: 우와! 나도 해볼래.
3: 좋아.
0: 우와, 재밌다.

0: 비행기 거의 다 만들었는데.
1: 다시 만들자, 에디. 어? 내가 도와줄게.
2: 우리도 도울게.
0: 그럼. 알았어, 다시 해보자.
3: 친구들이 에디를 도와 발명품을 수리하고 있어요.
0: 자, 잠깐 쉴까?
2: 좋아.
4: 나도 배고파.
0: 그래? 잠깐 기다려봐.
2: 짠! 우와, 맛있겠다!
0: 얼른 먹자.
1: 왜 이러지?
0: 고장 났나?
1: 괜찮은 것 같은데. 저절로 움직였어.
2: 구멍이 났네. 그럼.
0: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1: 응.
0: 여길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어때, 로디?
1: 좋아.
2: 다행이다.
0: 자, 그럼. 아니야, 내가 주스를 쏟은 거잖아. 또 망가져버렸어.
2: 다시 고치자.
0: 크랑크랑.
2: 에디는 똑똑 박사니까 금방 고칠 수 있잖아.
0: 크랑크랑.
2: 어?
0: 에이, 그야 당연하지. 그럼 고쳐볼까? 조금만 더 하면 끝나.
2: 우와! 그런데 조종장치는 어디 있어?
0: 그건 없어도 돼. 말로 조종할 수 있거든.
2: 그게 무슨 소리야?
0: 그럼. 출발! 이라고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니까.

Ah!

0: 그게 그렇게 된 거야.
1: 그랬구나.
2: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또 망가져버렸어.
3: 걱정 마, 에디. 우리가 도와줄게.
2: 그래.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3: 한번 해보자.
0: 정말? 다들 고마워. 실력을 보여주지.
4: 친구들 덕분에 에디는 발명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0: 짠! 완성이야! 와!
2: 그럼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0: 응! 어서 가자! 모두 준비됐지? 응!
2: 빨리 가자, 에디!
0: 자, 그럼 출발!
5: 출발합니다.
0: 지금은 연습이고 이제 정말 출발할 거야. 자, 출발!
5: 출발합니다.
0: 다행이다.

0: 걱정하지 마. 예드님이 금방 다시 고쳐놓을게.
1: 또 고친다고?
2: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0: 당연하지.
3: 다 고쳤다.
0: 자, 다시 출발해볼까?
4: 정말 잘 고친 거 맞겠지?
1: 믿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0: 그럼 출발합니다.
5: 출발하겠습니다.
0: 내가 금방 고친다고 했잖아.
3: 멋지다.
4: 대단해, 에디.
2: 정말.
0: 에이, 뭘.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
2: 에디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도 가보네.
0: 크락크락.
6: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0: 어디로?
2: 글쎄.
7: 로디의 집이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모두 좋은 여행하길 바랄게요.

0: 전체불명의 영웅!
1: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 응?

으아!

0: SK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정체불명의 영웅이 나타나 은행을 습격한 강도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전원 구했습니다.
1: 정말 빠르고 강한 영웅이었어요.
2: 진짜 멋있어요.
3: 이야, 저 주황색 레인저 또 나타났네. 요새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단 말이지.
4: 어? 저 수트, 우리 레인저 수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저런 대원도 있었나?
5: 아니, 본부에도 물어봤는데 저런 대원은 모른다고 했어.
6: 본부에서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이군.
3: 어, 키라, 혹시 우리 말고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쓸 수 있는 전사가 또 있는 거야?
7: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저 레인저는...
8: 너무 멋있어! 오, 저렇게 박력 있고 멋있는 여전 사랑이 최고! 오, 사인 받고 싶다.
9: 어쨌든 저 주황색 레인저 멋진 여전사인 건 맞는 것 같아. 저 재빠른 몸놀림, 고양이 같은 손발력.
3: 맞아 맞아, 아주 날렵하구만. 인정. 하지만 이 스피드왕 볼트림의 움직임을 비할 정도는 아니지.
5: 에이 볼트, 저런 움직임은 절대 쉬운 게 아니야. 막상 저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쉽지 않을걸.
3: 에헤이, 무슨 소리. 난 저 레인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
5: 왜?
3: 루시, 넌 저렇게 못하나 보지?
5: 뭐? 아니, 그건...
3: 하긴, 루시는 좀 뻣뻣하긴 하지. 자신이 없을 만도 해.
5: 아니야.
3: 루시는 뻣뻣하대요. 저지럽대요. 하지만 볼트, 로봇이라요. 로봇이라요. 그만하라니까! 헤헤이, 그렇게 뻣뻣해서

0: 하네.
1: 여러분들, 현재 블루시티 B21구역에 블랙 캐머가 나타난다. 시민들의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0: 차!
1: 드디어 나타났구나. 오늘은 기필코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가지 마.
0: 하, 네 뜻대로 될 것 같다.
1: 여전히 건방진 것들이군. 하지만 오늘은 나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지.
0: 저게 뭐지?
1: 짜잔!
0: 저 녀석 지금 파리채를 꺼낸 거야?
2: 어이가 없군.
3: 이봐! 그런 건 우리한테 하나도 위협이 안 돼!
4: 이건 좀 위협이 되겠는데?
1: 이 파리채로 너희를 파리잡듯 잡아주마! 아까 건방 떨던 녀석들 다 어디로 갔나? 사랑 좀 해보시지!

짜릿하지? 이제 마지막이다!

0: 녀석이. 내 비적의 무기를
1: 지금이야.
2: 자, 강한 만큼 대갑아줄 차례야. 오케이, 넥스카이저 D7 합체.

0: 잠깐 얘기 좀 하지? 넌 누구지? 어디 소속이야?
1: 난 레인저 시크릿. 너희 미니특공대처럼 블루시티를 지키고 있지. 그 이상은 비밀이야. 그럼 이만.
0: 야, 어디가? 저 반응은 미니특공대 소속이 아니라는 건가?
2: 그럼 도대체 누구지?
3: 레인저 시크릿.
0: 어? 뭔가 지피는 게 있나 보군.
3: 야! 사인을 못 받았어! 아, 이런!

0: 특공대와 레인저 시크릿.
1: 내가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었지.
2: 내 소중한 그레이트 코인.
1: 이게 뭐지?

0: 이건...
1: 아! 어디 갔지? 어?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없어진 줄 알았네. 이 녀석들. 지금까지 날 속였다 이거지. 하지만 이제 나한테도 힘이 생겼다는 사실. 영웅은 원래 정체를 숨겨야 하는 법이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영웅이라니.
2: 은행 간 도서관을 해결했던 영웅이 또다시 블루시티에 나타났습니다. 이 영웅은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재치를 발휘해 위기에 빠진
3: 미니 특공대를 구했고 미니 특공대를 도와 외계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영웅의 화려한
1: 뭐해 얘들아?
3: 내 정체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1: 저 레인저 뉴스 보고 있었구나.
4: 어, 요새 엄청 유명하잖아.
5: 요즘 정말 화력이 대단한 것 같아. 과연 정체가 뭘까?
6: 진짜 궁금하긴 해.
7: 내 생각에 저 레인저는 수지.
1: 설마?
7: 야, 잠깐 수지. 수지만큼 멋있다. 너무 좋아.
1: 다행이다. 내 정체를 들킨 건 아니군. 아, 나도 한 번만 저렇게 멋진 레인저가 돼봤으면 좋겠다. 어때? 나도 잘할 것 같지 않아?
6: 뭐? 네가?
1: 응. 어? 잘 봐. 헛치. 휘야. 어떠냐, 요 녀석들아? 놀랐지? 마지막은 좀 더 제대로. 귀야!
6: 아이고, 수지야! 너 방금 뭐 한 거야? 너희도 방금 수지 발차기 한 거 봤지? 야!
1: 하지마, 볼트!
6: 아이고, 배야!
1: 볼트! 그만하라니까!
8: 수지야!
1: 내가 참는다.
6: 웬일이야?
1: 됐고! 앞으로 조심해!
9: 세군들! 파르노군단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블루시티에 또다시 나타났다! 빨리 막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것이다! 즉시 출동하도록!
10: 네!
1: 가자! 오호, 이것들 봐라! 항상 나 모르게 저런 식으로 출동한 거였구나! 하여간 엉큼한 녀석들 같으니 좋았어! 나도 간다! 레인저 시크릿 변신!

0: 레인저 시크릿?
1: 이건 또 뭐야?
2: 자, 우리도 가자!

0: 레인저 시크릿이 수지였잖아.
1: 이럴 수가. 수지가 다이노이드 파워의 전사라고?
2: 얘들아.
3: 수지야! 자, 이제 그레이트 코인이 나네. 노시지.
4: 녀석.
5: 감히 수지를
4: 용서 못해.

0: 루시, 네 덕분에 살았어.
1: 수지야, 이젠 말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0: 사실 난 우연히 그레이트 코인의 힘을 받고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지. 너희는 악당들로부터 모두를 지키면서 때로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어.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너희였지만 내 앞에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지. 난 정말 바보야. 그런 것도 몰랐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1: 수지야.
0: 하지만 나 이제는 너희에게 힘이 되고 싶어. 너희와 함께 블루시티를 지킬게. 이 힘으로 그동안 너희에게 받았던 고마움 다 갚을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하게 해줘.
1: 고마워, 수지야. 우리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다니. 네 마음 너무나도 잘 알겠어. 정말 고마워.
0: 그럼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임무를 하는 거지? 나 진짜 잘해볼게. 진짜 잘할 거야, 진짜로.

0: 그레이트 코인을 닦게 하면 레인저 시크릿의 능력과 기억은 모두 지워져 버려. 그럼 오늘 우리와 나눴던 대화들, 추억들을 모두 잊게 될 거야. 다들 괜찮은 거지?
1: 우리의 정체를 밝힌 채로 수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2: 하지만 수지가 레인저로서 우리와 함께하면 또 오늘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3: 그래도 이 추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다.
0: 그래.

0: 수지야, 고마워. 우리가 더욱 강해져서 너를 계속 지켜줄게.
1: 맛있다. 고노 팬케이크 진짜 잘 구워졌는데.
2: 수지야, 일어났어?
3: 근데 있잖아, 어젯밤에.
1: 어젯밤? 어젯밤에 왜?
3: 아니, 어젯밤에 볼트 니가 냉장고에 음식 다 훔쳐먹는 꿈 꿨어.
1: 꿈인데 왜 때려?
3: 몰라, 아무튼 기분 나빠.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정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2: 테오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4: 어?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역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3: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3: 아, 이번엔 진짜야. 어,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천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곧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이? 눈부셔.
2: 그놈의 곧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곧 찔찔이?
2: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3: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3: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2: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6: 네! 최후의 합력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0: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1: 이카로스 액션!

0: 너무 흔들려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1: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2: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0: 부스터 최대 출력!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뭐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젯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0: 저것도 뭐야? 조심해! 제... 고! 어느 쪽을 후회하지? 그래!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0: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3: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4: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0: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1: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어린 꿀벌의 첫 임무. 야호! 와! 신난다, 신나!
1: 저기.
0: 꿀벌이네. 안녕, 난 핑이야.
1: 아, 안녕, 난 베베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조금만 비켜줄래? 고마워. 꿀을 만들려면 이렇게 달콤한 액체를 모아야 돼.
0: 와, 그렇구나.
1: 꽃가루는 이렇게.
0: 다리에 주머니가 있네. 우와, 신기하다.
1: 꿀벌과 꽃들은 친구야. 우린 서로 도와주거든.
0: 서로 도와준다고?
1: 응. 우리 꿀벌들이 꽃가루를 모을 때 다른 꽃에 꽃가루를 옮겨주게 되거든.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된대.
0: 우와, 대단하다.
1: 사실 오늘 처음 임무를 나왔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걱정 마. 이 고고다이노 핑이 도와줄게.
1: 정말?
0: 그럼 나만 믿어.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야.
1: 드디어 집에 간다. 도와줘서 고마워, 핑.
0: 이 정도 가지고 뭘. 근데 베베야, 이 길이 맞아? 뭔가 이상한데.
1: 이쪽이었는데. 근데 핑, 설마 겁먹은 거야?
0: 뭐라고? 겁먹다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1: 이 냄새는.
0: 베베야, 너 괜찮은 거지?
1: 달콤한 꿀 냄새가 나.
0: 베베야, 제발 정신 차려.
2: 꿀벌 정보 수집 완료. 근데 핑이 어디 갔지?
1: 그러게.
0: 렉스, 나 좀 도와줘.
2: 핑, 무슨 일이야?
0: 아기 꿀벌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초록색 괴물한테 잡혔어.
1: 뭐? 우리 좀 살려줘.
0: 위치 정보 보내줄게.
2: 알았어. 여기야. 빨리 가보자.
1: 응.

0: 저건 대체 뭐야?
1: 신이 말한 괴물인가봐.
2: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야.
0: 식충식물?
2: 응. 파리지옥은 먹잇감을 잎사귀에 가둔 다음에 소화시켜서 먹는데.
0: 아, 어떻게 하지?
3: 얘들아, 우리 여기 있어.
1: 도와줘.
2: 얘들아, 변신하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

0: 레스큐 킹! 가자! 힝! 우리가 꺼내줄게! 꼼짝도 안 해!
1: 어떻게 입을 열게 하지?
2: 이 방법은 어때?
0: 어? 자, 그럼 시작하자! 응! 간질간질. 식충식물인 끈끈이 주걱이야.
1: 파리지옥만 있는 게 아니었다니.
0: 좋은 생각이 있어. 끈끈이 주걱부터 해결하자. 응? 레스큐 킹 워터캐논 발사.
2: 떨어졌어.
0: 레스큐 킹 메가 부스터 발사.

0: 도전 성공!
1: 구해줘서 고마워.
0: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뭘. 앞으로는 식충식물은 조심해야 해.
1: 응, 꼭 조심할게. 그리고 핑, 네 덕분에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0: 그것 봐, 나만 믿으라고 했지? 다 내 계획이었다고.
2: 근데 말이야, 식충식물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계획이었던 거야?
0: 이 스톰다! 야, 야, 야.

0: 뭐가 없어? 아, 코를 뭘로 만들면 좋을까? 아, 바로 이거야! 짜잔! 도레미넌 사람 완성!
1: 와! 정말 멋있다! 겨울이 정말

0: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봉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1: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봉규민이 날 배신했어.
2: 봉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3: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4: 어, 사랑 친구, 어서 와, 어서, 어서.
0: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4: 역시 사랑에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원래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어?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4: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5: 한봉규 쌤,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0: 여러분, 한몽길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길쌤 최고.
2: 아유, 뭘 이 정도를 가지고.
3: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4: 너네 한몽길쌤 너무 믿지 마.
3: 응? 그게 무슨 딱따구리 같은 소리야?
4: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6: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몽길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2: 어,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4: 당해봐라.
2: 가득 담았어요.
0: 두구두구두.
3: 대박.
0: 뭘 담았다고요?
2: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똥?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이가 또 마법을?
4: 헐, 생일상에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놀리는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몽길쌤 진짜 못됐다, 그치?
2: 오, 아니야. 어,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3: 진짜 웃기다. 한몽길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 가 같다. 오, 맛있어.
4: 진짜?
3: 맛있다고?
4: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응? 선생님 최고.
2: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4: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아, 또? 아, 지지.
3: 야, 노사랑, 너랑 태평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 오늘 좀 못됐다.
4: 뭐? 내가 못됐다고? 한몽길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7: 아, 요건 재미지.
0: 어떠십니까?

0: 조그마왕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1: 아이고, 칭찬하지. 이제 암흑 보석이 제 발로 굴러들어올 시간이지.
0: 네, 지금 상태라면 도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1: 당장 잡아 오라지.
0: 네, 조그마왕님, 찍찍 마법!
2: 나도
3: 사랑해
4: 사랑해.
5: 역시 아무 보석으로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어. 그럼 아빠랑 언니도?
6: 뭐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5: 그건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7: 내 이름 너무 싫어.
5: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하면 얻는 거야.
8: 그런 보석 있지.
9: 암흑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6: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0: 생각해주는 척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9: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
0: 누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암흑 보석은 쓸모가 없지.
6: 에이, 암흑 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0: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6: 따로 있지.
9: 아, 안 사요.
6: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0: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9: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0: 그건 바로 암흑 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6: 안 될 거예요?
0: 안 되지.
6: 절대 안 돼.
0: 어떡하지?
6: 위험해. 안 돼.
9: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8: 찍찍 마법
0: 지하본부로 출발!
10: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11: 번개.
10: 네, 번개 대장님.
12: 번개맨, 암흑 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10: 네? 암흑 보석이 사라져요? 그럼
12: 암흑 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10: 예? 안 돼. 사랑아!

0: 아버지, 이 엘리베이터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뭐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호철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3: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0: 암흑호철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4: 뭐? 꼬린내?
0: 이런데 무슨 사랑보살이 있다는 거야? 나 속인가봐? 번개미랑 똑같아.
1: 아니 그게 사랑아, 그게 아니라 우리.
5: 어서 오지.

0: 다녀왔습니다. 조그마님.
1: 조그마왕?
2: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1: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띠.
3: 햄스터가 말도 안 해?
1: 어떻게 감히?
3: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1: 역시 보통이 아니네. 박사.
4: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1: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지.
5: 우와, 진짜 있네.
1: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4: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6: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경계면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4: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그마.
3: 빨리 줘.
1: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암흑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같이 있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데 어쩌지?
3: 진짜 맞지? 그럼 난 암흑보석 필요 없어.

0: 사랑아! 너 사랑! 제발 무사라.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아무 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1: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우와!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0: 아, 사랑 보석 때문에?
2: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1: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3: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0: 그거 가짜야, 가짜.
2: 가짜?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4: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3: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6: 가짜여지롱, 개구리지롱, 가짜여지롱.
1: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그게 한 번개 쌤이 아니었다니.
7: 박사, 아무 보석을 이 돈에 당장 띄워.
8: 예.
2: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4: 맞지, 맞지?
7: 그랬지. 박사, 난 빠져.
2: 좋았어.
4: 잠깐만.
2: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1: 빨리 뛰어난 게!
4: 잠깐만요.
1: 초사감으로 얄미운 번개맨도 물리치고 온 우주를 정복할지.
2: 뭘 물리치고 뭘 정복해.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4: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들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응?
2: 기가 들다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 들다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쇠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2: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3: 또 시작이네.
4: 어? 저것 좀 봐.
2: 얘기 안 끝났거든. 어?
5: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4: 너무 위험해.
2: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2: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2: 잡았어.
4: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떡해,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빌더 변신!
3: 포키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0: 오페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켓.

0: 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1: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1: 놀이터 진짜 재밌다.
2: 기가 빌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폰의 봉인.
3: 놀래요.
2: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5: 불이야!
4: 괜찮아!
0: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 역시 그렇겠지.
3: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의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2: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3: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2: 응,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3: 뭐?
4: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3: 느닷없이 뭐야?
4: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5: 그건 큰일인데.
0: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4: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0: 블루컵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4: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0: 그런 억지는.
4: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그만. 둘 다 진정해.
1: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4: 큰 소리 내서 미안.
0: 아니야, 나야말로.
4: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1: 저렇게 흥분한 메가 엠블러는 처음 봐.
7: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1: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다할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2: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0: 아저씨, 잠깐만요.
6: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0: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2: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1: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0: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2: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 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6: 말 굴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6: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 하지 말고.
0: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1: 문어?
10: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급조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6: 어디?
0: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9: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넣어 들어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2: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0: 안 되겠어. 메리츠로 들어가자. 어서 피해!

0: 어디 있지?
1: 조심해, 블루카.
2: 너 멘탈 카드 보시지?
1: 블루카, 뒤로 가, 뒤로!
0: 하고 있어! 넌 누구지?
2: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 보시라 할 수 있지!
0: 역시 그랬군.
1: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2: 어, 멋이나?
1: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0: 최악도 있지?
1: 누구 말하는 거야?
2: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내 짱도 좋구만!
1: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0: 기대도 안 했어.
1: 블루카 와일드!

0: 뭐야 너? 와이드 카드봇이냐 메탈 카드봇이냐 어느 쪽이야?
1: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앰플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는?
2: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3: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4: 와일드 카드봇? 플래터제트가 아니네.
3: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놈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뭐야? 꽤나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0: 뭐야? 나 몰랐어, 나 녀석!
6: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5: 블루카! 울프 하울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6: 우아하게 놀아볼까?
5: 알파볼트 캐논! 블루카! 야,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6: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5: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6: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라는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솜씨가 야 우아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0: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5: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줄.
6: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0: 야흥! 거기서
7: 블루캅이다.
3: 저 녀석은 모두들 다리에서

0: 화살아!
1: 자, 그만은 거기까지! 가!
2: 뭐지?
0: 뒷바이트!
3: 닭다리 맛이 영덜룩은
1: 뭐라고?
4: 싫어? 세다!
5: 아이쿠! 머리 조심!
4: 딥바이트 세다!
3: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1: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고. 하, 흠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3: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2: 딥파이트!
3: 룩!
2: 페로로! 시에로!
5: 안녕, 준.
4: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5: 다 내도 뿌리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6: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에 온 거야?
7: 내가 불렀어.
4: 크레스트!
8: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7: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3: 이런,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배치우고 나서 또 보자고.

0: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유. 정말 훌륭해.
0: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r. Red becomes a home shopping host.
1: Hello.
2: 어, 레드 썬데이.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전체 완판이 목표예요. Let's go for it.
3: Let's go for it.
2: 좋아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0: Now we're ready for Christmas. We're waiting for Christma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진크디와 실리콘 투약 뺨 속을 드립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0: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비장한 표정으로 하늘 높이 솟은 아찔한 절벽을 올려보는 소녀. 높이 17m의 수직 암벽을 중력을 거스른 채 능숙하게 타고 오릅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힘으로 어느새 정상에 올라 밝게 인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거미 소녀라 불리는 13살 김채영 양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실내 암벽장. 채영이와 친구들이 근력 운동에 한창입니다. 가녀리지만 다부진 팔로 턱걸이를 해내는 채영이. 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 정도는 몸풀기랍니다. 암벽 등반을 위해선 손끝에 강한 힘이 필수. 매달리기 훈련은 그 단련법 중 하나인데요.

0: 이어진 훈련은 오직 손끝의 힘만으로 경사진 보드를 오르는 캠퍼싱 보드 훈련입니다. 온몸의 무게를 손가락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웬만한 힘으론 끝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강도 훈련을 해내는 오늘의 주인공 채영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클라이머 김채영입니다. 클라이밍은 벽에 이렇게 튀어나온 홀드를 잡고서 이제 위로 등반을 하는 사람이에요.
0: 13살 클라이머 채영이와 함께 본격적인 암벽 등반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2: 이제 웨이트 다 했어?
3: 네. 네.
2: 그러면 오늘 온사이트 훈련이니까 무브스를 몇 개 정도로 가지면 좋을까? 한 50개? 50개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치? 그레이드는 아주 어렵지 않게 할 테니까 집중해서 보고 잘 외워서 무브 풀어서 해봅시다. 스타트! 하나.
0: 온사이트 훈련이란 즉석에서 짚어준 등반 루트를 단 한 번의 시도로 완등하는 훈련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길을 암기하며 예상 동선을 그려나가는데요.
1: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있는데 이 홀드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넘어갈까를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0: 길을 외웠다 해도 등반 기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완등이 쉽지 않은 훈련. 클라이밍반 에이스답게 시작부터 거침이 없습니다. 정해진 루트대로 정확히 이동하며 홀드를 정복해 나가더니 순식간에 반 이상을 앞질러 갑니다. 어려운 위치의 홀드도 막힘없이 오르는 채영이의 모습에 친구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4: 역시 채영이입니다.
2: 그치? 근데 스킬이 좋아.
0: 보기엔 쉬워 보여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
1: 근데 될 것 같긴 한데.
2: 근데 안 돼? 될 것 같으면 풀어야지.
1: 버티어! 버티어!
0: 중학생 언니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2: 동작이 어려웠는데. 채영이가 잘한 거지 니네들이 못한 게 아니야. 스킬이 필요해요. 거기에 테크니컬한 동작들이 잘 수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채영이가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센스라고 그러죠. 등반에 대한 센스가 좋고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나 집중도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그 풀어가는 데 과정이 되게 잘 수행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최대한 집중해서 그 무브를 풀어내려는 또 이 멘탈도 강하고.
4: 채영이나가 등반할 때 발을 잘 쓰는데 저도 등반할 때 그런 걸 담고 싶어요.
5: 집중이 강한 선수. 태양님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어요.
6: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0: 이토록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채영이가 클라이밍에 빠지게 된 건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1: 저는 고모가 클라이밍을 해갖고 이제 같이 외벽에 나갔다가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하게 됐어요.
2: 처음 고모가 하는 거 봤을 때 어땠어?
1: 엄청 멋있었어요.
2: 어떤 느낌이었어? 처음에 이렇게 잡고 올라갔을 때?
1: 약간 손이 아팠는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갖고 이제 끝까지 갔어 보니까 이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0: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첫 암벽을 탔던 채영이는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7: 우와, 한 번 올라갔다, 다.
0: 타고난 모험심과 승부사 기질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순식간에 클라이밍은 채영이의 전부가 됐죠.
2: 잘 어디 타고 올라가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0: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못 봤어요. 예, 그냥 여느 아이들도 다 그냥 냉장고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문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딛고 올라가고, 그냥 다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냥 평범한 아이겠거니, 다른 애들처럼 다 그렇게 노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게 좋아할 줄은 몰랐죠.
3: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벽을 올랐는지 채영이의 노력과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암벽화들.
0: 운동하면서 연습하면서 아니면 시합 나가면서 계속 신었던 신발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때 발을 이렇게 쫙 펴서 신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신발을 신어야지 발에 힘이 더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을 때 더 불편해요. 발 상태가.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채영이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한 번도 싫다는 소리를 안 하고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좋아하는데 계속 말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해라 라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요.
2: 근데 채영이는 클라이밍이 왜 좋아?
1: 그냥 홀드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약간 무섭긴 한데 끝까지 올라가면 기분이 되게 행복해져요.
3: 뛰어난 집중력과 체력을 무기로 출전하는 대회마다 두각을 나타내며 초등부 절대 강자로 떠오른 채영이.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인 고미영컵 클라이밍 대회에서 3년 연속 순위권 안에 들며 청소년 국가대표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죠. 채영이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머나 세상에! 엄청난 힘으로 턱걸이를 하나, 둘, 셋! 네. 순식간에 헐크로 변한 채영이. 13살 여자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팔 근육을 자랑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침 운동. 성인 남성도 하기 힘들다는 공중에서 계단 걷기를 해냅니다. 아니 도대체 작은 몸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건지. 감탄할 새도 없이 벽 사이에 얇은 몰딩을 잡고 온몸의 체중을 버텨내는 채영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2: 지금 꿈은 뭐야?
1: 이제 성인이 돼서도 계속 국가대표가 돼갖고 뭐 여러 대회도 나가고 뭐 월드컵 이런 데도 나가고 싶어요.
3: 그 사이 주방에선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정말 맛있겠다.
2: 네. 아침부터 반찬이 부지런해.
8: 채영이가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기이기 때문에 좀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영이가 또래에 비해서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3: 비타민 가득한 채소에 단백질 풍부한 고기 반찬까지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2: 채영아 밥 먹어.
9: 잘 먹겠습니다.
2: 채영아 이거 닭가슴살하고 야채거든. 먹어봐봐. 많이 먹어.
9: 사실 맛있어. 멸치 먹어라.
1: 다른 애들보다 키가 조금 작다 보니까 먼 곳이 나오면은 가기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뭐 뛰는 곳이나 먼 곳 나올 때 그런 곳이 안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힘이 많이 빠지면 이제 다른 곳 가서는 더 힘들어갖고 금방 떨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3: 여느 때처럼 연습에 한창인 채영이. 그런데 표정이 어째? 뭐가 좀 안 되나 본데요?
1: 여기서 여기까지.

0: 배치가 잘 안 돼.
1: 왜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채로 잡으면은 잡히는데 발을 찍고서 가려니까 약간 여기 2홀대 걸리기도 하고 멀기도 해서 잘 안 돼요. 키 좀만 더 컸으면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안 돼서 좀 속상해요.
1: 작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특히나 리드 종목에서는 김재환이라는 선수도 53이라는 키로 월드 랭킹, 월드에서 27번, 그러니까 27번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2: 신체적 한계를 연습으로 이겨내는 채영이의 근성은 유명하답니다. 실력이 향상될수록 키에 대한 아쉬움이 커가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채영이. 키가 작아 안 되는 길은 수십 번의 노력으로 답을 찾고야만은 집념의 소녀죠. 클라이밍을 시작한 이후로 채영이의 손은 성할 날이 없습니다. 맨몸으로 벽을 올라야 하니 작은 손은 돌덩이 같은데요.
3: 여느 여자아이들의 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또래의 여자애들처럼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운동함으로써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약간씩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 굳은 살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손 왜 이래?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채영이가 부끄러워서 조금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너가 운동함으로써 생긴 거니까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쁜 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4: 벌써 관절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 봐. 다친 데 없었어?
2: 안타깝지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마사지뿐.
4: 채영아 이렇게 이렇게 상처 나고서 손바닥 이렇게 막 굳은 살 막 이렇게 심해지고 이러는데 그만하면 안 되겠어?
0: 클라이밍하고 싶어서 그냥.
4: 하고 싶어. 아니 클라이밍이 뭐가 그렇게 좋아? 어? 이렇게 힘든 운동인데?
0: 그냥 올라가면 재밌잖아.
4: 올라가면 재밌어?
0: 좋아요.
4: 난 올라가면 무섭던데.
0: 응? 아 올라가는 게 좋아요.
4: 난 너 올라가면 걱정돼. 다칠까 봐. 그래도 계속 할 거야?
2: 클라이밍을 향한 채영이의 열정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답니다. 며칠 후 오늘은 안산시장배 클라이밍 대회가 있는 날. 전국에서 암벽 좀 오른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클라이밍을 즐기는 페스티벌 형태의 대회인데요. 개최 수가 적은 만큼 채영이는 최대한 많은 대회에 참여하려고 하죠.
5: 여자 유스핀 738번.
2: 초등부 예선전이 시작됐습니다. 침착하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하늘 높이 오를 준비를 마친 채영이. 예선전은 톱 로핑으로 치르는데요. 로프를 미리 확보해 놓은 안전한 등반 방법이죠. 18m의 정해진 코스를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6: 채영아 차분히 가.
2: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내딛습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완등에 성공! 예선전 발표 결과 결승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7: 올라갔어. 1등이야. 꼴등이야.
2: 그런데 5학년 동생과 공동 1등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라이벌의 등장.
7: 투타가 있을지 몰랐는데 하니까 진짜 당황했어. 약간 예상치 못한 애가 되게 잘해갖고

0: 딱 오는데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당황했어. 이번엔 진짜 1등 하고 싶어.
1: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2: 채영이의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3: 여자 육수기 다 나오세요.
2: 결선에 앞서 선수들에게 루트 파인딩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4: 그냥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거야.
2: 아찔한 경사와 고난이도의 홀드가 즐비한 결승 코스. 작은 홀드 하나라도 놓칠세라 채영이도 집중해서 동선을 살핍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채영이의 단짝 비결이가 먼저 등반에 나섰는데요.
5: 원우야 가자.
2: 어우 저런, 홀드를 놓쳐 아쉽게 추락하고 맙니다. 채영이의 순서는 마지막. 예선에서 공동 1등을 한 5학년 동생과 나란히 대기 중인데요.
4: 너무 잘해요.
0: 아니요, 언니 더 잘해. 훨씬 더 잘하죠. 지금만.
2: 긴장 100배. 승부사 채영이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라이벌이 먼저 등반에 나섰습니다. 가족들 응원에 힘입어 긴장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 시각 정상 부근에서 고전 중인 라이벌 선수 완등을 눈앞에 두고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6: 인사하시고.
2: 까다로운 코스에 아직 단 한 명도 완등하지 못한 상황. 드디어 채영이가 정상을 향해 오를 차례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를 훌쩍 지나 18m의 아찔한 정상을 향해 나가는 김채영 선수. 남은 거리는 단 1m. 지금까지 완등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완등만 한다면 1등은 채영이의 차지입니다. 마지막 홀드를 잡고 완등에 성공! 채영아 정말 대단하다.
5: 잘했네.
2: 무사히 경기를 마치고 내려오자 그제야 안도하는 부모님. 채영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0: 완등 가갖고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
7: 잘했어.
5: 잘했어.
8: 보여줄게.
5: 너무 수고했어.
7: 잘했어.
5: 아이고 잘했어.
7: 야 머리에 눈꽃 폈다.
8: 너무 잘했어.
5: 고생했어. 와 완등
4: 완등하니까 좋겠다.
0: 네 완전.
3: 자 유수비 시상이 있겠습니다. 3등 홍유빈.
2: 독보적인 실력으로 한 발 한 발 오른 결과 결승전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완등에 성공. 최종 1위를 거머쥔 채영이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습니다. 정말 축하해. 며칠 후 채영이가 자연 암벽 등반에 나섰습니다. 짜릿함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 안전을 재차 확인해주는 엄마 덕분에 채영이가 마음 놓고 등반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때

0: 운반 중인 채영이를 향해 걸어오는 한 사람. 2018년 아시안게임 클라이밍 국가대표 손종석 선수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벽을 평지처럼 전력질주. 1초에 무려 2m를 오르는 사나이. 스피드 스파이더맨 손종석 선수가 채영이를 찾았습니다. 환영합니다.
1: 이번에 중국에서 하는 그 유스 대회, 아니 그 키즈 대회 나가게 됐는데 거기 스피드 종목까지 같이 있는데 이제 스피드를 좀 자신이 없고 잘 못하거든요.
2: 엄마 선생님이 스피드를 주 종목이니까 스피드에 대해서 많이 도와줄게. 손 한번 볼 수 있을까? 우와 장난 아니다. 돌덩이 같은데? 진짜 열심히 했구나.
3: 보통 클라이머는 손만 봐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채영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돌덩이 수준으로 제 손보다 훨씬 손바닥까지 전체적으로 굳은 살이 있더라고.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스피드 클라이밍 하기에는 체구가 약간 작은 편이긴 한데 손을 보니까 그만큼 힘이 있을 것 같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1일 코치 손종석 선수의 본격적인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위해 실내 암벽장을 찾았습니다. 100도 경사에 높이 15m의 인공 암벽을 빠르게 올라야 하는 스피드 클라이밍. 먼저 손종석 선수가 시범을 보이는데요.
1: 완전 깜짝 놀랐어요. 스피드가 진짜 빨라가지고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2: 할 수 있겠어?
1: 너무 빠른데요.
2: 너무 빨라? 그럼 선생님 알려줄 테니까 배워보고 한번 해보자. 홀드는 항상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 규격도 크기도 다 똑같아. 높이는 15m. 다음 잡고 여기 한번 띄워주고 마지막에 그저 세게 탁 치시면 돼.
0: 채영이가 스피드 클라이밍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순간적으로 상체 힘을 내며 동시에 하체를 이용한 추진력이 관건.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종목인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2: 빠른데 한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처음 하는 거는 원래 완딩 이렇게 치기도 힘든데요. 완딩까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잘하는 거고요. 진짜 1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연습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봤습니다.
0: 기록 경신을 위해 채영이가 본격적인 연습에 나섰습니다. 한번 힘을 빼고 나면 웬만해선 끝까지 오르기도 힘든 스피드 클라이밍. 헌데 채영이 쉬지도 않고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새 확 줄어든 채영이의 완등 시간. 기어코 기록 경신을 해냅니다.
2: 완전 잘했어.
0: 정말 대단합니다. 뛰어난 두 클라이머의 콜라보레이션.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국가대표 손종석 선수입니다.
5: 저는 13살 클라이밍 선수 김채영입니다.
4: 오늘은 채영이랑 스피드 대결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페널티를 받고 대결을 해볼 거예요. 어떤 페널티가 좋을까요?
5: 눈을 감고서 하기.
4: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있나요?
5: 한 발만 쓰고 가기.
4: 한 발만 쓰고 가기? 괜찮은데요? 그러면 한 발만 쓰고 스피드 대결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길지 한번 기대해주세요.
0: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 대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정상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두 사람.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대표답게 빠른 속도로 벽을 오르는 손종석 선수. 채용이도 만만치 않은데요.

0: 막상막하의 대결. 과연 승자는? 정상을 향해 끝까지 사력을 다한 김채영 승리.
1: 한 발이 되긴 되네요.
2: 저 주신 거 아니죠?
1: 아, 아니에요. 진심으로 올라갔습니다.
3: 아, 쌤 한 발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4: 좋은 선수가 되세요.
0: 감사합니다. 채영아 축하해.
4: 평소에는 제가 훈련을 하면서 좀 많이 피곤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같이 산에도 가고 같이 등반도 하고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충분히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는 선수 같고 아마 세계 탑 랭커까지도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3: 클라이밍을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을 되게 오래 하고 싶어요.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클라이밍이 되고 싶어요.
0: 더 높이 날아오를 채영이의 꿈. 찾아라 성상 크리에이터가 응원할게요.
4: 스피드 하기 전에 선생님이 세가지 테스트를 준비했거든?
1: 캠퍼 시뮬러, 손가락 근력 테스트야.
4: 완전 잘해. 이번 테스트는 점프력 테스트야.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오! 테스트 해볼 문제는 난이도는 파란색 중급자 문제거든? 오! 완전 잘했어.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스피드 해보러 가자. 가자!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배고픈데. 어, 다 된 것 같다.
1: 라면. 잘 먹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2: 맛있다. 아따, 근데 이제 우리 다른 또 아이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돼. 뭐 할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1: 아, 아이템을
2: 좀 생각한 거.
1: 직접 내는 거야? 산돌이가?
2: 우리 직접 내.
4: 그럼요. 하늘을 날지.
2: 하늘 날지.
1: 근데 내가 형한테 얘기했잖아. 형 그거 하라고.
5: 옥상에서 풍선을 한 진짜
2: 아이디어 냈어요?
5: 만 개 정도 해가지고.
2: 아이디어 냈는데.
0: 내가 냈는데
2: 이미 냈지.
4: 이거 다 냈어. 이제 다 냈어. 멧돼지랑 씨름하지.
2: 멧돼지랑 씨름. 죽고 싶은. 죽을 수도 있어. 사람 목숨이 달린 거야, 그거는.
0: 라면을 일단 먼저 구제로 하는 거 어때? 라면?
2: 라면?
0: 라면.
4: 아, 지금 먹는 라면 거.
1: 라면 먹고 있어서.
0: 라면을 근데 라면 어떻게 먹어요? 과학적으로 잘 끓이지? 이런 거?
4: 라면으로 분량이 나올까?
1: 라면 먹고 있다고 막 던지는 거 아니지?

0: 시중에 파는 라면을 우리가 끓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만드는 거야. 비주얼적인 것까지 어때?
1: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딱 똑같이 만들자고요.
0: 괜찮지 않아?
2: 좋아요.
0: 퀘스트 라면을 똑같이 만들자. 콜! 하나 둘 셋! 우리는 쌍사 큐! 오늘의 퀘스트 라면을 똑같이 만들어라입니다. 와. 자, 라면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 저는 스프라고 생각합니다.
0: 스프?
3: 네.
1: 저는 면발이라고 생각합니다.
0: 면발. 그쵸, 둘 다 다 중요해요. 근데 자, 이제 스프를 만들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또 면발을 만들 때 어떤 비율로 면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3: 네.
0: 저희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3: 기대해주세요.
0: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라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3: 네.
0: 자, A사, B사, C사의 라면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3: 그럼 먼저 A사를 꺼내면 되나요?
0: 꺼내보세요.
3: 와.
0: 오, 네모나네.
3: 여기다 넣으면 돼요?
0: 네, 거기다 딱 이렇게 놔주시고. 네. 또 스프도 이렇게 놔주시고. 자, 이제 B사. 비사 라면은 동그래요.
3: 동글동글하네요.
0: 오. 그리고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
3: 얘가 더 누르네요.
1: 이 회사도 동그래요.
0: 오, 동그라네. 면이 조금 제일, 얇다.
1: 제일 노란 거 같잖아요.
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무게를 한번 재어볼까? A사부터 한번 중량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겠습니다.
1: 무게를.
0: 눌러주시고. 자. 오, 111g. 그러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1: 111.66.
0: 지름, 가로세로.
1: 지름이나 가로세로 이런 걸 먼저 제거하는 게 어때요?

0: 근데 이게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1: 아,
0: 몇 가닥?
1: 면발이? 면이
0: 면발이
1: 하나가?
0: 일자로 해서 뭉쳐놓은 건지.
1: 그게 근데
0: 그러니까.
1: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긴
0: 오.
1: 한데. 약간.
0: 만약에 나눠져 있으면 붙이고, 이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일자로 쭉 펴가지고, 이게 몇 미터이고,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2: 좋네.
0: 해봅시다.
2: 그렇게. 괜찮다. 근데 좀 엉뚱하긴 한데.
0: 그럼 면을 한번 삶아볼까?
1: 오케이.
0: 오케이.
1: 그러면은
0: 그럼
1: 삶아보자.
0: 삶읍시다.
1: 삶아보자.

0: 이제
1: 붙여보자.
0: 우리가 직접.
2: 아 이거 너무
0: 이 쪽지끼를 이용해서 황당하다. 저희가 직접 예 네. 저희가 직접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겠습니다.
0: 쭉
3: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0: 자 지읍시다. 이제는 진짜 엉뚱하고 신기한 걸 하다가 진짜 라면을
1: 만들어 볼 줄이야.
0: 직접 난 만드는 거는
1: 까지 괜찮았는데
0: 이거 너 아이디어잖아. 이거 지금 너가 이거 지금 이어 붙여보자고 한 것도 너 생각이잖아.
2: 건이는
0: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
4: 고차원의 아이야.
0: 오케이.
1: 괜찮은 것 같아. 네. 한번
0: 라면을 붙여봅시다. 와. 어. 아 이게 한 가닥이 아니었어. 이게 한 몇 가닥으로 이어 되어 있는 건데 한 가닥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치? 그치.
1: 오 그래.
0: 아
1: 똑같다.
0: 이만한 길이구나.
1: 자 일단 붙이자.
0: 참 이걸 또 이렇게 거기 첩 끝에.
1: 와, 이게 하나 드디어 붙였나요?
4: 이게 한 가닥이에요.
0: 어 진짜? 이거 넘겠는데?
1: 그니까
0: 충분히 넘겠는데? 설마했다 설마.
1: 대박이다.
0: 이거 엄청 길겠는데? 이어 붙여놓으면? 이거 지금 여기서 무시할 것 같아. 이미 거의 끝났어.
4: 솔직히 지금 제가
0: 11개
4: 말실수를 한 것 같은?
0: 그러니까 빨리 네가 다 붙여. 이거 안 되겠어. 우리 이거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4: 바꿔 나가야 돼.
0: 바꿔 나가자.

0: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유, 얼굴 피가 한 통에. 에이, 진짜.
1: 저 좀 앉아있어요. 저 올려면 한참 걸었어.
0: 야, 지금 실시간이었어. 지금 빨리 여기 와서 빨리
2: 실시간으로 하세요, 실시간.
0: 라면 부치라고, 라면. 잠깐! 너 실시간 없어. 빨리 라면 부쳐.
1: 에이, 부칠게요.

0: 와 진짜 내가 살다가 진짜 라면을 일자로 불어보기를
1: 살다가 불러줘요 살다가
0: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와 이제 끝까지 갔어 끝까지
1: 간다 진짜 이거 어우 그 가닥수를 어떻게
0: 끝 자 라면 한 줄로 이어붙이기

0: 라면 한 개에 106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48m 정도가 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닥이
1: 있다. 라면이 살찌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0: 이제 우리가 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1: 알아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성분표?
0: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밀가루, 소맥분, 그리고 전분.
1: 그리고 뭐
2: 이거 뭐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0: 뭔가 이런 거를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2: 그러면은 좀 검색을 해 보자, 일단.
1: 대한민국의
0: 라면 같은 게
1: 최초 수제 라면.
2: 그러면은 우리도 배울 수 있겠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EBS 사이언스타 Q라는 팀인데요.
3: 예.
0: 라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3: 기본적으로
0: 네네.
3: 밀가루 한 80%에?
0: 아, 네. 아.
3: 밀가루
0: 네, 밀가루 80%에
3: 뭐 전분 한 20%?
0: 아, 전분 20%?
3: 네. 그리고 뭐 계란?
0: 계란
2: 혹시 그러면은 면을 어떻게 뽑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시중에는 그 라면을 뽑는 재면 두 개 자체가 없어요.
0: 아,
3: 네.
2: 사장님께서도 그러면 그 기계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 중이신 거예요?
3: 그렇죠.
2: 아, 대단하시다.
0: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라면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같은 양이라도 직선면보다 꼬불꼬불한 면의 부피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작은 봉지에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또 직선면보다 꼬불꼬불 엉킨 면이 충격에 훨씬 더 강해서 떨어뜨려도 덜 부서져요. 라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면을 기름에 튀겨 건조시키는데 이때도 꼬불꼬불한 면이 직선면보다 기름을 빨리 흡수해 수분을 잘 증발시켜요. 물론 라면을 끓일 때도 뜨거운 물과 닿는 표면의 면적이 직선면보다 꼬불꼬불한 면이 더 넓기 때문에 면을 더 빨리 고르게 익힐 수 있죠.

0: 스프의 평균은 12g. 12g 정도로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 네. 또 후레이크 건더기는 한 4g. 4g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아.
1: 후춧가루 이런 거. 멸치가루.
0: 멸치가루? 나는 뭔가 해물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A4는 좀 야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2: 쇠고기 육수 분말이 들어있네.
3: 건당근.
0: 당근.
3: 건당근. 막 미역 줄기? 과시마인 것 같고, 파져 있고.
0: 후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근이나 양파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다져서 그거를 좀 야, 건조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 건조기로 건조시켜가지고.
0: 그럼 그건 쉬울 것 같은데.
3: 그럼 라면이 완성되겠죠.
0: 그리고 건조식품 같은 것도 많이 판단 말이지.
3: 그럼 일단 재료를 구하러
0: 갈까?
3: 장을 보러 갑시다.
0: 와, 마트. 마트 오면은 신나잖아.
3: 신나죠.
0: 오랜만이다, 우리 마트.
3: 약간 보는 맛.
0: 그러니까 우리 면 만들 재료부터 사러 가자. 네,

0: 이제 흩어져서 각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레시피로 거기에 맞는 재료를 한번 네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좋아요.
0: 육포 괜찮지 않아요? 여기 딱 육포 있는데 육포 넣으면은 육포가 어차피 말려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표고칩 진짜 중요해요. 어 잠깐만 카레 라면으로 바꿀까? 좀 특별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카레 라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2: 이 황태 채인가? 꽃새우하고 멸치 또 있어야겠죠? 가스 오브 씨를 뿌려 먹을 거예요.
1: 이게 찾던 치킨 스톡인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정도 살게요. 그다음에 동그란 소세지를 사서 이걸 얇게 잘라가지고 건조해서 넣겠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닭가슴살을 건조해 놓은 것 같아요.
0: 하나, 둘, 셋. 우리는
3: 사연사 큐!
0: 최고의 라면! 비결! 자, 오늘의 게스트. 라면을 똑같이 만들어라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일단 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면에 들어갈 재료들을 소개해 주시죠.
2: 네, 일단 먼저 라면을 만들기 위해 주성분이 밀가루라고 이렇게 전분이 있는데요. 밀가루는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해주는 뭐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네요.
4: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면 끈적끈적하면서 쭉쭉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건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물과 만나 뭉치면서 그물 구조의 글루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이나 빵을 먹으면 탱글탱글하면서도 쫄깃한 느낌이 나는 거죠.
0: 자, 지금부터 제가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종이컵으로 네 컵을 넣어주시면 돼요. 밀가루를 이렇게 4컵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분가루를 1컵 넣습니다. 계란을 하나 다 통째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1컵 네. 반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네. 사실 물은 반죽 상태를 그렇죠.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반죽이 다 되면은 이제 이거를 랩에다 싸서 이제 40분 동안 냉장고에 넣고 숙성을 시키면 돼요. 자, 이제 라면에 되게 중요한 스프를 저희가 만들어 볼 건데 네. 어떤 맛의 스프를 만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2: 저는 아까 좀 시원 칼칼한 해물 맛에 바닷가에 온 듯한 그런 스프를 만들 겁니다. 오.
1: 저는 일단 닭의 맛을 주로 낼 예정인데 닭의 맛과 그 플러스 약간 매콤한 맛을 추가한 그런 매콤한 닭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0: 저는 일단 그 쇠고기 그런 쇠고기 맛을 내면서 특별히 카레 라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로?
2: 네.
1: 오, 맛있어?
0: 맛있다. 아무래도 새우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새우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1: 근데 나쁘지 않은데?
2: 1등이다.
0: 저희가 이제 프레이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제 야채를 좀 썰고 또 네. 이제 뭐 햄도 썰고 해서 네. 저희가 이거를 또 말려야 돼요.
2: 말려야 돼요?
0: 건조시켜서 이제 프레이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0: 됐어요.
1: 자, 어, 왔네, 왔네. 와우. 진짜 맛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겠죠?
2: 네.

0: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1: 네.
0: 분량을 또 재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짠!
2: 포장하겠습니다.
3: 준비를 했죠. 짜잔. 저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네.
0: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자, 권위부터 중량 재서 넣어주세요.
4: 12.
0: 오케이.
3: 오케이.

0: 자, 이렇게 해서 스프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숙성을 시켜놨던 반죽을 꺼내서 이제 면을 만듭시다. 과연? 오! 좀 이렇게, 아까보다 좀 되게 단단해진 것 같은데? 과연 반죽이 잘 됐을지, 숙성이. 오, 되게 쫄깃해졌어. 오, 확실히 숙성을 하니까.
1: 잡아봐요. 절대 안 끊어져요.
0: 오, 대박.
2: 우와.
0: 오!
2: 오, 곧 끊어질 것 같은데.
0: 오, 잠깐만. 끊었으면
2: 이 정도로, 이러면.
1: 네, 탄력성이 대단하다고요.
0: 대박인데?
2: 이거,
0: 손으로 하실 거예요?
1: 네, 저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했던 방법으로.
0: 아. 그럼 우리는 편하게 기계를 사용해서 면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얇게 얇게 만들어줍니다. 자.
2: 지금?
0: 해주세요.
2: 과연 면발이 나올 거야?
0: 태지.
2: 오.
0: 태지, 태지.
2: 네, 약간 또띠아. 또띠아에 쓰이는 그런 거 같지?
0: 오, 되게 신기하다. 우와. 대박. 됐다, 됐다.
2: 어떻게 나와?
0: 야, 완성됐어, 완성됐어.
1: 내가 좀 총알 넣는 것 같아요.
0: 와, 라면 우와. 끝났어. 라면, 라면 완성인데, 이거 완전?
2: 근데 이게 라면이라고 하기에는 꼬슬꼬슬한 그런 게 없는데?
0: 그런가? 근데 이거를 튀기면 되지 않을까?
2: 튀긴다고 꼬불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모양을 만들어 놓고 튀겨야 되지 않나?
0: 그치. 그러려면은 이거를 꼬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꼽지? 이건 아무래도 너무 얇기 때문에 묶으면 분명히 끊어질 테고.
2: 맞아요.
0: 어? 이거 되나? 오!
2: 와, 아니, 이거를
1: 칼로 이렇게 했다고?
0: 우와.
1: 이렇게 해서 저는 머리를 땋는 것처럼.

0: 아, 머리를 딴다고?
1: 왜, 아. 왜냐면 라면은 꼬불꼬불하게 튼 거.
0: 이렇게 꼬는 거지.
2: 이렇게 꼬아서. 꼰다고?
0: 이거를 한, 한 백, 한 백 젓가락 정도 해가지고 튀기는 거지.
2: 두 방법 다 별로인 것 같은데.
0: 왜?
1: 얼마나 진짜 잘하나 보자, 형.
2: 아, 아니면은, 뜨개질을, 면으로 뜨개질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면으로 어떻게 뜨개질해? 이거 안, 저게 안 되지 않을까? 하다가 끊어지지 않을까?
2: 좀 두껍게 만들면 안 끊어질 수도 있잖아.

0: 오, 잘하고 있네.
1: 와, 대박, 대박.
2: 잘하신다.
1: 자.
0: 자, 이제 저희가 드디어, 네, 면을 완성했습니다. 와, 진짜 각자. 어, 되게 그럴싸해요.
3: 그러니까요.
0: 되게 보면 지금, 아, 근데 확실히, 용종 있게 되게 잘 뽑아져 있어.
2: 짜잔.
0: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면으로.
3: 뜨개질을 할 수 있어.
2: 그러니까, 저도 참 놀랐습니다.
0: 저는 사실, 아까 꼬치에다가 그냥 돌돌돌 말아서 사실 이어 붙였는데 되게
2: 오, 성과가 되게 괜찮아요.
0: 그럴싸하지.
3: 네.
2: 와
0: 진짜
2: 되게 네모나게 잘 됐다.
0: 그냥 이제 건이 저 건이 거는 아니 되게 빵 같아요.
2: 롤리팝 같아요.
0: 자 이제 우리가 완성된 면으로 이제 튀겨볼 텐데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적정 온도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건이 거부터 한번 튀겨봅시다. 이제 드디어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십시다.

0: 갑시다. 자, 네. 물을 이제. 저는 후레이크 먼저 넣습니다.
1: 저도 스프랑 후레이크를 처음부터 넣어요. 오, 뭔가.
2: 그래?
1: 오, 근데 사냥 냄새가 나는 건 기분 탓이겠지?
0: 아니, 비주얼이 딱인데, 근데? 어, 빵 뜯어 먹는 거예요, 이제?
3: 그러니까 라면 이렇게.
1: 네. 빵이다, 빵. 빵, 빵. 짜잔. 와, 드디어. 수척.
0: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빵을
1: 안도 아니에요?
0: 어, 빵을 이렇게 라면 국물에다가 이렇게 담아?
1: 잠시만
2: 이건 라면 유행이에요.
1: 이거 해물 만두찜인데 해물 만두찜?
0: 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맛이 딱 있는데
1: 나름 색색은 있다.
0: 살짝 심심해서 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0: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네. 시간이에요.
1: 지금 막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2: 그렇죠. 시간
1: 오실 거예요.
0: 네, 20년 동안 라면길만 라면. 걸으신 저희 조명 감독님을
1: 모시겠습니다.
0: 네,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평가에서 네. 꼴등과 2등은 저기 보이는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1등은 단독 클로징 멘트를
1: 단독 클로징 플러스 네. 칼퇴근.
0: 아, 그렇죠.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은 감독님 맛을
1: 먼저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0: 20년 동안 라면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정말
3: 딱 그 보는 척이죠. 네.

0: 뭔가 왜 이게 뭐라고 떨리세요? 뭐라고 떨리죠?
1: 뭔가.
2: 오, 근데 한약 냄새가 나는 건 기분 탓이겠지? 건강한 거야.
0: 한약 같죠? 그래, 이게 뭔가 한약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2: 이제 건강 챙기셔야죠, 감독님.
3: 한약이 너무 짜!
2: 건강 챙기셔야죠, 감독님.
0: 자, 그러면 오늘의 1등은 누구입니까? 자, 1등은.
2: 생각하셔.
4: 아니, 한 입만 더
3: 넣자고 하면 당연히 이거고.
0: 예!
3: 2등!
0: 2등!
3: 이거!
0: 예! 자, 꿀등!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맞네요. 깨끗해야 돼요. 자, 이제 저는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이언스타 Q네! 오늘의 게스트, 라면을 똑같이 만들어라는 대성공입니다! 우와! 우아해주세요, 우와! 네, 빨리 하시고. 자, 저희의 라면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주소로 오셔서 영상을 많이 보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꾹 눌러주시고요. 빨리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0: 어서오세요. 여기는 워프 약국입니다. 저는 약국 선생님입니다. 제가 필요한 약을 지어드릴게요.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멋진데? 난 이 다음에 크면 꼭 멋진 약사가 될 거야. 우리 동네 천사약국 약사님처럼.
1: 천사약국 왕친절 약사님은 아주 친절해.
2: 영수 할머니, 이거 하루에 세 번만 드세요. 네 번 드시면 안 돼요.
1: 약 먹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
2: 어? 하마군, 아무래도 이 얼굴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아셨죠?
1: 건강도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2: 아거 아저씨, 저번에 저한테 물어보셨죠? 여기 칫솔질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칫솔...
1: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특히...
2: 어머, 우리 워프 왔구나. 어서 와. 그래, 병원에서 주사 잘 맞았어? 잘했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워프 제거.
0: 나 갈 때마다 칭찬도 해주시고 약국 갈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 나도 꼭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될 거야. 내가 다시 멋지게 해볼게.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되게 아파요.
0: 감기시군요. 그럼
3: 아니 그게 아니고요.
0: 배탈이 나셨군요. 배 안 아픈 약을 두...
3: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처방전 있어요. 이 처방전대로 좀 약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0: 처방전? 이걸 보고 약 지어요?
3: 몰랐어요? 진짜 약국에 가면 이 처방전 보고 그대로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워프 약사님도 이거 보시고 그대로 그냥 저 달라 이 말.

0: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 한 번에 두 개, 하루에 세 번,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소리지?
1: 아니, 그러니까 요대로만 해주면 되고 제가 좀 알약을 잘 못 삼켜요. 그러니까 가루약이요. 알약을 빠서 이 가루약을 좀 주세요.
0: 아, 가루약이요? 그것도 어쩌지? 아, 약을 어떻게 지어야지? 궁금해.
2: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료한 뒤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전을 줘. 처방전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약들이 적혀 있지요.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약을 며칠간 먹어야 하는지 등이 잘 적혀 있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약을 만들어줘. 약국에는 약을 짓는 조제실이 있는데 조제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많이 있어.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여러 가지 약을 넣어 지은 후 한 번에 먹기 좋게 나눠 담아 약을 갈아서 먹기 좋게 만들어주거나 필요한 약만큼 덜어서 주기도 하고.
0: 약 지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처방전도 잘 읽어야 하고 약도 잘 찾아야 하고 포장도 잘해야 하고 잘해야 할 게 참 많네.
1: 그렇지.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0: 키키, 나 안 할래요.
1: 왜?
0: 못하겠어요.
1: 왜?
0: 나도 왕친절 약사님처럼 척척척척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도 못하고.
1: 아니, 나는 진짜 약국처럼 한번 해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한 건데 워프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나도 기운이 쭉 빠지네. 우리 새로운 약국 놀이 해볼까?
0: 새로운 약국 놀이? 어떡해요?
1: 너 천사 약국에 갔을 때 왜 기분이 좋았지?
0: 그건...
1: 주사 잘 맞았어? 잘했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워프 최고!
0: 왕친절 약사님이 칭찬해 주셔서요.
1: 그것 봐.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해주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힘이 있거든. 친구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을 치료해주는 약을 처방해주는 약국이 있다면 가보고 싶죠?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0: 여기는 워프 약국입니다. 저는 마음의 약사 워프입니다. 워프!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여기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주세요.
0: 잠시만요.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재미없어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병이군요. 워프가 약을 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잊지 마세요. 자, 하루에 세 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3: 세 번 큰 소리로요? 키키랑 놀면 재밌다. 키키랑 놀면 재밌다.
1: 키키랑 놀면 재밌다. 우와, 기운이 막 쑥쑥 나요. 으라차차.
0: 우와, 정말 다행이에요.
1: 제 마음의 병을 이렇게 잘 고치시다니. 우리 워프 약사님은 우리 마을의 건강 지킴이세요.
0: 정말요? 나도

0: 건강지킴이에요?
1: 그럼요. 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듯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0: 오, 그 말 들으니까 다시 자신감이 생겨요. 워프는 일감에 커서 몸도 낫게 하고 마음도 낫게 하는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역사가 될래요. 어쩌!
1: 가자!
0: 워프랑 도전! 워프! 친구들, 우리 모두 마음의 약사가 되어서 워프랑 같이 마음의 약을 만들어보자. 워프! 색종이와 가위, 그리고 채색 도구를 준비해줘. 먼저 색종이를 4등분해줘. 종이를 한번 접고 슉슉 굴려서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걸 잘라줄 거야. 슉슉 싹둑 후 마지막으로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우와 네 개 완성. 이제 한 종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 한쪽을 접어줘. 그 다음 종이를 뒤집어줘. 한 번 더 슝 돌려서 하나 둘 셋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쪽을 접어줘. 반대쪽도 접어주고 짠! 우와 거의 완성됐는데? 그 다음 끝에 네 곳을 살짝씩 접어줄 거야. 이쪽도 살짝 그 다음 반대도 끝쪽을 살짝 마지막으로 우와 완성! 어때? 정말 알약 같지 않아? 여기에 기운이 쑥쑥 나게 하는 글 써야지. 뭐라고 적을까? 오, 좋았어! 워프도 누군가를 기운나게 해줄 거야. 기대하시라. 어이, 그러면 안 돼. 비밀이야.
2: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몸의 병을 고쳐주는 약,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약! 건강지킴이 약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워프! 벌써 6번째 꽃이 피었다.
1: 우와, 꽃 향기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워프가 준 마음의 약 때문에 기분이 더더더더 좋아져.
3: 바로 이거.
1: 오, 워프 나도 사랑해. 고마워.
0: 워프 기분 너무 좋다. 워프!
1: 친구들도 사랑해요.
0: 사랑해요.
4: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워프야, 걱정 마. 내가 풍선을 찾아줄게. 조금만.
1: 판다야, 괜찮아?
0: 괜찮아.
2: 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호랑이가 나무를 아주 잘 탄다고 하던데? 순호야, 맞지?
3: 응, 그건 맞는데. 그게 나는... 아니야, 내가 해볼게. 너무 높아! 무서워! 살려줘!
0: 순호야, 얼른 내려와. 아니, 호랑이는 나무 잘 탄다며? 어떻게 된 거야?
3: 실은 내가 높은 곳을 무서워하거든.
0: 뭐? 호랑이가 나무도 못 올라가면 어떡해? 지나가던 사자가 웃겠다.
2: 얘들아, 저기 봐.
0: 나 라피도가 저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 거기다 발도 길어. 나 라피도한테 완전 반했어.
2: 우와, 내 풍선이다. 라피도 정말 고마워.
0: 정말 멋있다.
2: 라피도 최고.
4: 자, 이 오랜만에 낙하산을 타고 임무를 수행했더니 아이고 온몸이 쑤시는구만.
5: 안녕하세요, 선배님.
4: 순우야, 어째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5: 그게요. 아니, 제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숨겼던 비밀을 오늘 들켜버렸거든요. 사실 제가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나무도 못하고 높은 곳을 못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는 저를 오늘 엄청 놀렸어요.
4: 아, 그랬구나. 이 비밀 요원이 되면 낙하산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많은데 큰일이네.
5: 그럼 비밀 요원도 못하는 거예요? 선배님, 비밀 요원 하고 싶어요.
4: 순우야, 오늘은 나와 함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중훈련을 해보도록 하자.
5: 그럼요, 선배님. 제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4: 그럼, 나만 믿으래도. 그럼 훈련하러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
5: 네, 좋아요, 선배님.
4: 자, 여기 뒤에 있는 낙하산 좀 잘 들어줘.
5: 네.
4: 무거우니까 조심해.
5: 네.
4: 자, 출발.
5: 높은 곳, 마음의 준비. 높은 곳, 마음의 준비. 출발. 선배님, 이건 하늘을 나는 열기구잖아요.
4: 우리 이 열기구를 타고 저기 하늘로 여행을 떠나볼 거야.
5: 네? 선배님! 저는 못해요!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4: 순호야, 너 비밀 요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5: 되고 싶죠! 근데... 그래,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없어. 선배님,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4: 그렇지! 자, 준비됐으면 멋지게 하늘로 날아볼까나?
5: 네!
4: 가자!
5: 올라간다, 올라가요, 선배님! 하늘로 올라가요! 선배님! 지금 제 눈앞에 구름이 있어요!
4: 아, 순호야! 우리는 지금 지상으로부터 11km 정도 떨어진 이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높이에 올라와 있어! 여기서는 이 번개, 비, 눈, 우박 등과 같은 기상현상을 볼 수 있지.
6: 선배님, 설마 여기보다 더 높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4: 걱정하지 마. 더 높이 올라가면 이 태양의 강한 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슈퍼 히어로 방패막 오존층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 피부가 다칠 수 있어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어. 걱정하지 마.
6: 정말 다행이네요.
4: 순호야, 저기 네 발 아래 펼쳐진 구름들 좀 봐. 송사탕처럼 이 몽글몽글 정말 예쁘지 않니?
6: 오, 정말 몽글몽글 구름이 송사탕 같네요. 그러면 맛도 송사탕 마시려나? 으쌰! 오? 으쌰! 오? 선배님! 구름을 잡고 싶은데 손에 안 잡혀요!
4: 당연하지! 이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 태양빛이 작은 물질을 만나면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데 이걸 빛의 산란이라고 해.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이 빛을 산란시켜서 하얗게 보이는 거야.
6: 에이, 선배님! 물방울이 어떻게 하늘 위에 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4: 아니, 내 말을 못 믿겠다고? 잘 들어봐. 바닷물이나 강물이 태양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달라붙으면서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로 변하는데 이게 뭉쳐져서 바로 구름이 되는 거지.
6: 근데요, 선배님! 저기! 저기 보세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게 정말 예뻐요!
4: 순호야, 네 말대로 정말 멋있다! 그런데 순호야, 너 이 구름의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볼래?
6: 네? 그러니까요, 구름은 이름이 그냥 구름 아닌가요?
4: 아니, 이 구름들도

0: 이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있거든.
1: 그렇다면 이 구름은 꼭 바다에 치는 파도처럼 하늘을 가득 덮고 있으니까 파도 구름인가? 잘 모르겠어요.
0: 이 구름의 이름은 층운이야. 이렇게 이름에 층이 들어가면 하늘 전체나 부분을 넓게 층을 이루어 덮고 있는 구름을 의미하지. 순우야.
1: 네!
0: 자, 그럼 다른 구름도 한번 관찰해볼까?
1: 네! 선배님, 선배님! 저기! 저 구름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구름들은 다 하얀색인데 저 구름은 짙은 회색이에요. 그쵸?
0: 저건 난층운이야. 이 난층운 정란운처럼 이름에 난이 들어가면 비를 내리는 구름이란 뜻이지.
1: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내려가요, 선배님! 빨리 내려가자니까요!
0: 어쩌지? 비구름을 잘 피해가야 될 텐데.
1: 선배님! 내가 져요!
0: 승우야! 꽉 잡아! 이 난층만 먹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위험했어. 그래도 난층운을 무사히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1: 그러게요. 선배님. 근데 저기 좀 보세요. 우와, 무지개. 무지개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0: 우와, 진짜 무지개네. 멋지다. 아, 순우야. 그런데 너 높은 곳 올라가면 무섭다더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1: 오, 그렇네요. 선배님이랑 구름도 보고 무지개도 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늘을 나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인 것 같아요.
0: 두려움을 이겨냈다니 정말 잘된 일인데. 네, 제임스 박입니다. 아, 여기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순우야,
1: 네.
0: 나는 급한 임무가 있어서 지금 바로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순우는 이 열기구를 타고 아까 출발점으로 돌아오렴. 이게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1: 네, 저 혼자서요?
0: 그럼! 멋진 구름도 보고 하늘을 날아봤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따 보자고. 간다.
1: 선배님! 어쩌지? 아직 혼자서는 조금 무섭긴 한데. 아니야, 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고. 준호, 도전! 흥! 저기! 난충운이 몰려온다! 얼른 피하겠어! 야호! 도착이다! 선배님이네. 선배님, 제가 해냈습니다.
0: 순우야, 진짜 멋지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짠, 통과다.
1: 우와, 통과했다.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야.
0: 순우야,
1: 네.
0: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낙하산 타러 가보는 거 어때?
1: 낙하산이요?
0: 응, 가자.
1: 아, 선배님! 아, 맞다. 잠시만요.

0: 그니까. 선배님, 안녕히 계세요!
1: 아니, 손호야! 아니, 손호야, 어디가? 아니, 손호야!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며칠 동안 연구에 몰두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이렇게 연구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멋진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오, 참 적절한 속담이야.
1: 박사님, 발명도 좋지만 건강도 꼭 생각하셔야 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이 바로 꿈틀꿈틀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얍!
2: 어? 순우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괴짜 박사님이 걱정돼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쉬라는 순우의 깊은 뜻일까요?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힘차게 출발해봐요.
3: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방금 순우가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담이에요. 속담은 무엇일까요?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는 지혜가 담긴 짧은 글을 이야기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담으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속담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자성어, 고사성어, 관용어예요. 순호와 함께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사자성어. 이 사가 숫자 4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자 네 자로 만든 말,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라는 뜻이지요. 주로 교훈이나 어떤 일의 유래를 담고 있어요. 유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이야기하죠.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를 알아볼까요? 고진감래, 네 글자이죠? 고, 고통이, 진, 다하면 감, 달콤한 것이 래, 온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뜻이에요. 사자성어와 비슷한 것으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고사성어는 네 글자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사성어는요, 네 글자.

0: 가짜가 아닌 것도 있고, 옛날 일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사성어는요, 옛날 일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우리 고사성어 중에 모순이라는 고사성어를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네요. 이 창은 뭐든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뭐든 막을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 어? 이 창은 뭐든 뚫을 수 있으니까 이 방패도 뚫어야 해요. 그런데 이 방패는 뭐든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창에 뚫리면 안 되잖아요. 어? 말이 되지 않죠? 앞뒤가 안 맞죠? 이럴 경우에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 모에 방패 순자를 따서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모순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모순은 고사성어예요. 다음으로 관용어에 대해서 알아봐요.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중요해요.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지금 친구들이 간 떨어졌다라는 관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순호가요, 너무 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간이 어디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도 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생각했고,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를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두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간 떨어지다는 매우 놀랐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꿩 먹고 알 먹고의 속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꿩 먹고 알 먹기. 옛날 착한 운달이 어머니와 평강공주와 살았어. 평강공주는 운달에게 꿩을 사냥해 오라고 했지. 운달이 꿩 사냥을 갔다가 꿩도 잡고 알도 얻었어. 꿩 먹고 알 먹기지. 평강공주는 운달에게 무술도 가르쳤어. 운달은 부인을 따라 열심히 연습했지. 어느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 온달은 멋지게 활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지.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어. 온달은 호랑이의 가죽을 팔아서 돈도 벌었어. 이것도 꿩 먹고 알먹기지. 임금님이 온달을 불러서 무술 실력을 보자고 했어. 온달은 그동안 평강공주와 함께 쌓아온 무술 실력을 멋지게 보여줬어. 임금님은 온달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군으로 삼았어. 온달은 평강공주를 얻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장군도 될수 있었어.
0: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거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군요. 그럼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생활 속 다양한 속담을 살펴봐요. 첫 번째,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 아래 그림을 보면 친구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께 인사를 해요. 어머니께서도 그래, 잘 다녀와 라고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네. 자, 이럴 때 쓰는 속담이에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고슴도치의 털도 부모 눈에는 보드랍고 윤기 나는 털로 보이듯이 남들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아도 모든 부모에게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인다는 뜻이랍니다. 다음 속담 알아봐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에요. 여기에서 하룻 강아지라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범은 호랑이를 이야기하죠.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어린 강아지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경우에 이런 속담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하룻 강아지예요. 아,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힘셀 걸. 이렇게 자만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다음 속담 알아볼게요.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다리인데요. 튼튼한 돌로 만든 돌다리예요. 그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돌다리를 건널 때에도 두들겨 보고 확인하고 건너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잘 알고 익숙한 일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뜻이지요. 지금 이 친구가요,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초록불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넌다면 훨씬 좋겠죠? 다음으로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입니다. 배짓장은요, 하얀 종이 낫장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운 종이도 맞들면, 다른 사람과 마주 들면 낫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주 쉽고 작은 일도 서로 도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와 같은 문제도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협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탄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쳇바퀴 본적 있나요? 애완동물의 놀이기구예요. 햄스터나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움직여도 제자리죠?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또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지루할 때도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친구의 하루는요, 학교 학원 집의 반복, 지겹다. 자, 이럴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는 속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불이 난 곳에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활활 타오르고 불이 번지겠죠. 이처럼 힘든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고 화난 사람을 더욱 화나게 한다는 뜻이랍니다. 지금 이 친구가 버스 놓쳐서 속상한데요. 이 친구는 버스 기사님께 잠깐 친구를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간다 메롱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순호와 다양한 속담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요, 몸으로 속담 맞추기 놀이 해볼까요? 순호가 몸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속담 알아맞히는 놀이. 놀이 첫 번째!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뭘까요? 맞았어요. 배찌짱도 맞들면 낫다. 지금까지 몸으로 속담 맞히는 놀이 여기서 끝!

0: 연구에 몰두하려고 했는데, 참. 그래도 이 잠을 자니까 꿈속에서 속담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잠을 자고 나니 개운한 것도 같고 이게 바로 꽝 먹고 알 먹고 아닌가?
1: 맞아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뭐든지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건강이 최고라고요.
0: 맞아 맞아. 건강도 정말 소중히 생각할게. 이 잠자는 것도 이 발명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히 생각하겠다고. 우리 친구들도 말이죠.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잠은 충분히 자야 해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투 퀴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인가요? 자, 아래 상황을 잘 보고 어울리는 속담을 골라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갑자기 배고파. 카박사, 너도 배고프지?
1: 우리 쿠키 먹을까?
2: 좋아, 좋아, 좋아.
0: 쿠키가, 세 개밖에 없네? 그러면, 카박사, 너 몇 개 먹을 거야? 한 개? 아,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두 개 먹을게.
2: 가격표가 없네? 잠깐, 그럼 얼마지?
0: 에이, 근데, 이거 왠지 지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잠깐만, 그러면은, 얼마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지구에서 갖고 왔거든. 우리 계산하자. 신용카드로 계산 한번 해볼 거야. 계산 체크! 자, 계산 한번 쭉!
2: 뭐야? 왜? 왜 안 되는 거지?
0: 잠깐만 생각해보자, 카박사. 우리가 여기가 뭔가 포털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온 것 같으니까 여기 화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2: 어? 뭐라고?
0: 조개 껍데기 화폐? 야, 내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조개 껍데기 화폐 어디 있지? 잠깐, 그러면 물물 교환 안 되나요? 물물 교환? 나 진짜 쿠키 먹고 싶은데. 카박사랑 바꾸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어떡해. 배고파. 어쩔 수 없지. 나에게는 주주주스가 있으니까 주주주스 우리 먹자, 오늘은. 응? 지폐향 달콤 쉐이크? 이거 뭔가 잉크 맛 95%라는데 좀 텁텁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나 지금 배고프니까 우리 이거 주주주스 먹고 빨리 여기를 탈출하자, 카박사. 알겠지? 자, 아무튼 주주 싸워!
3: 신용카드 차단. 물물 교환 시스템 분석 중. 경제 개념 98% 활성화 완료.
0: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
4: 나 복권 당첨되면 게임기 1000개 사서 내 방을 슈퍼게임장이랑 바꿀 거야. 너는 1등 되면 뭐 할 거야?
5: 난

0: 세계의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볼 거야.
1: 아, 그런데 이 복권 5,000원짜리 당첨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서야.
0: 경제예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1: 에이, 먹는 거라니. 경제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즉, 재화와 용역을 바로 만들고 사용하고 나누는 이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재화와 용역이라고 했지? 재화는 무엇일까? 재화란 바로 물건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여기 보이면 이 사과 먹는 거지. 장난감, 연필 또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 이런 걸 바로 재화라고 하지. 그러면 용역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용역은 쉽게 말하면 바로 서비스를 말하는 거야. 자, 서비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 말하지. 배 아파. 어떡해. 나 지금 병원 가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거. 그리고 나 오늘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싶은데 미용실 좀 가야겠다. 자,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재화와 용역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
2: 돈이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하고 싶은 걸 모두 할 수는 없어요.
0: 저도 용돈으로 과자도 사고 싶고 장난감도 사고 싶은데 둘 다는 못 사서 하나만 골라야 해요.
1: 맞아. 자,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지. 자원이라는 건 돈이나 시간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거든? 물건도 바로 자원이 될수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자원 중에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자원, 바로 돈,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화폐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딱세 가지만 알아보자. 자, 먼저 이 화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야? 저 이거 물건 사고 싶어요. 얼마예요? 여기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지. 바로 물건 사고 파는 것을 편리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학용품을 사러 바로 학용품 가게에 가서 이거 1,000원이네? 연필은 2,000원? 이건 얼마야? 이거 3,000원이야!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보고 가격표를 알수 있어. 물건의 가치를 알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이거, 저기 커다란 물건은 3만 원이래. 어떡해. 나 지금 3만 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 3만 원을 언젠가 살수 있도록 내가 바로 저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이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살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축을 통해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 이렇게 저장해두는 기능을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라고 하지. 자, 그럼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돈을 사용했는지 우리 화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
2: 옛날 구석기 시대엔 사람들이 필요한 걸 직접 구해서 썼어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물물교환이 생겼죠. 하지만 제때 바꾸지 못하거나 서로 원하는 게안 맞으면 교환이 어려웠어요.
0: 그래서 보관이 편리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돈처럼 사용하는 물품화폐가 등장했어요. 그러다가 금이나 구리처럼 귀한 금속을 쓰기 시작했죠. 바로 지금의 동전과 같은 주조화폐죠. 하지만 동전은 무거워서 가벼운 종이로 지폐를 만들게 되었어요. 요즘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편리한 방법들이 있죠.
1: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 현금으로 계산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쉽게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이 전자화폐를 이용하기도 하지. 아, 맞다. 그리고 2009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바로 암호화폐가 등장했어. 그런데 암호화폐, 이게 뭔가 어렵지 않아? 암호화폐는 디지털 돈과 같은 거야.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거든. 예전에는 이 돈의 거래 내역이 은행이나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만 관리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 전 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에서 거래 내역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조작할 수 없어서 안전하고 그리고 은행이 없어도 아주 빠르게 쉽게 거래가 가능하지. 얘들아,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사용되고 있는 걸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화폐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암호화폐만 하나만 쓰면 되겠다. 아이,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자, 먼저 어디로 갈 거냐? 쭈쭈쭈쭈쭈쭈. 바로 여기 미국. 우리 함께 미국으로 가볼까? 미국의 화폐는 달러야. 그런데 이 달러는 사실 이 유럽, 여기 있는 이 유럽에서 사용하던 은화의 이름이었대. 그 이름이 바로 탈러. 탈러였지. 자, 그런데 이 탈러가 스페인을 거쳐서 그리고 쭉 신대륙에서도 사용되고 미국이 나중에 독립하면서 바로 이 통화로 채택된 거야. 지금 사용하는 이 달러가 어느 나라 돈이었다? 바로 여기 이 유럽에 있던 돈이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지? 그럼 유럽에서는 진짜 탈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 여기 있는 이 유럽 대륙에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바로 유럽 연합을 구성했어.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이 나라,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바로 유로라는 화폐를 사용하지. 그런데 유로 그리고 유럽 어때? 비슷하지?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말에서 나온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쩌쩌쩐. 나는 여기 영국으로 한번 가볼래. 영국의 화폐 단위는 뭐야? 파운드야. 어? 파운드? 파운드는 원래 바로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던 무엇이게?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 우리나라는 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킬로그램이 마치 화폐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파운드가 아, 무게를 재는 단위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 중국의 화폐는 위안, 대한민국은 원, 그리고 일본은 엔. 그런데 여기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거야. 원이라는 거는 바로 둥글다라는 뜻인데 이 세 나라 모두 둥근 화폐를 사용했었대. 어때? 화폐 단위 정말 다 다르지?
0: 나라마다 화폐가 다양하네요. 그런데 각 나라들이 화폐를 많이 만들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1: 무슨 소리? 이 돈이 막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잘 봐봐. 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무얼 하겠어? 나 물건 사야지,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곧 이렇게 소비가 늘면 바로 물건이 부족해져.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 이렇게 물건값이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그럼 반대로 이런 물건값이 내려가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할까? 그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2: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닌가요?
1: 디플레이션도 좋지는 않아. 왜냐면 지금 물건값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럼 물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봐야 물건 값이 비싸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에이, 어떻게 제 값도 못 받고 파네. 아우, 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전차 앞에 계산할게요. 어떡해? 배터리가 없어요. 아, 뭐야? 오늘도 탈출 못하는 건가? 카박사, 우리 빨리 이거 충전하러 가자. 아, 진짜.

0: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군. 깨어났군요, 용아. 환영해요.
1: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0: 뭐, 그냥 살짝. 그렇게 소리치면 많이 아플 거야. 약을 좀 더 써야겠구먼. 잘 됐겠지?
2: 살짝!
0: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건 괴물이 되는 약이야. 이걸 맞으면 기절하고 말걸. 건드리기만 해봐!
2: 으이그,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건 괴물이 되는 약이야.
3: 똑같은데?
0: 뭐가 그렇게 재밌니?
3: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0: 그럼 너구나.
2: 그게
0: 잘 됐네. 어차피 실험도 해봐야 하는데.
3: 안 돼!

0: 오지 말라고! 이걸 됐다! 너! 그걸 쳐버리다니! 진짜! 그렇지! 우와다다다다다다다! 왜 쫓아오는 거야? 그만! 살려줘! 으아! 살았다!
1: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뭐 하는 거냐?
0: 얘 네가 데려온 어린 녀석이야! 좀 말려봐!
1: 뭐? 옷이라고?
2: 어머, 옷이 맞아요! 목박사가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1: 또 사고 쳤냐?
0: 빨리 얘 좀 어떻게 해봐!
3: 여긴

0: 안신이 잡았네.
1: 오씨! 괜찮아. 살아났다.
0: 다 엉망이 됐잖아! 응? 용하여. 어딜 가려고?
1: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런데 용아 오빠는?
2: 용아가 문양에게 잡힌 것 같아.
1: 뭐? 잡혔다고?
2: 무사할 거야. 그리고 데려올게, 꼭!

0: 해치.
1: 윤우야.
0: 괜찮아?
1: 괜찮아.
0: 그냥 누워 있어.
1: 어떻게 집으로 왔지?
0: 내가 데려왔어.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가보자. 숲에서 찾아내서 데려온 거야.
1: 고마워.
0: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윤호야!
0: 안녕.
2: 학교 안 가?
0: 금방 나갈게.
1: 어서 가봐.
0: 학교 다녀오면 말해줘.
1: 응.
0: 다녀오겠습니다.
3: 그래, 잘 다녀와.
0: 가자.
2: 응. 늦잠 잤냐?
0: 그런 거 아니야.
2: 안녕, 세나야. 안녕. 숙제는? 미아야, 안녕?
4: 안녕.
2: 이따 학교 끝나고 자전거 타러 갈래?
4: 오늘은 잘 모르겠어.
2: 그래?
1: 여긴 어떻게 된 거지?
5: 깨어났군요, 용아. 환영해요.
6: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2: 윤호야, 포근이랑 산책 갈 거야?
0: 아빠가 다녀오셨을걸?
4: 나 잠깐 어디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0: 어디?
4: 다음에 얘기해 줄게. 안녕.
0: 무슨 일이야?
2: 급한 일이 생겼나 봐. 가자.

0: 용아 오빠! 오빠! 용아 오빠!
1: 응?
0: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1: 누군데 내 이름을?
0: 어? 나 미아잖아. 미아 공주.
1: 미아?
0: 왜 이래? 나 미아라고. 기억 못하는 거야?
2: 나왔던.
3: 이러라고 내보낸 거야.
4: 아이, 여우 같으니라고.
3: 뭐야?
4: 아, 칭찬이야, 칭찬.
3: 용아, 없애버려. 아,
1: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0: 뭐 하는 거야?
3: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어디?
0: 왜 이러는 거야?
3: 없애라고! 명령을 거역하는 거냐?
0: 삐요삐요! 와, 없어졌다.

0: 마법 기운이야. 저쪽이야. 아자자자. 어디야?
1: 찾았다.
2: 놓치지 마.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
3: 정신 차려. 나 미아라고. 삐요삐요.
2: 처리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
0: 멈춰. 어? 용아?
3: 용아 오빠가 저렇게 변했어. 날 기억도 못해.
1: 헨치도 나타났잖아.
2: 오히려 잘 됐어.
0: 위험하니까 일단 피해 있어.
3: 아니, 응? 나도 같이 있을 거야.
2: 일단 헨치부터 없애.
1: 나도 가봐야겠다. 나오심 출동. 출동.
2: 별걸 또 안 해.

0: 마법 기운이야.
1: 레디야!
2: 아라리오!
1: 레디야!
0: 영아 오빠! 그만해! 멈추라고!
3: 뭐 하는 거야? 공격! 공격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가는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 보넷 봉인.
3: 놀래요.
2: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5: 불이야.
4: 괜찮아.
0: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 역시 그렇겠지.
0: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2: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0: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 넌 시장님 딸이었지.
2: 응,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3: 뭐?
4: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0: 느닷없이 뭐야?
4: 느닷없기는, 팬텀 보넷이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보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5: 그건 큰일인데.
0: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4: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0: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4: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보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0: 그런 억지는.
4: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그만, 둘 다 진정해.
1: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4: 큰 소리 내서 미안.
0: 아니야, 나야말로.
4: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그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1: 저렇게 흥분한 메가 엠블러는 처음 봐.
7: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카드 보트한테 생명을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0: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다할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1: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2: 아저씨 잠깐만요.
3: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2: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4: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1: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0: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4: 안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2: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1: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5: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4: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3: 왜 굴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4: 네!
3: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2: 무슨 일 있어요?
4: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6: 문어?
7: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4: 저기 뭔가 보였어.
3: 예.
2: 어때요? 보여요?
4: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2: 탱크요?
5: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4: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1: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2: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5: 응?
2: 어서 피해!
1: 쭉!
2: 온다!
5: 꽉 잡아! 어딨지?
2: 조심해, 블루카.
3: 너 메탈 카드봇이지?
2: 블루카! 뒤로 가, 뒤로!
5: 하고 있어!
4: 넌 누구지?
3: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나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이라 할 수 있지!
5: 역시 그랬군.
2: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3: 멋이나?
2: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5: 최악도 있지.
2: 누구 말하는 거야?
3: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배짱도 좋구만.
2: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5: 기대도 안 했어.
2: 블루탑 와일드 대답!

0: 갈도봇이냐 메탈 갈도봇이냐 어느 쪽이야?
1: 균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의 블루,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는?
2: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3: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4: 와일드 카드봇? 플래터제트가 아니네.
3: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이런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울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 볼트 캐논!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 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솜씨가 이런 우아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2: 그라하,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3: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2: 알았어, 준.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2: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5: 왜? 저 녀석은
4: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도망을 거기까지! 가!
3: 가! 아, 뭐지?
4: 뒷바이트!
2: 캐, 닭다리 맛이 연결로군!
0: 뭐라고?
6: 싫어?
7: 버려주신
6: 딥바이트 셋업.
2: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린. 아홉.
0: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2: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6: 딥바이트! 페로르! 시에로!
8: 안녕, 준!
6: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8: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5: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우타운에 온 거야?
9: 내가 불렀어.
6: 크레스트!
10: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9: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2: 이런,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배치로구나 수도 보자고.
6: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1: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6: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이리 좀 와볼래, 블루이? 아빠가 체스 게임 가르쳐줄게.
1: 체스트가 뭐예요?
0: 아니, 체스트 아니야. 체스.
1: 네, 체스트.
0: 그래, 뭐. 알았어. 체스트 게임 하는 법 알려줄게.
1: 어? 체커 게임 같네요.
0: 근데 체커보다는 어려운 거야.
2: 그리고 그걸 하기엔 블루이가 아직 어리지 않아?
0: 블루이 너 몇 살이지?
1: 아빠 설마 딸 나이를 모르시는 거 아니죠?
0: 모를 리가 있나? 근데 몇 살이야?
1: 6살이요.
0: 아직도 6살이야? 와우.
1: 7살 다 돼가요.
0: 그럼 내 생각엔 충분한데.
2: 블루이에게 체스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라도 있어?
0: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니까.
1: 빙고도 해요? 5살이에요.
0: 아직 체스를 하기엔 어려요, 빙고. 그치만 우리가 하는 걸 구경하면 되지?
1: 괜찮아, 빙고. 옆에서 도와주면 돼.
2: 블루이.
1: 고마워, 언니. 주사위는 어딨어요?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체스 게임.
0: 좋았어. 체스 말들을 알려줄게.
1: 여기 작고 둥근 말들은 뭐예요?
0: 그것들은 폰이라고 해.
1: 프론이요?
0: 아니, 프론이 아니라 폰.
1: 안녕, 작은 프론아.
0: 알았어. 폰은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처음 움직일 때만 두 칸씩 갈 수 있어.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건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 이 말은 잠깐만. 얘는 누구야?
1: 여긴 찰리비. 여긴 보니 봄봄이에요.
0: 알았어.

0: 찰리빌이랑 보니범범은 여기 오면 안 돼.
1: 아, 이건 말이다.
2: 여기 나도 하나 있어.
0: 알았어, 그건 나이트라고 해.
2: 아니요, 이건 말이에요.
0: 그래, 나이트가 기사야.
2: 그런데 기사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0: 맞아, 그러네.
2: 누구나 아는 거예요.
3: 똑똑한 사람이 체스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0: 그래,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
2: 빙고 말은 겔라호,
4: 블루이의 말은 겔라호의 딸.
0: 점프를 하면서 움직여.
2: 맞아요. 말은 점프를 좋아해요.
1: 오, 이 성 같은 건 뭐예요?
0: 그건 룩이야.
2: 빙고는 성머리라고 부를래요.
0: 그래, 성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움직여.
2: 성은 못 움직여요. 이 게임 진짜 이상해요.
0: 맞아, 그러네 빙고. 그냥 색칠놀이를 하는 건 어떨까?
4: 아니요, 빙고는 같은 팀.
0: 아, 그래, 그럼 시작할까? 자, 네 차례야, 블루이.
2: 빙고도 체스 팀 필요해.
0: 게임에는 두 팀만 있어, 빙고.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면 돼.
4: 걱정 마, 빙고. 봐, 말이 두 개야, 그치? 그리고 성머리도 두 개야. 여기 방울 요정이 두 개네.
0: 비숍.
4: 그리고 프론도 많아.
0: 포니야.
4: 그래서 이렇게는 빙고 팀이고, 그리고 이건 언니 팀.
2: 고마워, 블루이 언니.
3: 잘했어, 블루이.
0: 이거 봐.
3: 내버려둬, 체스왕.
4: 잠깐만요. 왕관을 쓴 건 이거 하나예요.
2: 그리고 결혼 케이크도 하나.
0: 아, 빙고. 그건 킹이야. 이거는 퀸이고.
2: 예! 킹이랑 퀸!
1: 여왕 퀸 내가 해도 돼?
4: 그래. 고마워.
0: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아휴, 그래. 뭐 어쨌든.
1: 킹이 왕인데 가져가도 괜찮아?
4: 그래, 괜찮아.
0: 걱정하지 마, 블루이. 킹이 게임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3: 오호, 정말 그럴까? 몇 칸이나 움직일 수 있는데?
0: 그냥 한 칸.
3: 겨우 한 칸이야? 그럼 엄청나게 큰 한 칸이겠지? 어우, 난 아무래도 좀 쉬어야 하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퀸은 어느 방향이든 몇 칸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엄청 좋은 거지.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0: 이제 다 했어?
3: 어.
0: 아무튼, 근데 빙고 어딨어?
2: 오, 소풍 같기 아름다운 날이야.
0: 빙고?
4: 퀸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0: 블루이, 이번에 네 차례.
2: 뭘 할까요?
0: 프론을 움직여봐. 아이폰! 아니, 앞으로만 움직여. 잘했어, 내 차례.
2: 아빠!
0: 아, 그래, 빙고 차례.
2: 갤럽 달려가요.
0: 안 돼.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빙고.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고.
2: 그치만 동글머리가 반짝머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친구거든요.
0: 안 돼. 얘네들 사실은 적이야.
4: 아니요, 친구들이에요.
2: 두 프론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같이 가거든요.
0: 그래, 친구들이니까. 자, 이거 봐. 이렇게 말을 쓰러뜨리는 거야. 툭! 봤지?
2: 갤럽!
4: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2: 휴.
0: 아니, 그거 죽었어.
2: 갤럽이 죽었다.
3: 아니, 겔라홉은 안 죽었어.
0: 그래, 안 죽었어. 게임에서 나간 것뿐이야. 아빠가 체스는 아직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 빙고?
4: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빠. 블루이 차례,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0: 여기 아님 여기.
4: 딱, 여기.
0: 그래, 이제 알겠어? 말들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2: 갤라홉의 딸이야.
0: 이렇게 쓰러뜨리면 돼. 그래, 또 쓰러뜨려.
2: 멈춰요.
0: 아빠는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3: 퀸을 출동시켜, 블루이.
4: 네, 또 소풍 갈 시간이야. 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0: 그럼, 근데 난 이렇게 보호하지. 퉁.
2: 빙고 퀸.
4: 안 돼.
3: 여보, 그만해.
0: 결국에는 퀸이 쓰러뜨리는 걸 했네.
4: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 이겨요?
3: 그거 쉬워, 블루이.
0: 드디어 오셨네.
3: 엄마가 네 번 만에 끝낼 수 있어. 첫째, 이 말을 여기로 움직여.
0: 그거 제법인데? 또잉.
3: 다음번에는 아빠에게 물을 거야. 아이들에게 왜 체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아빠가 대답할 거야.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체스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지라고. 그 다음 엄마 질문은 아이들이 왜 똑똑했으면 좋겠어?
0: 그건 잘못한 거야.
3: 그리고 아빠는 이러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작은 프론이지만 언젠가는 퀸이 되겠지.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지켜주지는 않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란다.
0: 체크메이트.
3: 왜냐면 아빠는 좋은 퀸이니까.
0: 그리고 엄마도 좋은 퀸이야.
3: 하지만 체스는 잘 못하지.
0: 그래도 꽤 잘했는데.
3: 머리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놀자고.
4: 여기 빙고.
2: 오, 어서와. 먼저 알려줄 게 있어. 넌 안 죽었어. 알았지? 여긴 수영장 파티장이야. 예!

0: 딱.
1: 블루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0: 죄송해요. 딱, 딱.
1: 아, 거기 누구세요?
0: 감자야.
1: 블루이, 소리 좀 낮춰. 감자라고요?
0: 감자는 차를 타고 감자 가게로 가요. 거기에서 감자를 사요.
1: 그래빙고 정말 재밌구나. 블루이.
0: 죄송해요. 딱, 딱.
2: 안녕, 얘들아. 아빠 머리하고 왔어요.
0: 아빠.
1: 좋아. 저녁은 준비됐고 아이들은 간식 먹었어.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0: 정말요?
2: 어, 그래. 알았어. 이리 와, 얘들아. 아빠랑 노는 시간.
0: 만세!
1: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2: 요즘 이게 유행이래.
0: 엄마 괜찮아요?
2: 어?
0: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3: 무슨 헤어스타일?
2: 니들 잘못 없어.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멋쟁이들이 다시 유행시키는 거야.
0: 혹시 우리가 태어난 게 문제일까요?
2: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엄마는 그냥 20분이 필요해.
4: 아!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0: 엄마 괜찮은지 보러 갈래요?
2: 어, 잠깐, 안 돼. 그러지 마. 여기 있어, 블루이. 그냥 여기서, 아빠 캉캉 좀 구경해. 짠!
0: 그냥 엄마 보러 갈래요.
2: 어, 안 돼. 잠깐, 그거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임. 블루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0: 네?
2: 그래, 그 게임 할까?
0: 아, 정말이야?
2: 아,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0: 양강아지!
2: 어, 그래, 맞아.
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양강아지. 이리 와, 양강아지야, 이리 와.
5: 매. 매.
0: 풀 좀 먹어봐, 양강아지야.
5: 냠, 냠, 냠.
0: 아니, 진짜로 풀을 먹어야 하는 거야.
5: 냠.
0: 와, 여기 푹신푹신한 털 좀 봐. 우,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줄까?
3: 좋아, 리본은 어디에 있어?
0: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게.

0: 어디 계세요?
1: 블루이 언니 도와줘.
0: 마! 무슨 일이야 빙고?
1: 아빠가 저 안에서 안 나오고 있어.
0: 양은 틀에 걸린 뛰는 거 아니야?
1: 여기 봐 양강아치야.
0: 여기 먹을 풀을 가져왔어.
1: 양강아치 풀 안 좋아해.
0: 그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1: 오, 누가 우리 집에 왔나 봐.
0: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갈 거야.
1: 양강아치는 두 발로 못 가.
2: 안녕하세요. 1년 전기요금을 200달러 줄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3: 마.
2: 뭐라고요?
3: 마.
2: 혹시 다른 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엄마 부를게요.
3: 마.
1: 아, 이거다. 리폰.
2: 아,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1: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게 싫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4: 됐어.
3: 마.
4: 어디 가는 거니?
1: 안에 계세요?
5: 어, 블루이 엄마 안에 있어.
1: 엄마 화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죄송해요.
6: 엄마 화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1: 근데 왜 저희를 안 보려고 하세요?
6: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가끔은 엄마도 20분 동안 쉬는 게 필요해.
1: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6: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무슨 일이 있는 거야?
1: 아빠가 엄마 방해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6: 그렇구나.
1: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7: 이게 무슨 일이야?
6: 어떡해! 빨리 가!
7: 그만해! 말썽꾸러기 양!
1: 양강아치 안 돼!
7: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주 말썽꾸러기 양강아지구나!
1: 죄송해요, 인디 아줌마.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7: 그만둬! 진리를 불러야겠어.
1: 양강아지 안 돼!
7: 진리!
4: 이런...
7: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
1: 그냥 엄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7: 엄마가 왜?
4: 엄마가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그러셨거든요.
1: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가셨고 문을 닫았어요.
7: 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양강아지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막는 거였구나.
1: 엄마는 저희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7: 그런 건 아니야, 블루이. 위층에 올라가서 주도랑 같이 노는 건 어떠니? 내가 양강아지를 돌봐줄게.
1: 정말이에요? 진짜 들려도 돼요?
7: 그럼! 양강아지를 놔둬라. 우리 할아버지가 양털

0: 깎기 전문가셨어?
1: 양털 깎기 전문가?
0: 양털 깎기 전문가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줄 수 있어.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
1: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양강아지야. 우린 널 사랑해. 그냥 널 돌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
0: 맞아, 20분이 필요할 뿐이야.
1: 안녕.
0: 털 깎기 가지고 올게. 얘들아, 얘들아.
1: 여기 엄마.
0: 안녕 얘들아.
1: 20분 동안 잘 쉬셨어요?
0: 고마워.
1: 저도요.
0: 아빠는 어디 계시니? 고개 숙여 이 겁쟁아. 안녕 웬디. 안녕 칠리.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
2: 기분 좋아. 고마워.
0: 가만히 있어. 가만히.
2: 거기 별 문제 없는 거지?
0: 여기 문제 없어. 헤어스타일 좀 고치면 돼.
2: 고마워.
0: 편히 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돌려보낼 테니까.
2: 그래. 고마워, 웬디.
1: 이따 봐요, 엄마.
0: 그래.
2: 또야. 난 정말 집안일은 별로더라.
3: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그래, 더 빨리.
4: 다음으로 올 곳은 여기니까 이불 요새를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1: 더 놀고 싶어요.
4: 놀 수 있어. 근데 정리하는 게 먼저야.

0: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맞지?
1: 저거 좀 봐.
0: 보라니 뭘?
1: 애들이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있잖아.
0: 뭐라고?
1: 잘 봐. 봤지?
0: 당신 속셈 다 알아.
1: 저기, 또 시작했네.
0: 어서 할 일 먼저 끝내자고.
2: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게 걷는 걸 그만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0: 여보.
1: 저기, 저거 좀 봐. 진짜 못 말리겠네.
0: 응?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네.
3: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집안일.
0: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돼?
2: 이건 꼭 해야 돼.
0: 아, 알았어. 규칙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일 다시 시작할 거야?
2: 당신도 알다시피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알았어. 어? 봤어? 잘 걷는데? 끝! 가자!
2: 아니, 팔을 잘 보라고. 다리랑 같은 쪽이잖아.
0: 그래?
2: 팔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가. 반대로 흔들어야 해.
0: 맞네. 대단하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3: 이불! 이불!
0: 알았어. 저건 평소에 걸음걸이랑 완전히 다르네.
2: 잠깐만. 저기 걸어간다.
0: 다리 좋고 팔도 좋아. 제대로 걷는데?
3: 반대로!
2: 그럴 줄 알았어.
0: 쉽지가 않네.
2: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은 걸음으로 가도 만족할 텐데. 저기 봐. 하나, 둘, 세 가지 다른 걸음으로 3미터를 가네.
0: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2: 그냥 못 말리니까.
3: 너저 가고 있어요.
2: 저건 걷는 것도 아니잖아.
0: 차라도 마셔야겠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2: 코끼리? 캥거루?
0: 지금은 뭐해?
2: 꼬꼬닥. 지금은 동물의 왕국 시간이야. 저건 애묘새야.
0: 아니면 혹시 타조? 아니면 큰 오리?
2: 그리고 저건 그러니까... 당나귀!
0: 몇 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2: 그러게. 지치지도 않나 봐. 우와, 최고가 왔네.
0: 어머,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데?
2: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두 발을 오리처럼 밖으로도 벌리고 있는데 아우, 안으로도 오므려.
0: 돌아가는 동안.
2: 맞아. 돌아가는 동안. 아우, 아우 내 다리. 이게 그렇게 우스워 보여?
0: 조금.
2: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0: 알았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2: 근데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반복이야.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기.
2: 너 봐. 쉽지 않다니까.
0: 할 수 있겠어.
2: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보, 잘했어.
0: 내 발 어때?
2: 잘하고 있어. 좋아, 나도 간다. 빙글. 와, 이런 어지러워.
0: 예, 잠깐만. 어떻게 할지 알겠어.
2: 소리도 내야지. 삐욕, 삐욕. 움직이는 동안.
0: 삐욕, 삐욕.
2: 안 돌아가고 있잖아. 빙글빙글 해야 해.
0: 아, 그래.
3: 언니, 저기 봐.
0: 삐욕, 삐욕.
2: 삐욕, 삐욕.
3: 뭐 하시는 건지 삐욕, 모르겠어. 삐욕, 근데 집안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2: 삐욕, 삐욕.
3: 뭐 하시는 거예요?
4: 안녕, 얘들아.
0: 이불 정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3: 다 끝냈어요. 근데 집안일 하셔야 하지 않아요?
2: 아직 시작도 안 했어.
3: 왜요?
2: 너희들 걷는 거 따라하고 있었지.
3: 왜요?
0: 우리도 모르겠어.
2: 그러게.
3: 좋아요.
2: 혹시 삐욕삐욕 하면서 걷는 법 알려줄 수 있어?
3: 네. 먼저 발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4: 이렇게, 이렇게.
3: 발바닥을 이렇게, 밖으로 좀 더해요. 네, 그렇게 해요.
5: 밖으로, 아빠, 우리 발바닥 터져야 해요.
2: 그래, 그래서 좀.
5: 안으로.
3: 그리고 소리를 내요. 삐욕,
4: 삐욕, 삐욕, 삐욕, 삐욕, 삐욕.
2: 나 잘하고 있어.
3: 그렇게 해요.
0: 집 청소 하나도 안 했네. 청소기도 안 돌렸고. 그치만 이제 우리 비옷 꺾기를 할 수가 있어.
2: 내 생각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나도 그래.
3: 저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시 가서 놀래요.
0: 그러렴 딸들. 잘했어요.
3: 갈게요.
6: 여보, 여보. 저거 봐.
2: 에? 뭘?
6: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2: 발은 흔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걷고 있어.
6: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지?
2: 아, 그런 것 같네.
0: 좋아! 그래! 멋지!
3: 어른들은 못 말려.
0: 규칙 적은 거 기억나지?
2: 알아. 집안일로 돌아가야지.
0: 그래.
2: 빨리 끝내버리자.
0: 그리고 쉬면 되지.
2: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0: 여보, 안 돼.
2: 뭐? 나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0: 계속해.
2: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0: 아이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알 텐데.
2: 괜찮을 거야. 다 먹고 페퍼민트 차 마실래? 소금을 먼저 조금 뿌리고 꿀꺽. 오, 제법 맛있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 같네.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0: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엔 먹고 나서 잠을 설쳤잖아.
2: 괜찮을 거야. 잠깐만.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0: 봐봐.
2: 빙고. 아빠 속이 별로 안 좋아. 조금 전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0: 그런 것 같은데?
2: 안 돼. 속이 안 좋아. 아우, 미안해, 빙고. 빙고한테 토할 생각은 없었어.
3: 괜찮아요.
0: 이제 끝났어?
2: 그럼.
0: 좋아. 뭔가 배운 게 있길 바랄게.
2: 이런, 아직도 배고픈데? 냄새 괜찮은데?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2: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4: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2: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4: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4: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4: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2: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4: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4: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2: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4: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0: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 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여러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곳은 재밌는 과일 공장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과일을 생산한답니다.
1: 우와!
2: 어떻게 하는 거야?
0: 아, 누워서 떡 먹기지. 완전 쉬워. 딱 봐도 그냥 이렇게. 멍청한 기계 고장났네.
3: 안에 오렌지 두 개가 있던데. 네가 해보면 어떨까?
4: 2는 바로 1 더하기 1.
0: 왜 자꾸
4: 2는 바로 1
0: 맛있겠다.
5: 짜잔!
3: 봐! 꼭대기에 2가 1과 1로 나뉘어서 내려왔어.
0: 나도 과일 먹을래. 이제 내 차례야.
4: 3은 바로 1 더하기 2.
5: 냠냠! 맛있겠다!
4: 3은 바로 1 더하기 2.
6: 어? 3은 어딨지?
2: 이 레버를 당겨보자.
4: 1 더하기 2는 오! 바로 3.
3: 거꾸로도 작동하나 봐.
0: 어? 잠깐! 내 바나나!
4: 3은 바로 여기 1.
3: 이젠 여기 2가 있고 저기 1이네.
6: 근데 3이 아직 바나나를 못 먹었어.
4: 2 더하기 1은 바로 3.
0: 뭐야! 아직 바나나 못 먹었어!
2: 저기 사과야! 정사각형 사과! 흥!
4: 4는 바로 2 더하기 2.
6: 냠냠!
0: 어?
6: 냠냠!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멍청한 녀석!
6: 3은 어떡해? 우리가 사과 3개를 먹게 해줄 방법을 찾자.
3: 봐! 다시 사과 4개가 생겼어.
2: 내가 3이 돼볼게. 자, 간다!
4: 4는 바로 거기 4.
0: 됐다, 됐다,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어서 들어와. 오늘은 친구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볼 거야. 찰칵.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카메라 대신이지. 찰칵.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사진사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사진사 놀이 할래? 좋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멋지게 찍어보자. 다 같이.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자, 모두 활짝 웃어요. 찰칵. 자, 이번엔 웃긴 표정. 찰칵. 아, 진짜 재밌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진사 놀이.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우리 사진사 사진을 잘 타. 오 반짝반짝 큰산 사진. 예쁜 꽃 찍고 나무 구름 함께 찰칵 찰칵. 와, 멋지다.
1: 훨훨 날아라.
0: 안녕 당근 인형아.
2: 안녕 빌런.
0: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사진사 놀이 중이야. 오늘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 날인데 같이 할래?
2: 예!
1: 그렇지. 저렇게 나는 거야.
2: 준비 끝.
1: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거울이 필요해. 근데 거울이 없으면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1: 거울, 거울.
2: 헉! 찾았다.
1: 딱 좋아. 아주 살짝만 다듬으면 돼. 다 됐어.
0: 저기서 다 같이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가자! 넌 여기서고, 넌 저쪽, 그리고 넌 이쪽.

0: 어떤 자세가 좋을까? 이렇게 하! 또 이렇게 우! 아님 이렇게 후! 아, 이게 좋겠다! 하! 자, 치즈! 치즈!
1: 잠깐! 어? 비씨가 안 보여!
2: 비씨? 비씨!
1: 사진사 친구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 안경 준비!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비씨, 사진에 네가 안 보여. 노란 꽃에서 앞으로 나와 볼래?
0: 비씨, 나랑 같이 찍자. 휴.
1: 보이네.
3: 야! 거기 있었구나.
1: 그럼 다른 데를 찾아보자. 노랗지 않은 곳으로. 찾았다.

0: 여기가 더 좋지? 이 근처에서 노란 건 이제 BC뿐이야.
1: 잘 됐네. 그럼 다들 자리 잡자.
0: 뿅. 좋아. 움직이지 마.
1: 아우, 난 몰라.
0: BC, 살짝 이쪽으로. 오지, 살짝 저쪽으로 가볼래?
2: 알았어.
0: 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베이지, 당근 인형 조금만 더 높이 들어줄래? 그렇지. 좋아, 다들 준비됐지?
3: 됐어.
0: 베이지, 여기야. 계속 카메라를 봐야지.
1: 알겠어.
0: 어떻게 하면 데이지가 집중할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좀 봐봐. 자, 치즈.
2: 치즈.
4: 저 짤랑거리는 숟가락 갖고 싶어.

0: 저기 있잖아. 좀 조용한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1: 우와, 저기 봐! 사진 찍는 곳이야! 멋지다!
0: 자, 이제 멋쟁이가 될 시간이야. 뭔지 알지? 다 같이 우리 수염 붙이자! 예! 이제 완벽해! 진짜 최고로 멋진 친구들 사진이 될 거야! 피씨도 보이고, 데이지랑, 오지랑, 또 당근 인형도 보여!
2: 잠깐! 우리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떡해!
0: 나? 맞다!
3: 오늘은 다 같이 사진 찍는 날이잖아!
0: 근데 난 어떻게 사진에 나오지? 사진 찍고 있는데 말이야. 알았다! 카메라가 알아서 찍게 하면 돼! 삐뿌뿌. 이제 5초 있다가 사진이 찍힐 거야. 지금 가!
3: 내 꼬리!
0: 미안. 내 꼬리! 미안. 아우, 미안. 당근 인형.
4: 찰칵. 방금 사진 찍혔어.

0: 있어.
1: 오, 너 수염이 왜 그래?
0: 오, 너도 이상해.
2: 우리 수염 다시 붙이자.
0: 이제 괜찮아?
3: 거울 좀 찾아보자.
0: 좋아. 어, 봐봐. 웅덩이 거울이야.
2: 우리 좀 봐. 딱 맞게 들어가.
3: 이제 우리가 웅덩이에 비친 모습 그대로 찍으면 되겠다.
1: 그럼 우리 다 나올 수 있겠지? 예!

0: 우린 더 잘 나왔잖아.
1: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잘 나왔다고? 우리가 해냈어.

0: 그럼! 이번엔 웃긴 사진!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우리 사진틀 만들자 이게 좋겠어 여긴 이렇게
0: 잘했어 비쉬

0: 단군 신화의 영험한 전설이 서려 있는 곳.
1: 완이산이 높지도 않은데 품에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어딘가 낯선 느낌의 한옥인데.
2: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0: 오랜 세월 제주인을 기다린지
1: 공동의 사랑 딱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응? 이건 동서양의 만남인가?
3: 7년을 넘게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동가 한옥.
3: 한옥이 좋아서 샀고
4: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걸 잘 가꿔야 되겠다.
0: 한옥을 위해 새 집까지 지었다죠.
4: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요, 기꺼이 한옥 지킴이를 자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전라남도 화순에 왔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천변에 조성된 인공숲. 이게 수백 년이나 된 거라네요. 나 지근데. 어머, 태연 소장님이시구나.
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유, 수염 기르셨구나. 네, 잘 어울리시네. 독일인이시지만 어머니의 나라 한국. 그리고 한옥이 좋아서 한옥 건축가로서 자기만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계시죠.
5: 아, 오랜만에 한옥 탑사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늘 어떤 집으로 가는 거예요?
6: 집 마당에 개울이 흘러요.
5: 개울이요? 연못도 아니고 개울이라고요?
0: 집 안에 개울이 흐르는 한옥이라니? 오, 기대된다.
5: 아, 여기 골목길이 진짜 이쁘네요. 돌담도 있고.
0: 야, 손맛이 느껴지는 돌담이네. 아우, 정겹다.
5: 개울 물이 진짜 흐르네요. 아니, 이 물은 또 어디서 오나요? 산에서 오나요?
7: 수장님.
5: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텐들 감사드립니다. 골목길 오면서도 너무 이뻐가지고.
7: 그죠.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예. 또 개울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진짜 있네요.
7: 아, 그래서 내다보고 계셨군요. 예. 예. 작은 개울이지만 미꾸라지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민물새우도 살고 가끔은 자라도 들어오고 그래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저희는 100년하고도 17년 된 한옥에 살고 있는 세 번째 주인 서명자
8: 박호철입니다.
0: 아니, 이 집이 100년하고도 17년이나 되었다고요?
7: 원래 이 집은 이쪽이 그 시조로 두신 동복 오 씨들의 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910년에 집을 지어서 약 90여 년 정도 살다가 2003년에 김 씨 분께서 이 집을 인계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에 이 집을 우연하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년째

0: 이제 살고 있습니다.
1: 이 겨울은 동복 옷이 집에만 흐른다네요.
0: 집안에 이제 여성들이나 아낙들이 빨래도 하고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강물을 이렇게 동복 옷이들 형제들 집을 쭉 지나가는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넘는 작지만 오래된 유서 깊은 수로예요.
1: 그 시절에 인공 수로를 낼 정도면 위세가 대단했겠는데요. 이 댁은 양반 집은 아니고 부유한 자영농의 집이었답니다.
2: 저희 집은 옥한 겹집이에요.
3: 옥한이면은 근데 꽤 크네. 원래 일자에 그냥 3칸이 기본인데. 네.
2: 시골은 이제 조그마한 농가들은 3칸 초가집이거든요. 예, 예. 이 집은 이 마을에서 상당히 중농에 속해가지고 좀 집을 아주 크게.
0: 보통 한옥들이 추우니까 이제 달아내거나 창을 막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썩어버린데 이 집은 덧댄 곳이 없어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3: 근데 보니까 뭐 일부는 뭐 동발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거 고치셨나 봐요?
0: 예.
2: 아, 동발이는 아랫부분이 썩은 데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3: 안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2: 들어가 보실까요?
3: 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아, 예, 좋습니다.
1: 한옥의 입구는 집 가운데 있는 대청마루. 이대군요, 통풍 잘 되고 해 잘 드는 남도의 전형적인 일자형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3: 와,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넓네요. 네. 생각 못 했는데.
0: 한옥 공간 치고는 넓죠.
3: 예, 이거 농가 치고 굉장히 넓은데. 흔적들 보니까 여기 인방에도 옛날에 뭔가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바닥에도 하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쪼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1: 원래는 앞뒤로 방이 있는 겹집 구조. 두 번째 주인이 대청과 광 그리고 방 두 개를 터서 거실을 썼답니다.
3: 근데 이 집에서 좀 독특하게 아까 밖에서부터 보였던 거 여기 쭉 이렇게 홍살이 있더라고요.
0: 아, 여기 말씀이시구나.
3: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마늘에 다락이 있었으면 조금 해석이 되네요. 네. 보통 이렇게 특히 농산물이 이렇게 보강하고 부엌 위에 보통 그런 거 있었는데 통풍 잘 되라고 넣었던 그런 요소인데.
0: 네, 맞아요.
1: 지금은 유리를 덧대 외기를 차단했는데요. 천장 위로 다락이 길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 작은 문은 눈꼽지기 창. 밖에 누가 왔나 살짝 열어볼 때 사용했던 거라죠. 부부는 최대한 이 집 그대로를 남기고 싶었답니다.
3: 여기 보니까 아마 여기 이 갑창은 나중에 놓고 여기 초가로 하신 거 맞죠?
0: 네.
3: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 집에는 아, 이 옛날 창호 너무 이제 탄들이 취약하다고 막 뜯어놓고 새로 막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집을 진짜 아끼시길래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 들었어요.
1: 갑창은 말하자면 조선식 복개 또인데요. 부부는 최신 창호 대신 전통적인 갑창을 덧대 단열을 높였답니다.
0: 그러니까 이 집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저희들 집을 이렇게 개축을 하면서 가장 방점을 두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옥을 봤을 때 고전적이지만 대단히 저희 한옥 건물이 심플하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되게 심플한데 내부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분할된 거 보면 그 몬드리안의 황금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선조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벽재도 너무 이쁜데 이 그 색도 진짜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2: 제가 이제 이거 핸드코트 황토 핸드코트로 일일이 지금 제가
3: 아니, 선생님 직접 하신 거예요?
2: 제가 직접 했죠. 6개월 걸쳐가지고 모든 벽하고 천정 이런 데를 다 제가 손수 제가 했습니다.
3: 아, 제가 다음에 좀 부르겠습니다. 이장 좀 필요할 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우리 현장 좀 해주세요.
1: 원래는 머리 위로 황토가 우두둑 떨어지던지.
2: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오일스텐 말고 여기 핸드코트 바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0: 그래서 저희 시작을 했어요.
1: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아내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다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핸디코트의 6개월. 또 석가래 닦고 기름칠하는데 다시 4개월이나 걸렸답니다.
2: 세제로 막 문질을 닦으니까 이제 나무 결은 그대로 있고 때꾸정물만 쫙 빠진 위에다가 오일스텐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 발랐더니 다 살아나더라고. 색감도 살아나고 나뭇결도 살아나고.
3: 이 집을 제주인 찾았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니까 볼수록 뿌듯하고 아 내가 이걸 해냈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3: 그렇습니다.
2: 그래요.
1: 또 한옥의 정수는 대청마루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렸다는데 겨울에는 엄청 추울 텐데요.
2: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실리콘으로 틈을 다 메꿨어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찬바람 안 들도록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해서 공간이 좁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1: 부부는 117년 된 한옥, 세 번째 주인의 역할은 이 한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네 번째 주인에게 건네는 거라고 믿는다는데요. 응?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다르네. 이거 창판인가요?
0: 현실적으로 제가 보존하고 싶은 욕구하고 살아야 집이 생기를 갖게 되고 또 숨쉬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가지를 타협해야 되겠다.
1: 그럼 살아야 집이죠. 그래서 구들 대신 건식 보일러를 깔았고요.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입식으로 싹 바꿨답니다.
3: 아, 근데 여기 부엌이 상당히 큰가 봐요.
0: 네.
3: 얼마나 양파집보다 커 보이는데요.
0: 아, 그런가요?
1: 공간도 크지만 창을 시원하게 내서 더욱 개방감이 있는데요. 아내가 원한 거랍니다.
0: 저는 약간 답답증이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한. 그래서 이 본체하고 벽 말고 새 부분을 다 유리로 다 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3: 왜 반대하셨어요?
2: 이제 한옥 맛이 없어져 버리고 현대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창만 이렇게 넓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봤습니다.
1: 사실 아내가 집 짓는 내내 입에 달고 산 단어가 있었다는데요.
2: 딱 두 가지 있어요. 이쁘다와 답답하다. 저는 어쩔 때 보면 언어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0: 답답하다. 왜 이것저것 다 못 느끼지?
1: 그렇게 완성된 부엌이니 스케일부터가 다르답니다. 텃밭이 있는 뒷마당과 연결돼 있어서 식재료가 바로 공수되고요. 와, 상추 이거 부드러워 보이네. 물 쓰는 거는 웬만하면 부엌에서 안 하고 널찍한 야외 수도가에서 한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부엌 덕분에 살림하는 맛이 난다나요?
0: 시원시원한 게 물 쓰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1: 답답증 안에 또 하나의 야심작은 화장실에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에 무슨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셨어? 아우, 밖에서도 환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긴 하겠다. 그런데 안에 답답증의 역사가 꽤나 유구하다네요.
0: 마음속에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쌤들은 이제 입시 교육 속에서 좀

0: 강압적이고 아버지도 되게 제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미술책에 우연히 그 신윤복의 연못가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이 한옥에 여인이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는 풍경이었는데 되게 그 순간에 한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방감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한옥을 로망하게 되는데 그 집이, 그 그림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1: 한옥 찾아다닌 세월이 7년. 이 집을 본 순간 오래전 그림 속 그 한옥이 떠올랐답니다.
0: 우연히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이 골목에를 들어왔다가 이 집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인분께서 손주를 놔가지고 관리를 못하신다고 파시겠다고 3일 전에 본인한테 혹시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 집을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게 운명처럼 꿈에 그리던 한옥의 주인이 된 아내 명자 씨. 글쎄, 난 곤방대던 여인보다 우리 명자 씨가 더 자유롭고 멋져 보이는데요. 아내는 이 집의 네 번째 칸을 자기의 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창밖 풍경이 이리 근사합니다. 이 방만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는데요. 100년 전처럼 다락바닥을 천장으로 살리고 이불로 얻어둔 벽장의 구들까지 옛것 그대로랍니다.
0: 밑에 있는 고래까지 다 뜯어내고 옛날 흙도 좀 퍼내고 내화벽돌하고 5cm 현무암 판석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아래쪽만 지글지글 끓고 위에는 차차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바닥이 다 따뜻해요.
2: 그래서 굴을 또 성공하셨네요.
0: 네. 네.
2: 발상 미인이십니다, 정말.
0: 우리 싸게 쓸데 있으면 연가 봉사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3: 바로 혹시 굴을 놓는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면 싸게 해드릴게요.
2: 아이고, 예, 연락 꼭 드릴게요. 아, 대단하십니다.
0: 저희들이 이제 좀 결혼할 때 가난해서 결혼 반지 뭐 비싼 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졌는데 소나무 이렇게 삥 돌로 둘러주고 거기 제일 이쁜 강가에서 나는 돌 이 동네에서는 호박돌이라 하거든요. 호박돌로 이 큼직막한 걸 이걸 하나 놔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다이아몬드다. 아,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다. 그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애 아빠가 정말로 많이 공사를 했죠.
1: 그렇게 고생한 남편이니 멋진 공간 하나 있어야겠죠. 잉글리시 티처라 그런가 남편 오철 씨는 입식 생활을 좋아한다는데요. 기타 치는 남편과 해금 켜는 아내 궁합이 괜찮은데요.
2: 아, 그 여기 공간은 조금 재미있네요.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누마로 같기도 하고, 근데 누마로는 우선 뭐 선비집이나 있었죠.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0: 네, 맞아요.
2: 여기 좀 바다 높이가 같네요.
0: 네.
2: 어떻게 된 공간이에요?
0: 여기가 그 일체형, 건물하고 일체형으로 네, 되어 있는 네. 쌀 뒤주가 있었대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되어 있어.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고 예, 예. 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서 쓰고
1: 쌀 백가마니가 들어갔던 뒤주 아쉽게도 오래전에 원형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창고로 쓴답니다.
2: 근데 좀 궁금한데요.
0: 네.
2: 이 한옥을 정말 또 살기 좋게 이미 고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모던한 서양식 집도 왜 또 지으셨어요?
3: 이 한옥은 추워서 예, 예. 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새 집을 지었거든요.
2: 예, 예.
3: 그래서 새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2: 예.
3: 이 이제 한옥이 좀 방치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예. 여기를 고치기로 결단을 했죠. 2017년에 지었고 이 한옥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는 2024년에 했거든요.
0: 아,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하셨어요. 이 집을 리모델링 예. 했으면 이 원형이 다 훼손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1: 원래 헛간체가 있던 자리에 새 집을 지은 건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답니다.
3: 저희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한옥 중심. 그래서 이 집은 적게 소박하게 낮게.
0: 2층으로 올리거나 만약에 복층으로 올렸을 때 경치를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옥이 초라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많이 진짜 제 욕심 버렸던 것 같아요.
1: 100년 한옥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을 자처하며 침실 하나 있는 소박한 집을 완성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네요.
0: 우리 집이 그래도 넓고 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니까 창을 예쁘게 하면 다른 곳을 꾸미지 않아도 그 창을 통해서 마당의 예쁜 공간, 또 산, 하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다. 자연적으로 그림이 되겠다.
2: 이 장이 정말 그림 액자 같더라고요. 네.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사실 여기는 딱 이 비율로 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시원하게 마당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네. 큰 창, 작은 창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0: 칭찬받으니까 좋네요. 네.
3: 고민을 아주 많이 했죠.
2: 예, 예 보입니다. 예.
1: 재미있는 거는 새집 활용법.
3: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이제 둘 다 사랑할 수 있어서.
0: 둘 다 사랑해 줄 수 있어서.
1: 아, 집도 사람도 참 예쁜 집이네요.
2: 우리나라가 그냥 뭐 궁궐, 사찰 이렇게 큰 것만 이제 문화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가 출퇴근 더더욱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좀 보존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 그냥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앞면에 이제 대청 자리에 쭉 이렇게 홍살 있는 거. 현대 건축가 마인드로 보면은 그냥 디자인이에요. 특히 뒤에 귀주 있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요소이고. 근데 그것보다 건축주들의 마인드랑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해내신 거. 진짜 깜짝 놀라고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이 집도 이렇게 귀한 집 이렇게 보존을 하셔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 이 댁의 아침은 남편의 갈질 소리로 시작이 된다죠. 오, 봄이 제법이시네.
0: 와, 루드베키아가 엄청 많이 폈다. 안녕. 백합도 노랗게 예쁘게 폈다.
1: 아내 정원의 여름이 절정입니다.
4: 식사하세요.
0: 아, 네. 와, 송이국도 되게 예쁘다.
4: 활짝 폈네요.
0: 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4: 이야야.
1: 아유, 답답증 아내는 식사도 야외에서 해야 제맛이라나요.
4: 맛있어요?
1: 여기서는 뭘 먹어도 만나겠지 뭐.
4: 나에겐 집이란 일이다. 그리고 즐거움이다.
0: 나에게 집이란 숨을 쉴 수 있는 곳.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 할머니처럼 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다가 그냥 이 꽃밭에서
4: 숨을 멈추는 거
0: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4: 숨쉬는 곳인데 네. 마지막은 숨을 멈추는 곳이구나.
0: 숨은 또 여기서 마지막.
1: 아유, 그러니까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3: 집을 잘 보존해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고
4: 일하고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다음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두 분의 역사가 집 곳곳에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은 어떤 곳일까요? 강화도에서 찾아봅니다. 오, 마니산이구나. 단군 신화에서 고려 벌금까지 참 의미 있는 곳인데. 텐 소장님이 이런 거 아시려나요?
2: 보니까 이쪽은 마니산인 것 같은데요?
5: 마니산에 대해서 아세요?
2: 아, 마니산은요, 고려 시대 때 몽골 침략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잖아요. 마니산에서 갯벌이 널리 보여가지고 강화도의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옥이에요?
5: 처마가 굉장히 독특한.
2: 처마가 독특하다고요? 처마가 어떻게 생겼길래 독특할까요?
1: 한옥 처마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힌트가 됐을까?
2: 아, 이 집이군요. 오, 근데 점화가 진짜 좀 독특하네요. 재밌네.
1: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2: 발짝집은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한데 끝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네.
6: 어머, 소장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뵙고 싶었습니다.
2: 예, 아이고, 오늘 덕분에 좋은 집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1: 오, 이 집 정체가 뭔가요?
6: 이게 1945년도에 지어졌고, 네. 이 지역 일대에서도 정말 독특한 구조로 보이더라고요.
2: 아, 여기서도 독특?
6: 네, 그래서 예. 첫째 주인은 이제 이 집을 짓고 돌아가셨고, 네. 이제 둘째를 거쳐 제가 세 번째 주인입니다.
2: 아, 세 번째 주인이시군요.
6: 네. 네. 안녕하세요. 마니산 아래 한옥에 살고 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음식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셰프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1: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선영 씨.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겼답니다.
2: 저기 뒤에 있는 산 마니산 맞죠?
6: 네, 맞아요.
2: 아, 네. 오면서도 거기 구름들이 녹아드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럼 앞에는 바다인가요?
6: 네, 맞습니다.
2: 아, 그러면은 여기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라고 불리는 그렇게 좋은 터인가 봐요?
6: 네, 맞습니다. 그래서
2: 예,
6: 제가 집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터가 예. 좋은 집이었어요.
2: 아, 그러셨군요. 예.
1: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여기가 마니산의 배꼽자리라나요. 그 만남도 운명적이었답니다.
6: 마니산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일대를 돌아다닌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단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단기 임대 나온 집이 그날 나가버리고 그날 이제 부동산에 이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첫눈에 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던 것 같아요.
1: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겉에서는 한옥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달아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 둘 걷어내니 그 집만의 독특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2: 북촌 한옥하고 비교하면은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달라 보여요.
6: 네, 서울 쪽의 한옥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 약간 개성에서 비슷한 양식을 많이 봤다.
1: 아니, 개성이면은 북한 개성 말인가요?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옥을 수리하는 목수 강동수라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어떤 그 학생이 북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이

0: 현금도 못 받으셨을 텐데요.
1: 네, 그거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 혜택보다는 예. 이 집에 쌓아온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셨군요. 근데 네. 쉬운 결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0: 네.
1: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45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없애기보다는 그 과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이 집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랍니다.
0: 아, 근데 보니까 비물 파지도 동으로 하셨네요. 보통 네. 비용 때문에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여기도 동으로 쓰신 이유도 있었어요?
1: 네, 이게 원래 제가 복원하기 전에는 약간 플라스틱 조금 너무 싼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0: 네.
1: 이게 가면 갈수록 허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아름답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0: 예, 동이 먼저 조금 어두워지다가
1: 네.
0: 결국에는 이 파란색이
1: 네,
0: 나잖아요.
1: 네.
0: 그럼 또 지붕하고 나중에 올리겠네요.
1: 네, 맞습니다.
2: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집.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1: 들어가시죠.
0: 네.
1: 네.
2: 남도의 일자 한옥과는 달리 추운 북부 지방의 한옥은 폐쇄적인 것이 특징. 이 집 역시 본체와 양옆에 날개체로 구성된 D자형 구조인데요. 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0: 그리고 여기 근대 한옥인 것도 틀림없어요. 원래 민가에서 이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격참화라든지 하는 이런 장식 요소, 소로라고 저런 것들 북촌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북촌에서 못 본 게 여기 위에 우선 이렇게 커다란 대공이라고 하거든요. 판대공.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 구조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첨차라고 위에 소로 있고 또 단상녀라고 이 돌이 위에 받치는 요소들.
1: 네.
0: 이거 위에 대공에 이렇게 껴있는 거는 저는 살림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1: 네. 공사를 할 때 목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예.
1: 원래 건축주께서 상당히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0: 예. 예,
1: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집이다.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러시더라고요.
2: 더 놀라운 건 온통 페인트로 덮여있던 나무의 정체였는데요. 하나하나 조심스레 갈아냈더니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목재더랍니다.
0: 나무도 굉장히 고급 나무인 것 같은데요.
1: 백두산에서 난 홍송을 이쪽 서해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쭉 갖고 와서 이 광화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럼 뭔가 능력 있는 집이었나 봐요.
1: 네,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0: 예.
2: 백두산 홍성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적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추운 날들이 많았으니까 추운 날이면 이제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해지거든요. 추운 날이 많을수록. 그래서 저쪽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그 두만강이나 뭐 이런 데로 뗏목을 태워서 그 전부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4: 백두산의 기운과 마니산의 기운이
1: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전기를 모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 백두산 나무로 만든 개성식 한옥이라니. 이거 알고 보니 한층 더 특별해 보이네.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집을 온전히 느끼기. 선영 씨가 이 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1: 음악을 들으면 집 전체가 스피커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집이

0: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진동으로 이제 사람한테 올 때 가장 부드러운 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이 상당히 동그랗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1: 80여 년 전 어느 야망 넘치던 건축주의 집은 눈밝은 새 주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나저나 독특한 벽지로 마감된 저 공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오, 부엌이었군요. 방 두 칸을 합해서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실 벽지 공간에 있던 거는 냉장고 박스와 화장실이랍니다.
2: 아, 안 그래도 음식 작가 하시니까 네. 부엌은 좀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 생각 들었거든요.
0: 네.
2: 근데 역시나 그러네요.
0: 네, 이 공간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네. 해요.
1: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엌 가구. 원래 여기에 있던 벽지 패턴으로 만든 커튼이라네요. 이 댁은 당시 이 지역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름의 방식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앞권은 이 방. 아, 1960년대 벽지를 새롭게 복원한 거랍니다.
0: 여기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 예. 이 벽에 이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 예.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이 저희가 이제 박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놨고요.
2: 아, 네. 뒤에 예. 뒤에 네. 있는 거 그럼 원래 벽지.
0: 네. 그래서 그 벽지의 패턴을 예. 정말 이제 그 원본 그대로 복원 작업을 다시 해서 여기도 친환경 종이에다가 예, 이제 예, 패턴이랑 예. 색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2: 예.
1: 어머나, 이건 뭐 고고학자가 따로 없네. 나는 이 거실 벽지가 요즘 나오는 유럽 벽지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1940년대에 생산된 근대기 벽지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선영 씨도 굵직한 흔적 하나를 남겼는데요.
0: 상당히 흥미로운 파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찾아보니 예. 목숨 숫자의 아래변이었어요.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목수님께서 집에 담기는 기원의 12글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2: 예.
0: 마음은 사랑으로 평화롭고 몸은 예. 예. 건강해서 천수를 누리고 진명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명확히 하고 부유로움으로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집의 기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2: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전 한참 공부 옛날에 어학당에서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공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선영 씨가 좋은 터에 집을 찾고 집에 간절하게 축원을 새긴 이유가 있었답니다.
0: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밝으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예전 어머니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 이 터를 보러 온 것도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어머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엄마 버텨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게 딱 완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그냥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그냥 허공 보면서 엄마 엄마 불러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늘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0: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 돌, 종이, 자연 소재로만 마감을 했다지요.
1: 바닥 한지창판지에다가 오칠하셨네요.
2: 네, 맞습니다.
1: 그죠?
2: 네.
1: 저도 제 집에서 어머니 방 이렇게 했거든요.
2: 네.
1: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생각보다 관리에 너무 좋아요.
2: 맞아요. 종이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1: 예.
2: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지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처음 오셨을 때
2: 막.
1: 방에 들어가셔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시면 어머니 어릴 적 방 같다. 너무 좋다. 아,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2: 네.
1: 너무 좋아요.
0: 그 곱고 따뜻한 마음 두분 어머니에게 닿았겠지요. 침구도 지금은 보기 힘든 특별한 걸로 준비했답니다.
2: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모카솜 이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침대를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모카솜을 이제 9겹을 이렇게 쌓았어요.
0: 강화도에서 나는 소창면까지 사용했다는데,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2: 몸에 닿는 게 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잠을 자게 돼요. 잠이 깊어지고 땀이 나도 이게 흡수를 해주고 더울 때는 따뜻한 공기로 이제 몸을 감싸주니까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0: 글을 쓰는 작업실이자 친교를 위한 사랑방. 선영 씨가 쌓아가는 이 집의 역사입니다.
2: 집이 건강한 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웃고 쉬고 가면은 집이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쓰고 가시면 집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0: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의 집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2: 이게 뭐예요?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3: 얼마 안 돼요?
2: 아우, 싱싱해라. 향 너무 좋아요. 더우셨죠?
3: 얘가 먼저 올라가.
0: 대체 누구실까요?
2: 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죠. 이전 주인, 지금 주인.
3: 현주인.
2: 전 주인?
3: 네? 네.
2: 저희 이거 수리도 같이 해주셨어요. 예. 네. 저희 팀으로 해서. 그리고 저 없으면은 와서 개밥
3: 개밥 담당해요.
2: 주시고.
4: 어떠세요? 좀 이뻐졌어요, 집이?
3: 그렇죠. 이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나야 기분 좋죠. 살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좋죠. 뭐 살던 집인데.
4: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개밥도
3: 그렇죠.
4: 주시고 그러시네요.
3: 보존하시라고.
4: 잘 보존해달라고.
0: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집. 집이란 무엇인가 묻는 귀한 집이네요.
1: 이집 처음 볼 때보다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흥미로운 요소 너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40년대 벽지도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도 근대기 이어서 이런 문화가 또 아직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살리고 다시 만들고 적용한 거 저도 설계하고 뭐 대수선하고 건축가이지만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4: 살리고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1: 말도 마세요. 이거 그 안에서 원래 이렇게 깎는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근데 구조뿐만 아니라 창호까지 장살까지 다 사포질로 그렇게 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나 어렵고 시키기 힘든 일인지 저는 안

0: 그러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못 시켜요. 너무 다들 막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 것을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 집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선영 씨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2: 저는 이제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을 하고 이 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정의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자세를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원래 한자에도 보면은 집우 집주라고 하잖아요. 저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1: 나라는 세계를 지탱해줄 그 넓은 우주, 우리 집. 그 안에서 마음껏 유영하시길 응원합니다.
3: 이제 이 집이 없어질 운명이잖아요.
4: 전 새 집인데 이제 왜 고치냐.
3: 원형을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살아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5: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봉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6: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5: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7: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고급 중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일품 요리. 우리 집 식탁에도 올려보자. 떠오르는 중식의 강자. 국물 없이 진하게 볶아낸 볶음면 레시피. 해물의 감칠맛과 매콤한 양념 맛이 입안에 맴도는 매운 해물 볶음면부터 중식에 빠질 수 없는 마성의 양념. 두반장의 매력에 푹 빠질 레시피. 입안이 얼얼하게 매콤한 오징어 두반장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찰떡 광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찰떡의 찰떡 여경래입니다.
1: 셰프님, 이 여름엔 뜨거운 국물의 면요리보다 볶음 스타일의 면요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매운 해물 볶음면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볼까요?
2: 네. 해물과 냉장고에는 남아있는 그 채소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1: 네.
2: 면은 중화면이나 칼국수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1: 네.
2: 그리고 죽순이나 표고버섯, 새우와 채소 같은 거 준비했고요, 제가.
1: 네.
2: 어제 하고 남은 돼지고기 안심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1: 그리고 셰프님, 이 매운 양념엔 어떤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2: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고춧가루인데, 제 고춧가루하고 고추기름을 넣어서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해서 했고요.
1: 네.
2: 굴소스하고 간장, 그다음에 노추를 넣어서 소스 간을 만들었고요.
1: 네.
2: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볶음 짬뽕 스타일이 나옵니다.
1: 이 짬뽕을 국물 없이 먹는 느낌인 거잖아요.
2: 네.
1: 자, 확실히 새로운 것 같은데요. 자, 반찬 만들기 귀찮을 때 이 한 그릇, 이 요리 한 그릇으로 아주 배를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운 해물 볶음면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 냉장고에 있을 법한 재료들도
2: 재료 집은 많네요.
1: 예.
2: 뭐 피망, 홍피망, 죽순, 표고버섯,
1: 예.
2: 새우, 양파,
1: 예.
2: 고기, 부추 이런 것들은 다 흔하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인데요.
1: 예.
2: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늘게 챘을 건데 피망 같은 것도 쓸지 저도 칼을 거의 20년 쓴 칼인데요.
1: 네.
2: 칼도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바깥에서 바깥쪽하고 안쪽에 있는데 바깥쪽에서 쓸게는 미끄러져요.
1: 예,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미끄럽거든요.
2: 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쓸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냥 쓸게 되면은
1: 예?
2: 너무 길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길이로 조율해서 쓸어 주시면 음식을 만드나도 깔끔합니다.
1: 정갈한 크기로 맞춰서
2: 예. 자, 볼 하나만 주세요.
1: 예.
2: 좀 더 큰 거 있을
1: 거예요.
2: 큰 거 같이 넣을게요. 한 번에 볶을 예. 거기 때문에
1: 예.
2: 담아주시고
1: 자 이번에 청피망도 이 파프리카인가요? 피망인가요?
2: 피망입니다.
1: 자 피망 향 굉장히 좋죠. 식감도 좋고
2: 네 이래서 또 같이 넣어주시고
1: 네
2: 양파 썰 때도 너무 가늘게 썰게 되면 이게 볶을 거라서 다 으스러지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2: 적당한 굵기라는 팬으로 썰어 줍니다. 썰고 나면 얘네들은 또 다 풀어주세요.
1: 네.
2: 안 풀어놓고 볶다가 한참 먹다 보면 이게
1: 맞아.
2: 간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자 이렇게 해주시고
1: 네.
2: 여기 중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저면서 썰거든요.
1: 오, 이 중식에 죽순 많이 들어가요?
2: 한국 중식에서는
1: 네.
2: 죽순하고 표고버섯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1: 네.
2: 비슷한 굵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자, 이것도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죠?
2: 그렇죠. 이것도 생표고는
1: 네.
2: 생각보다 미끌미끌하지 않아서
1: 예?
2: 뻑뻑해서 잘못하면 손을 빌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썰어서

0: 일정한 크기로 한번 다 맞춰봤어요.
1: 네. 담아주시고 여기다 같이 넣을게요.
0: 예. 자, 셰프님과 요리하다 보면 재료가 순식간에 손질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요.
1: 제 손에 기계가 있지롱.
0: 자, 셰프님, 이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그럼?
1: 자, 이 다음에는 국수를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 국수를 삶아서 예. 옆에 대기시켜놨다가 예를 들면 그냥 볶으면. 순간에 볶아낼 겁니다.
0: 예.
1: 자, 뚜껑 열어주시고.
0: 예. 자.
1: 그 다음에 국수가.
0: 예. 오늘 어떤 면 사용하신 거예요?
1: 아,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뭐 그런 소면 같은 것들.
0: 예.
1: 중화면 같은 것들 오. 사용하시면 됩니다.
0: 예.
1: 물이 끓고 있을 때 집어넣어 주시고요.
0: 예.
1: 한번 저어 주시는데 손으로 저으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뜨겁죠. 근데 셰프님 궁금한 게 이렇게 면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주시면 될까요?
1: 면을 끓을 때 집어넣어 주시고 예? 끓었다가 다시 끓게 되면 한번 저어서 물 좀 부어주시고요.
0: 예?
1: 그러면 가라앉잖아요. 다시 끓고 물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0: 세 번
1: 끓을 때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요즘 면 종류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넓적한 면도 있고 셰프님. 그렇죠?
1: 되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죠 셰프님? 남이 만들어준 거.
1: 그렇죠. 정석입니다, 정석.
0: 오늘도 저희들이 체육에서 요리를 배워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1: 네, 그리고 또 제일 맛있는 거는 자기가 할 줄 알아갖고 그 온갖 정성을 들여서 예. 식구들이나 자기 지인들이나 같이 맛있게 먹어줄 때가
0: 맞아요.
1: 제일 보람있고 제일 자부심 느끼고 제일 기쁠 때죠.
0: 한 두 번 정도 끓었는데 이제 마지막 끓으면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어차피 볶을 때 저기 할 거니까
0: 예.
1: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0: 찬물에 한번 넣었나요, 셰프님?
1: 네, 한번 살짝 그 전분물이나 밀가루 같은 거 한번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건져내고
0: 예.
1: 물에다 받쳐내시면 될 것 같고요. 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볶도록 할게요.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운 해물볶음면 해볼게요.
1: 고기는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집어넣고
0: 네.
1: 간장을 살짝 넣어서 젖어주게 되면 고기가 밑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 맞아요.
1: 집어넣어주고 약간 기름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지만
0: 예.
1: 풀면서 여기다가
0: 네.
1: 간장을 3분의 1 정도만 고기 위에 뿌려주세요.
0: 오.
1: 그러면 이게 익으면서 밑간이 들어가면서
0: 네.
1: 되는 거거든요.
0: 지난 며칠 동안 셰프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하면서 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1: 네. 사실은 정석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고
0: 네.
1: 재워서 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집에서 만들어 내시는 거를 배우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눈높이에 맞

0: 아까 쓸어놓은 모든 재료를 다 새우 포함해서 한 번에 다 넣겠습니다.
1: 자, 지금 돼지고기가 다 익었어요. 안심이 거의 익었을 때 다 같이 넣을게요.
0: 자, 안심하고 넣어주세요.
1: 예,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넣겠습니다.
0: 새우도 넣어주세요.
1: 자, 새우도. 오, 향 좋네요, 셰프님.
0: 재료도 오늘 푸짐합니다.
1: 그러게요. 고추는 언제 넣어요, 셰프님?
0: 고추는 제일 끝에 넣을게요. 전부까지 넣고. 이 상태에서 예. 넣어주시고, 이제 고추기름하고.
1: 야, 드디어, 예. 매운 해물볶음.
0: 이 기대됩니다. 고추 가루를 넣어가지고.
1: 네. 고운 고춧가루죠, 셰프님?
0: 네.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1: 근데 이렇게 더울 때는 나콤한 게 땡기거든요.
0: 맞아요. 그 이제 식욕을 좀 더 돋궈주게 하죠.
1: 맞아요. 식욕이 그냥.
0: 네, 이열치열이기도 하고요.
1: 네.
0: 이거를 조금 더 오래 볶을 거예요.
1: 네. 세수에서도 물이 조금씩 나와서 뭔가 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들어서 탈까 걱정했는데.
0: 예, 네, 그렇진 않아요.
1: 예.
0: 자, 이 정도로 했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요.
1: 네.
0: 물은 얼마큼 넣을 것이냐면 이 국소가 들어가서
1: 네.
0: 살짝 전체적으로 자작자작 비슷하게 될 정도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 그쵸.
0: 물은 많이 안 넣을 겁니다.
1: 촉촉하게 될 정도만.
0: 네. 겉면이 살짝 익을 정도.
1: 네.
0: 겉면이 살짝 묻을 정도.
1: 살짝 묻을 정도.
0: 자, 이 상태에서 네. 물을 국수를 한번 보시고.
1: 네.
0: 자. 자, 넣어주시고.
1: 예.
0: 여기다가 굴소스를 넣을 거예요.
1: 굴소스요.
0: 보통 이 정도면은 한 스푼이 조금 안 되게.
1: 예. 정말 중식할 때 굴소스

0: 없습니다. 구매되시면
1: 굴 소스 있게 되면 음식이 되게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0: 맞아요.
1: 우선은 그런 거를 구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색간장이라고 색깔을 색간장? 좀 예, 색간장 중식에서 많이 쓰는
0: 예?
1: 그 노추라는 색간장입니다.
0: 노추요?
1: 노추.
0: 노추. 이거 무슨 맛이 나나요, 셰프님?
1: 이건 간이 없습니다. 아~ 색깔만 내는 거라서요.
0: 예.
1: 자, 이 상태로 해서 네. 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0: 자, 저희 이제 간 거는 스푼으로 예, 한번
1: 맛을 보세요.
0: 아, 제가 한번 볼까요?
1: 네.
0: 제가 맛보고 어떤 맛인지 말씀드릴게요.
1: 와, 와, 진짜 안 짜요?
0: 아, 안 짜요.
1: 자,
0: 안 짜고 진하고요, 셰프님. 뭔가 국물을 우려낸 것 같이 진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아, 진짜요.
1: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국수를 넣어줍니다.
0: 아까 제가 삶아냈던 면 들어가고 싶은데 얼마나 더 이제 같이 볶아주면 돼요?
1: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불어버리니까 예. 살짝 묻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셰프님 약간 불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산물의 진한 맛도 나는 것 같고 아니면 채소에 나오는 그 채수 같은 맛도 나고 진한 국물이
1: 예, 이게 재료도 푸짐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재료들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맛하고 예.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0: 아 진짜 밖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전문점에 가서 먹는
1: 뭔가 딱 땡기는 느낌이 있죠.
0: 예예 예. 맛있네요, 셰프님.
1: 자, 끓게 되면 전분 젖어가지고, 예.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전분은, 네. 이렇게 해갖고, 간을 이렇게 떨어지듯이.
0: 아,
1: 거기다 넣으세요. 거기다 넣으시고, 제가 또 얘기하면,
0: 네. 한 번에 넣지 않고.
1: 예, 네, 여러 번.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음식이.
0: 네.
1: 자, 조금만 넣어주세요. 예. 한번 젖어갖고, 반만.
0: 띵 눌러서, 예.
1: 꼭 띵 소리 나야 돼요. 자, 됐고요.
0: 예.
1: 참기름도 한 번만 넣어주세요.
0: 참기름도. 여기다
1: 네. 아까 항상 얘기하는 삥 둘러주세요.
0: 야, 이 정도요?
1: 이렇게.
0: 자.
1: 이거 끝으로.
0: 네, 아, 끝으로. 네,
1: 그래야지 윤기 나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 넣어주는 거예요.
0: 네.
1: 고추.
0: 자, 마지막 고추까지 올리고. 와.
1: 자.
0: 예.
1: 완성됐습니다.
0: 먹여볼까요?
1: 이거는 양을 좀 푸짐하게 했기 때문에 그릇 좀 큰 거 썼어요.
0: 예.
1: 저 면은.
0: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대표님, 새우도 뭐 대단하게 많이 안 넣었거든요, 저희가.
1: 많아 보이죠?
0: 예. 다른 재료들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혹시 냉장고에 있던 조금 남아있는 다큰 채소들도 넣어도 될 것 같죠?
1: 어, 그럼요. 지금도 채소가 푸짐해가지고.
0: 예.
1: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서.
0: 어, 새우 모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게.
1: 예, 제가 새우한테 부탁을 했죠. 뭐 탱글탱글을 사라.
0: 이야.
1: 이건 진짜 잔치 벌렸네 해도 되겠네요.
0: 예, 정말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매운 해물 볶음면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운 해물 볶음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홍피망, 청피망, 양파, 죽순, 표고버섯을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중화면을 넣어 삶은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돼지고기,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손질한 채소, 새우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기를 볶을 때 간장을 함께 넣어 볶으면 재우지 않아도 간단하게 밑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고추기름,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 굴소스, 노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삶은 중화면을 넣어 볶다가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주세요. 참기름을 넣어 섞은 뒤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운 해물 볶음면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이 자주 말씀하신 양념이 오늘 출연했어요. 오늘은 주방장 친구 두반장이 주인공인데요. 자, 오징어 두반장 볶음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이걸 매콤하게 먹는 별미 반찬입니다.
0: 네.
1: 오징어와 목이버섯, 샐러리, 그다음에 상채소를 준비했고요.
0: 네. 다른 것과 달리 오늘은 특별한 기름이 들어간다면서요.
1: 아, 이거는 산초 기름으로 만든 화조유가 오늘의 특징이고요.
0: 예.
1: 더 향긋한 맛을 낼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광희 씨가 평소에 말씀하신 매콤한 두반장, 굴소스, 설탕으로 감칠맛을 나게 만드는 반찬을 만들 계획입니다.
0: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매콤 얼얼한 맛으로 기분까지 업 시켜주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채소부터 손질할 거죠?
1: 채소를 다 썰어내고
0: 예.
1: 그 다음에 오징어를 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먼저
1: 네. 여기는 지금 샐러리도 있고요. 예. 마늘도 있고 목이버섯.
0: 네.
1: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름에 되면 날라댕기는 모기가 된다는 거.
0: 맞아요. 굉장히 또 식감이 좋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같이 했었죠.
1: 볼을 하나 주시면 제가 쓸게요.
0: 예.
1: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쓸지는 제가 결정을 할 건데 그냥 다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것들은 네. 같이 썰게 되면 오징어하고 같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툭툭 쳐서
0: 예.
1: 저며 썰고요. 이 상태로 이제 채를 쓸 거예요.
0: 네.
1: 툭 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밀어 썰기.
0: 예. 셰프님, 오늘 들어가는 또 이 샐러리도 또 오랜만에 또 보는 식재료인데 굉장히 또 식감도 좋고 향도 좋잖아요.
1: 예, 이거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뭐 마요네즈나 뭐 그런 것도 찍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
0: 맞아요.
1: 중식에서는 이렇게 볶아 먹는 경우 또 독특한 맛을 냅니다.
0: 오, 잘 어울리네요.
1: 자, 이런 식으로
0: 예.
1: 채 쓸어 주시고요.
0: 셰프님과 함께했던 일주일이 이제 다 끝나가요. 너무 아쉬워요.
1: 헐.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 헐이에요?
0: 예. 당황스러울 때 쓰는 신조어 같은 건데.
1: 자, 생강.
0: 예.
1: 제가 생강할 때 즐겨 쓰는 거 있죠?
0: 셰프님.
1: 꽝. 퍼포먼스가 예. 여기 나오는 겁니다.
0: 예. 예.
1: 조금 쳤어요.
0: 괜찮습니다. 셰프님이 생각 날 거예요. 생강. 예.
1: 생강.
0: 예.
1: 자, 파생강 같이 넣어주시고.
0: 예.
1: 여기 목이버섯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예. 슬라이스로 물에 불려놓은 거, 이 윗동에 보게 되면 그 약간 두툼하게 나온 데가 있거든요.
0: 예.
1: 거기에 이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다듬어냈고요.
0: 밀가루를 씻어낸 거죠, 그때.
1: 네, 그래서
0: 예.
1: 이것도 이게 같이 넣고
0: 함께 넣고
1: 네.
0: 이번엔 오징어를 한번 손질해 볼 거예요.
1: 자, 이걸 오징어는 이제 이 껍질 부분을 다 그 껍질 부분을 다
0: 제거하고
1: 제거해 주시고요. 절반 가르고
0: 예.
1: 또 이쪽 부분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 부분이나 다리 부분도 써도 되는데요.
0: 예.
1: 좀 원만하게 깔끔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0: 맞아요. 식감이 일정치 네. 않기 때문에.
1: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다 칼집을
0: 네.
1: 껍질 부분 말고 그 안쪽 부분에다 칼을 살짝 뉘어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지 않고
0: 예.
1: 이쪽은 잘라내지 않고 칼집을 넣는 거예요.
0: 이렇게 넣는 이유는 또 뭘까요, 셰프님?
1: 아, 그래도 약간 꽃을 필 수 있게 해놓게 되면 음식이 더 깔끔하니까요.
0: 예. 그 양념도 사이사이 잘 배더라고요.
1: 네, 그 사이로 양념이 또 스며들고 해서.
0: 야, 아니 확실히 셰프님은 좀 이렇게 그냥 이런 평범한 모양이지만 조리하고 나면은 굉장히 또 꽃을 피워가지고 더 먹음직스러워요.
1: 맞아요. 이렇게 하고
0: 예.
1: 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한번 칼집을 더 내가지고
0: 한 입 크기로. 자, 이렇게 셰프님께서 오징어와 채소들을 다 썰었어요. 이제 손질했는데요.
1: 소스도 만들게요.
0: 소스요?
1: 저기 볼 하나 주시고.
0: 예.
1: 수저.
0: 네. 자, 맛있는 소스 만들어 볼게요.
1: 이게 그 비릿한 냄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넣는데요. 두 수저 정도 넣고요.
0: 네. 두반장.
1: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
0: 예.
1: 3분의 1 정도 넣고요.
0: 3분의 1.
1: 그다음에 굴소스는 두반장이 좀 많이 들어가면 얘네를 좀 줄여주시면 좋아요.
0: 서로 가감해서 조율하면서
1: 네. 3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넣고요.
0: 예.
1: 그럼 얘네들만 넣게 되면 저기니까 약간 단맛을 넣어서 상쇄시키고요.
0: 네, 오징어 볶음 약간 달큰한 맛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다음에 이건 치킨
0: 스톡.
1: 치킨 스톡 액상인데 예. 이거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0: 이것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1: 자, 이 상태로 해서 여기는 이제 산초 기름인데
0: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아, 이거는 이제 그

0: 중식당에 가게 되면 예. 특히 사천유리나 그런 마라탕 같은 거 할 때 가게 되면 이걸 넣게 되면은 입안이 얼얼해지는 그런 거라서 아~ 얘를 좀 넣겠습니다.
1: 아, 마라탕 이런 거 들어갈 때 이제 얼얼하게 나는 그 풍미를 더해주는
0: 그. 네, 요새는 이런 그 기성품이 있어서 예. 만들기가 좋습니다. 특히 아~ 미리 만들어 놓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네. 오징어를 집어넣고 살짝 데치겠습니다.
1: 가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리를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0: 뚜껑 열어.
1: 예.
0: 집어넣고 한번 젖었다가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1: 네.
0: 집어넣고 동시에 한번 젖을.
1: 네. 오징어는 금방 데쳐지기 때문에 네. 거의 넣자마자 빼셨네요.
0: 그게 다 먹게요.
1: 예. 찬물에 안 넣어도 돼요, 셰프님?
0: 네, 그냥 곧장 볶을 거니까요.
1: 오.
0: 그래서 거기 오징어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예. 그 저러한 것들을 잡내 같은 거 다 제거를 하고요.
1: 예.
0: 넣겠습니다.
1: 네.
0: 이게 원래 중식 불로 사용을 하게 되면 딱 넣은 것과 동시에
1: 예.
0: 그거 좀 아쉽지만
1: 예. 우리 갖고 있는 부동도는 이 정도 크기라서 셰프님.
0: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성질이 좀 급한 거예요.
1: 자, 향신료를 넣고 저희가 맛있는 향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게 예. 향이 조금 낫고 파가 살짝 한숨 죽으면 그때 예. 넣어주세요.
1: 파마늘 향이 올라왔을 때,
0: 네.
1: 이때 그 다음 재료들 넣고, 오! 샐러드까지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그렇죠, 셰프님?
0: 네, 색깔도 좋을 거예요.
1: 예.
0: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진 않고, 냉장고에 있는 걸, 냉장고 열어보면 있는 재료들을 위주로 네.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1: 야.
0: 접근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
1: 예.
0: 잘 저어 주시고,
1: 잘 저어서 넣어볼게요. 저희가 늘 오징어 볶음은 그냥 매콤하게 먹고 그냥 그 거기에 뭐 파 그다음에 뭐 대파 정도 이렇게 넣어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먹으니까
0: 네 이것도 색다르서 아마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0: 자 집어넣고 물이 뜨네요.
1: 저희는 이제 먹다 보면 색다른 요리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근데요 셰프님 오늘은 이 오징어의 본연의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게 원래는 저희가 오징어 볶음 할 때 항상 고추장으로만 고춧가루 그다음에 또 간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진하게 먹었거든요.
0: 하실 때 여기다가 고추장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음식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1: 오.
0: 자 이거는 더 끓이면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완성을 시켜도 되고
1: 아 그럴까요?
0: 전분을 넣으셔도 되고
1: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완성할까요?
0: 네 이 상태에서
1: 예.
0: 자 불 꺼주시고
1: 농도를 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전분 넣으셔도 되고요.
0: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 좀 더 담기가 쉬워서
1: 어 지금도 그 산초를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이 향이 다르네요.
0: 네 약간 색다른 맛이긴 하는데
1: 예.
0: 그 산초유나 그런 것들이 요새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맛도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또 셰프님 덕분에 색다르게 오징어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두반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징어 두반장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샐러리는 얇게 채 썰고 생강은 다져줍니다. 불린 목이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껍질 제거한 오징어는 반으로 썰어 칼집 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때 오징어는 몸통만 사용하면 모양과 식감이 일정하고 깔끔해요. 그런 다음 맛술, 두반장, 굴소스, 설탕, 치킨 스톡, 산초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오징어를 살짝 데쳐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다가 샐러리, 홍고추, 목이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념을 넣어 볶다가 오징어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징어 두반장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해물의 감칠맛 못지않다 차돌박이로 진한 국물 맛을 낸 차돌짬뽕부터

쫄깃바삭 수제 만두피에 육즙 폭발 만두소가 듬뿍. 인기 만점 손만두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여러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곳은 재밌는 과일 공장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과일을 생산한답니다.
1: 우와!
2: 우와!
3: 어떻게 하는 거야?
0: 아, 누워서 떡 먹기지. 완전 쉬워. 딱 봐도 그냥 이렇게. 어허! 멍청한 기계 고장났네.
4: 안에 오렌지 두 개가 있던데. 네가 해보면 어떨까?
5: 2는 바로 1 더하기 1.
0: 왜 자꾸.
5: 2는 바로 1 더하기 1.
0: 맛있겠다.
6: 짜잔!
4: 봐! 꼭대기에 2가 1과 1로 나뉘어서 내려왔어.
0: 나도 과일 먹을래. 이제 내 차례야.
5: 3은 바로 1 더하기 2.
6: 냠냠! 맛있겠다!
5: 3은 바로 1 더하기 2.
6: 어? 3은 어딨지?
3: 이 네모를 당겨보자!
5: 1 더하기 2는 오! 바로 3.
4: 어, 거꾸로도 작동하나 봐.
0: 어? 잠깐! 내 바나나!
5: 3은 바로 2 더하기 1.
4: 이젠 여기 2가 있고 저기 1이 있네.
6: 근데 3이 아직 바나나를 못 먹었어.
5: 2 더하기 1은 바로 3.
0: 뭐야! 아직 바나나 못 먹었어!
3: 저기 사과야! 정사각형 사과! 훗!
5: 4는 바로 2 더하기 2.
6: 냠냠!
0: 어?
6: 냠냠!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멍청한 녀석!
6: 3은 어떡해? 우리가 사과 3개를 먹게 해줄 방법을 찾자.
4: 봐! 다시 사과 4개가 생겼어.
3: 내가 3이 내볼게. 자, 간다!
5: 4는 바로 1 더하기 3.
0: 됐다, 됐다,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꼭 할 거야!
5: 5는 바로 1 더하기 3. 1 더하기 3은 바로 5. 5는 바로 3 더하기 1. 3 더하기 1은 5. 5는 바로 2 더하기 3.

0: her as well.
1: Pup.
2: Pup. Pup. Pup. Pup. Pup. Puppy thought.

있단 말이야. 아, 벌써 다 됐네? 해는 어딨는데?

그래 착하지. 우리 셋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둘이 한참을 걸었지 뭐야. 쉬러 온 거야? 잠깐 동안.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멋졌어, 고마.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구조야!

해볼까?

0: 아이스걸과의 조.
1: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2: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1: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2: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3: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4: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3: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5: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6: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7: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5: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6: 에이, 너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5: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6: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에이, 왜 저래?
7: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6: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5: 뭐야?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3: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8: 메가 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6: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7: 맞아요. 말도 안 돼요.
8: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9: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3: 다행히 아직 메가 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8: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10: 네!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0: Yep, yep. Yep, yep, yep.
1: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2: whoa, whoa, whoa, action!
3: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4: 아, 뭐야?
1: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5: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3: 어? 조심해요!
5: 고마워요, 타이어 로봇.
3: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5: 네, 죄송해요.
6: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7: 그럼 괜찮은 건가?
8: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9: 시작됐어!
7: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잠깐만.
9: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10: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순간!
7: 어?
8: 뭐야?
7: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10: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저!
7: 우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9: 둘 다 조심해!
1: 피해!
7: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10: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7: 뭐야?
8: 이런!

내게 맡겨!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마젯! 에어로 젯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0: 다 같이 포위하자.
1: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0: 안 돼.
2: 아, 도대체 무슨 짓을.
0: 사라졌어.
3: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은 타이어 로봇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0: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2: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3: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4: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추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간다.
5: 나이스 리시브.
6: 역시 최고 존엄 대대형님에게는 안 되지.
5: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6: 대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5: 그럼 우린? 야?
6: 미안.
5: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7: 그거 기대되는데?

0: 자,
1: 뭐야? 이런 게 어딨어? 하늘도 안 도와주네.
2: 어? 아니.
3: 맙소사, 보내가 모두 조심해.
1: 야, 언제 탑콘?
2: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4: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린 팀장님,
5: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6: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어? 저기.
1: 어?

저기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0: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1: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거리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어?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거리?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걸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1: 네!
5: 아유, 오세요.
3: 이거 보세요.
5: 뭐야?
6: 소화액을 쏴서 막아야겠어.
1: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쪽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1: 그렇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0: 시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2: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0: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2: 그게 뭐야?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3: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0: 사라졌어.
4: 형, 고드름을 부탁해.
2: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0: 약보! 성공이야!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3: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4: 지우개 있었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0: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요즘 핫초코 가게 손님이 없네. 손님, 손님이다, 손님.
1: 안녕하세요. 핫초코 한 잔 주세요.
2: 네, 핫초코 한 잔이요.
1: 잠깐. 거기 말고 여기 한 잔.
0: 우와, 엄청 큰 잔이네요.
2: 손님, 여길 한번 봐주시죠. 자,
3: 핫초코는 하루에 한 잔만?
1: 한 잔 맞잖아요.
2: 핫초코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1: 아, 됐어요. 내가 핫초코를 얼마나 마시든 내 마음이지. 다른 데 가야겠다.
2: 손님...
0: 손님! 여기 다른 핫초코 가게 없는데...
4: 아니에요. 있어요. 이 옆에 새로운 핫초코 가게 생겼어요.
5: 가게 이름은 두근두근 핫초코. 거기 지금 손님이 엄청 많아요.
0: 이런. 그래서 우리 안전초코 핫초코에 손님이 없는 거였군요.
4: 그러게요. 어떻게 어쩔 수는.
2: 어떡하긴. 손님이 없으니 여유롭게 핫초코 한잔 해야겠군.
0: 안 되겠어요. 그 두근두근 핫초코에 왜 손님이 많은 건지 이 곰통령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군. 두근두근 핫초코.

0: 있잖아.
1: 아, 저 핫초코 한 잔 주세요. 어? 여기에다가.
2: 와우, 맛있는 건 많이 드셔야죠. 잠시만요.
0: 손님의 요구에 충실히 응대하는 저 서비스 정신, 곰철수님과 비교되는군.
2: 여기요.
1: 오, 감사합니다, 고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가세요. 주문하시겠어요?
0: 네, 저 핫초코 한 잔.

0: 친구 한 잔 진하게 타드릴까요?
1: 아, 예, 예. 좋죠.
0: 친해져라, 친해져라. 자, 친해져라.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또 오세요.
1: 아, 좋아. 어떤 맛이길래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럴 수가.
2: 안전.
3: 비상! 비상! 비상이야! 아, 비상! 아니,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닙니다! 내가 두근두근 하

0: 초콜릿 마셔봤는데 말이죠.
1: 아, 어때요?
0: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진하고 달콤해요.
1: 아, 어떡해. 아, 거기 사장님은요? 거기 사장님, 출승님보다 더 친절해요?
0: 거기 사장님이요? 뭐야? 갑자기 왜 가슴이 두근대는 거지? 설마 내가 코 사장을 좋아하게 된 건가? 안 돼! 코 사장은 우리의 적이라고! 안 돼!
1: 어?
2: 어? 어?
1: 공무원 언니!
2: 뭐야? 무슨 일이지?
3: 안전초코와 초코보다 더 맛있을까? 그러게, 궁금하네.
4: 다음 손님. 아, 축하합니다. 100번째 손님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1: 우와, 우와. 우와.
4: 100번째 손님께는 두근두근 음료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1: 우와, 감사합니다.
4: 맛있게 먹고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1: 네, 가자.
5: 감사합니다.
4: 어서 오세요. 아, 네.
0: 어느새 이곳에 또 와버렸다.
4: 어머, 또 오셨네요.
0: 예, 그게...
4: 아주 진한 핫초코 한 잔 더 드릴까요?
0: 좋죠.
2: 두근두근 핫초코가 아주 진하고 달단 말이지.
1: 네, 출수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러다 우리 핫초코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2: 가만. 이 소리는...
4: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2: 안 돼! 곰통 형님이 위험해!

0: 곰통령님!
1: 철수님!
0: 곰통령님, 지금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대죠?
1: 들켰군요. 제가 고사장님을 좋아하나 봐요. 몰라잉.
0: 아니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대는 게 아닙니다. 곰통령님 심장이 두근대는 건 바로 이 핫초코의 카페인 때문이죠.
1: 카페인?
2: 저기요. 여기 핫초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마시고 나니까 막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것 같고. 네?
0: 카페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핫초코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한 건데.
3: 어떡해. 무슨 일이야?
0: 119에 연락하세요. 빨리.
3: 119? 어떡해요.
1: 카페인 무서운 거였네.
0: 응급조치를. 이봐요, 들려요? 저기요, 손님.
1: 이걸 어쩌나.
2: 두근두근 핫초코에서 이걸 다 줬다고?
4: 응, 같이 먹자.
1: 잠깐! 안 돼요. 그거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5: 커피, 핫초코, 콜라, 초콜릿, 녹차 쿠키, 에너지 음료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지. 아,
2: 커피에 카페인이 있단 말은 들어봤는데.
5: 약간의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지. 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특히

0: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 물론 핫초코도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되고.
1: 두근두근 핫초코 이제 못 가겠다.
2: 그러니까. 야. 아, 저희 핫초코 두 잔 주세요.
0: 두 잔이요? 알겠습니다.
3: 역시 두근두근 핫초코보다 우리 안전초코 핫초코가 더 건강한 맛이죠.
2: 네, 그리고 두근두근 핫초코 문 닫았대요.
3: 네!

0: 아유, 내 사랑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다니.
1: 두근두근 하초코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던 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나친 카페인은 몸에 해롭다는 사실 명심할게요. 그럼 이만 주인장 올림.
0: 결코 잊지 않겠소, 코사장. 아,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도 안전 좋고 하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야, 초코동에 사시는 김나모님의 신청사연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알려드리죠.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어린이 몸무게 1kg당 2.5mg. 몸무게가 20kg이라면 하루 동안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50mg 이하인 거죠. 이 어린이가 오늘 콜라 한 캔과 초콜릿 한 개를 먹었다. 그럼 더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근두근한 하루. 아,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신이 나서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자, 다음 사연은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3: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0: 오늘 해안도로 건설합니다.
1: 펑펑펑펑.
0: 우와, 완성이다.
1: 펑펑펑펑펑펑펑펑.
0: 아, 기 내가 1등이다. 기 야자수 몇 개 심었는데 섬 갔네. 자, 우와.

0: 머리 튜브.
1: 우와, 신난다.
0: 재밌지, 재밌지. 같이 놀자.

우와! 나도 물을 타고 하늘을 날래!

0: 가요 플라이보드.
1: 내가 공중에 떠 있다니. 우와, 우와,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2: 우, 한다메. 와,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
1: 지구를 지키러 떠나자. 슈슈, 깜짝 들어 기다려라. 이 한다메이 나가신다.

0: 이거 뭐야, 왜 그래?
1: 다시 올라가자.
2: 어, 된다, 된다. 아, 나 플레이보드.
1: 어, 왜 안 떠? 아, 다시 올라가야지.
0: 어,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어,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왜 안 되지?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어.

0: 와, 여기 봐봐. 여기 호스가 달려있어. 우와. 어?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어? 어? 어? 우와. 우와. 이제야 물이 멈췄네. 근데 정말 이 안엔 물밖에 없었어. 그럼 정말 물로만 사람을 날게 해준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라이보드. 수상 모터바이크의 추진력을 이용해 물 위를 날아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 플라이보드가 물 위에 뛸 수 있는 비밀은 플라이보드에 연결된 수상 모터바이크에 있지.
0: 수상 모터바이크?
1: 수상 모터바이크와 플라이보드는 길고 튼튼한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수상 모터바이크에서 호스로 밀려나오는 물이 발 밑에 데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0: 우와, 강력하다.
1: 물을 강하게 내뿜으면 반대 방향으로 밀리거든. 물을 뒤로 뿜으면 앞으로 밀리고, 물을 아래로 뿜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0: 아, 그래서 사람을 띄울 수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물로켓으로 확인해볼까? 짠! 잘 봐. 이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어. 로켓이 물을 강한 힘으로 밀어내면 로켓은 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올라갈 거야. 에? 각도를 조정하고. 자, 압력을 넣어주면. 자,

0: 우와, 물의 힘만으로 저렇게 멀리 갔어. 강력한 물의 힘. 로켓이 물을 뿜어낼 때 물이 로켓을 밀어내면서 저렇게 멀리 간 거야. 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지?
1: 바로 그거야.
0: 근데 아까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는 왜 잘 뜨지 않았던 거야?
1: 잘 봐.

0: 잘 알고 있는 플라이보드는 수상 모터바이크와 연결된 호스가 빠지지 않고 잘 결합되어 있어.
1: 그럼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는 혹시?
0: 확인해볼까? 방금 탄다맨이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를 따라가보자. 이것 봐. 호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1: 아, 이제 내가 아까 뜨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어. 수상 바이크와 호스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서 물이 샜고, 물이 샜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0: 그렇지.
1: 이제 플라이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플라이보드의 비밀은 바로 물이 밀어내는 반작용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더 높이 날아볼까?
2: 오케이.

0: 물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유, 엄청 빨갛네. 어쩌다 다친 거야?
1: 놀이터에서 발을 막 이렇게 젖다가 나무에 이게.
0: 엄청 아팠겠다.
1: 아파, 많이 아파.
0: 아이, 그나저나 팔을 멍들겠네. 시퍼레지겠어.
1: 어? 멍든다고? 시퍼레진다고?
0: 그래, 어디에 꿍 하고 부딪히면 멍들어. 그리고 빨간 데가 시퍼렇게 변해.
1: 와, 정말?
0: 응, 너 눈에 멍들어서 시퍼레진 산적 이야기 기억 안 나?
1: 그 산적 얘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2: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와, 누나 최고 최고.

0: 어느 날 밤 산적 두목은 부하들과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됐어.
1: 아, 좁은데 왜 같이 잔다고? 그러니까.
2: 야, 다 들려. 나도 니들이랑 자고 싶지 않아. 어? 내 방 문이 고장나는 바람에 거기선 잘 수가 없어요. 이 모기떼들이 전투적으로 날 공격한단 말이지. 어?
1: 그럼 오늘 밤만이에요?
2: 아, 예. 하룻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요.
1: 예. 아, 좁은데 진짜 좁아.
3: 안녕히 주무십시오.
1: 좁아. 옆에 가봐.
4: 조용히 자자.
0: 그렇게 두목은 부하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어. 그런데

0: 너 저리 가. 아우 시끄러. 아우 좁아. 아우 좁아. 아우 아우 아우.
1: 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0: 아우. 이 녀석이!
1: 넘겨라!
2: 두목은 부하들의 잠버릇 때문에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자야 했지. 그런데 이번엔!
0: 너! 아, 앉았어! 이 녀석들 잠버릇이 왜 이래 이거? 일어났어? 아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래 우리 자자. 자자 우리 막내.
2: 부하의 발에 눈을 막고 말았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3: 두목도 잘 주무셨습니까?
4: 두목 잘 주무셨습니까?
3: 어? 두목! 아! 두목!
2: 두목의 눈은 밤사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어.
0: 나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갈래.
5: 내 팔도 시퍼렇게 멍들겠네. 근데 누나 멍은 왜 듣는 거야? 멍이 왜 듣는 거냐고. 왜?
2: 그게 그러니까 탁 하고 부딪히면 엄청 아프니까 아픈 강아지처럼 멍.
5: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멍 소리야.
2: 아 그 모른다는 소리지. 아 그게 그러니까. 아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멍딱지. 멍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우와, 저 결구다! 안녕하세요!
7: 그래, 안녕. 난 저 결구야.
6: 어? 저 결구 왜 울어요?
7: 산적 얼굴에 멍이 들면서 내 친구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야!
2: 친구들이라면 피사총사요?
7: 맞아. 내 친구들 피사총사가 죽었어.

0: 사종사가 죽었다고요?
1: 가자. 산적두목이 발에 눈을 맞으면서 우리 피사총사가 있던 혈관이 찢어지고 말았어.
2: 지진인가 봐.
3: 꽉 잡아.
2: 누가 잡아야 해. 잠깐. 야. 멈췄나?
4: 어.
2: 왜? 저기 봐. 몸에 충격을 받아 혈관이 찢어졌어. 야.
1: 많은 피사총사들이 혈관 밖으로 빨려나갔지.
2: 참 버텨. 혈관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
3: 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야!
2: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안 돼! 너도 빨려나갈 것 같아.
1: 내 백혈관 떨어져 보낼 수 없어. 내 손 꽉 잡아.
2: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빨리 내 손 놔. 이러다 너까지 위험해진단 말이야. 너는 빨리 가서 순서를 배달해야 하잖아.
1: 가서.
5: 그렇게 우리 피사총사는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된 거지.
0: 그럼 지금 내 팔도 피사총사들이 혈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5: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빨간 거야.
6: 그런데 멍이 들면 빨갛다가 시퍼렇게 변하잖아요. 색깔이 왜 바뀌는 거예요?
5: 그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산소 때문이야. 피 색깔이 빨간 건
7: 적혈구.
5: 적혈구가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산소 때문에 우리 적혈구들이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
7: 적혈구.
5: 그런데 혈관이 터져 피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내가 산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0: 그리고 우리 피사총사는 혈관 밖으로 나와 피부 안쪽에 고였지.
1: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2: 우진아, 울어도 소용없어.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0: 피가 고인 상태에서 우리 적혈구가 산소를 잃으면
3: 난 모든 걸 잃었어. 산소를 잃었어.
0: 시간이 흐르면서 색이 변하는데 피부 겉에서 보면 시퍼렇게 보이지.
1: 뜨거워.
4: 이제 내 팔도 시퍼레지겠구나. 근데 혹시 계속 시퍼렇게 있는 거예요?
0: 아니야. 다시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와.
4: 언제요?
0: 피부 안에 고여있던 내 친구들이 죽어서 사라지면 아이고
1: 너희와 함께여서 정말 즐거웠어.
0: 결국 혈장은 피부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2: 우리 저 위에서 다시 만나자.
0: 혈소판도.
2: 혈소판! 나도 먼저 갈게. 행복했다. 잘 가! 백혈구!
0: 백혈구도.
2: 나도 굿바이.
0: 적혈구마저 죽으면 피부 안에 고여있던 피들이 사라져. 그러면 시퍼렇던 멍 색깔도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지.
4: 원래대로 돌아온다니까 다행이다.

0: 그래, 그건 다행이지만 난 다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피사총사를 지키려면 앞으로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놀아.
1: 네, 조심할게요. 내 피사총사는 내가 지킨다.
2: 그래, 우리 피사총사를 지켜주자.
1: 누나, 근데 누나, 산적 두목은 어떻게 됐어?
2: 산적 두목이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퍼렇게 멍들었던 두목의 눈은 정상으로 돌아왔대.
3: 드디어 잘생긴 얼굴이 돌아왔구만.
4: 정말 다행입니다요.
5: 두목, 문이 또 망가졌던데 오늘 밤도 저희랑 같이 주무시지요.
6: 아냐, 이제 내 방 가서 자면 돼. 이제 나 목이랑 친해, 괜찮아.
5: 친해, 아유, 저희는.
2: 두목은 그 이후 다시는 부하들하고 앉았대.
1: 그럴 만도 하지.
2: 눈이 또 시퍼레지면 안 되니까.
1: 그럼 누나, 나 이제 멍딱지 줄게요.
2: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1: 오예, 오예.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몽딱지만 했다면 안돼. 어예 어예.
1: 어? 뭐지?
0: 누나 누나 누나
1: 혜동아.
0: 누나 나 꽃병 깨뜨렸어.
1: 뭐? 아이 조심하지.
0: 엄마가 오시기 전에 치워야겠지?
1: 어, 안 돼, 호동아. 우리는 어린이라 엄마 아빠가 오셔서 치울 때까지 들어가면 안 돼. 잘못해서 유리 조각을 밟거나 손으로 만지면 위험하단 말이야.
0: 그래도 치워야지. 엄마한테 혼날 텐데.
1: 아유, 너 유리 밟았다가 염증 심해져서 병원 간 해적 선장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해적 선장 얘기!
1: 아!
0: 기억 안 나?
1: 아유, 언제나 기억을 못하는 우리 호떡이.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오예, 신났다.

0: 조각을 밟았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어.
1: 우와, 신난다.
2: 이야, 같은 바다라도 배 위에서 보는 거랑 다르긴 다르네.
3: 선장님, 우리 저기서 놀아요.
2: 그래, 그래, 좋아.
4: 너희들, 바닷가에서 신발이 뭐야, 신발이?
1: 아이, 신발이 뭐예요? 맨발로 다니면 다쳐요.
3: 맞아요.
2: 다칠까 봐서. 진정한 해적이다.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5: 팔에 뭐가? 팔에 뭐가 있어?
3: 아우! 유리 막혔잖아요.
5: 왜?
3: 피다, 피.
0: 해적 선장이 바닷가에서 맨발로 걸어다니다 그만 유리 조각이 발에 박히고 말았어.
3: 어떡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5: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그냥 뽑으면 돼.
2: 신발을 신어. 대충 이렇게 막으면 피 안 나.
3: 아니, 모래도 이렇게 많이 묻었는데 상처부터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씻긴 뭘 씻어. 대충 이렇게 피만 닦으면 돼. 진정한 해적이란 바로 이런 것이야.
3: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2: 자, 봐. 피 안 나지?
3: 멈췄다.
1: 자, 이제 나가서 놀자.
3: 놀자.
2: 같이 가, 이 녀석다. 같이 가.
0: 며칠 뒤.
2: 지금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야?
3: 아, 그게 저기도. 왜 그렇게 걸어요?
2: 어? 아, 그러게. 걸을 때마다 따끔따끔한 게.
3: 그때 그 유리 조각이 제대로 다 안 빠진 거 아니에요?
2: 아니거든. 너희도 봤잖아. 상처가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괜찮.
0: 아! 손장은 걸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더니 얼마 뒤? 선장의 발이 띵띵 부었어.
1: 병원.
0: 결국 선장은 병원에 가서 피부 속에 남아있던 유리 조각을 뺐대.
6: 발에 유리 조각이 남아있었던 거야?
0: 그랬나 봐. 아주 작은 게 박혀있었대.
6: 아주 작은 게? 근데 아주 작은 게 박혀있었는데 왜 이렇게 팅팅 부었던 거야? 왜 아주 작은 게 박혀있었는데 팅팅 부었던 거냐고. 왜?
0: 그게 그러니까 유리가 유리를 유리는 아야 해서 아야.
6: 누나 기억력이 아야 한 것 같은데 누나 또 모르지?
0: 아, 그래도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호기심 딱지야 따라.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유리조각 딱지야. 유리조각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오, 피부세포다.
7: 안녕, 나는 발바닥 피부세포야.
0: 어휴, 아파 보여요.
6: 천장 발에 박힌 유리조각 때문에 다쳤어요?
0: 아, 걔네는 바깥쪽에 있던 피부세포들이고 우린 아니야. 그럼 왜 다쳤어요?
7: 선장이 유리조각을 빼고 피를 막았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작고 날카로운 유리들이 여전히 피부에 남아있었거든.
6: 네?
5: 병원! 아니야. 괜찮아. 그냥 뽑으면 돼.
0: 선장이 발에 박힌 유리조각을 뺐을 때 잘 안 보여서 몰랐겠지만 상처 근처에 아주 작은 유리조각들이 남아있었지.
7: 선장이 상처를 씻어내지 않고 피를 막으려고 꾹 누르는 바람에
3: 그냥 이렇게 눌러요?
7: 상처에 남아있던 작은 유리 조각들은 피부도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와 만난 거야.
3: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8: 어?
9: 나랑 놀자. 간다. 랄라.
7: 선장이 걸을 때마다 유리 조각이 우리 피부 세포를 찔렀던 거야.
3: 어디 갔어?
8: 괜찮아.
6: 헉! 유리 조각이 남아있었구나.
7: 맞아. 그런데 문제는 유리 조각 부스러기뿐만이 아니었어.
10: 네?
7: 유리 조각 부스러기와 함께 들어온 게 있었거든.
10: 그게 뭔데요?
7: 저희가 너 자꾸 괴롭히면 백혈구 부른다.
9: 불러라 불러. 나도 혼자 온 줄 아니?
3: 유후!
9: 여자!
11: 우리도 왔지롱.
3: 유리 조각 부스러기만 온 게 아니지롱.
11: 안녕.
7: 와, 세균이다.
9: 여러분 가세요.
7: 유리 조각에 묻어있던 세균까지 함께

0: 괴롭혔고 개구 비상비상 백혈구가 나를 구해주러 달려왔지.
1: 이 녀석들 어떻게 들어온 거지?
2: 이건 뭐야? 조용히 괴롭히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얘들아 공격해!
3: 아빠. 재밌네 재밌어. 난 여기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1: 피부세포들을 보아라!
3: 넌 나랑 놀아야지.
0: 유리 조각은 우리를 계속 찌르며 괴롭혔고 백혈구들은 남아있는 세균을 물리치려고 싸우다가 계속 쓰러졌지. 백혈구가 쓰러지며 염증이 생겼고 선장의 발이 팅팅 부었던 거야. 결국 선장이 병원에서 수술로 유리조각을 빼내고서야 우리 피부세포들도 편안해졌지.
4: 우와 잘됐다.
0: 선장이 처음 유리를 빼낸 다음 상처를 씻어내고 피를 막았으면 수술까지 해서 유리조각을 빼내는 일은 없었을 거야.
5: 아, 피가 났을 땐 상처 난 곳을 잘 씻고 피를 잘 막아야 하는 거구나.
0: 그렇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유리조각에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거야. 특히 어린이들은 유리가 깨지면 절대로 직접 치우려 하지 말고 엄마 아빠를 불러야 해.
5: 호떡아, 들었지?
6: 응, 누나 알겠어.
0: 아 참, 그리고 모래사장에서는 선장처럼 맨발로 다니지 말고 꼭 신발을 신어서 딸을 보호해줘.
7: 네, 알겠습니다.
6: 누나, 누나 엄마 아빠 오시면 치워달라고 하자.
5: 그래, 유리에 베이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호떡이 예쁜 발에 유리조각이 들어가면 안 되지.
6: 맞아 맞아. 근데 누나 해적 선장은 어떻게 됐어?
5: 해적 선장이 어떻게 되냐면
0: 병원에서 유리조각을 빼고 다 나은 해적 선장은
8: 자자자 다들 신발 제대로 신었지?
9: 원래부터 신었었거든요. 거봐요, 신발 신으니까 다칠 염려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8: 야야야 신발 제대로 신었어도 항상 유리 조심
10: 조심.
0: 바닷가에서 꼭 신발을 신고 다녔대. 그리고
11: 매었다 피대피.
8: 잠깐! 지혈을 하기 전에 상처부터 씻어야지. 자, 이제 지혈 실시!
4: 실시!
8: 놀랐고.
0: 해적들 모두 상처가 나면 꼭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에 지혈을 했대.
6: 우와, 잘됐다. 유리조각은 날카로우니까 치우려고 하지 않고 꼭 조심할 거야.
5: 우와, 우리 어떻게 최고.
6: 그럼 누나 이 유리조각 딱지 다 주는 거야.
5: 노래 잘하면
6: 오예 오예.
5: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오예.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0: 되어 벌소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소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키!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기시라고 이제 애매하고, 이기시라고 이제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5: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심 시키지! 가자!
3: 응?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와가지고.
1: 얘가 남자애고 이렇게 잡아보시는데 얘가 엄청 순한 애예요. 그러니까 잡혔을 때 여자애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그러니까 둘씩 잡았으니까 근데 여자애가 좀 못 돼갖고 카카 때문에 얘를 계속 때렸나 봐요. 다음 주에 데려가시면은 2차부터 4번 주정 하셔야 돼요. 너무 잘 키워주실 것 같아서 딱 두 분 보니까 되게
3: 입양을 이제 해준다고 인스타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찾아왔거든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뭐 반상회를 하는지 커뮤니티가 있는지 저기 가면 뭐 살 수 있어 아니면 저기 가면 어? 뭐 맛집이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살아.

0: 이게 너무 좋으면 그러는 건데 아침마다 안아주고 핥아주고 그르렁 대고 강아지보다 더해요. 미호.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야. 진짜 고양이의 보온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 재롱이 정말 약이에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재우야, 잠깐만. 너 일거해 줘야지. 일거해 줘야지. 다음에는 이 정도 컬러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시원하게 여기 민트는 좀 괜찮을까? 연한.
1: 네?
0: 네오랑 미오는요, 사무실에서 밥을 와서 먹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잘 케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가 살아남았는데 걔가 미오하고 레오예요. 2-3개월 정도 우유 먹여서 사람 손에 큰 거죠, 아기 때부터.

이 친구는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사람한테 학대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죽어도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데려갔었는데 얼굴을 사실 갈라가지고 코 속을 다 긁어내고 또 이마 쪽에는 아무래도 못 자국 같았어요.

구멍도 있고 코드뼈도 무너지고 무섭다고 해서 나가서 이제 뭐 사료를 줘봤더니 엄청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구나 싶어서 병원에 한 세 차례 한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뻐졌어요. 많이 어디서 다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사랑이 많은 애 같아요.

0: 두달 전에 저희 마당에 나타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이 굶은 것 같더라고요.
1: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리 와, 어디 가?

0: 애들이 펄쩍펄쩍 뛰는데 너무 저렇게 좋을까? 막 뛰어노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엄마랑 새끼랑 다 만나서 너무 신이 나나 봐요.
1: 같이 키우기는 좀 어려워요?
0: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프고 나이 든 고양이가 들어와야지 아기 고양이들은 더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욕심일 것 같아요.

0: 노롱아, 어디 가?
1: 여기다 놔둘까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다 놔둬. 아, 돌려서 놔둬요.
0: 그렇죠. 이제 잡아서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입에서 침도 많이 흘리고, 몸에 막 파리도 꼬여 있고, 털도 푸석푸석하고, 눈곱도 많고, 귀도 좀 찢겨 있는 것 같고,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그냥 지나치기가 안쓰러워서 결국은 이제 포획하기로 결정을 했죠.

0: 찾아봐 여기 저기. 뒷다리가 들어가서 발딱 짚으면 찍어줘.
1: 살짝만 밟아. 네.
2: 들어간다.
0: 뒷다리 넣어라. 중간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오는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문제 행동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매력적인 고양인데 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0: 춤을 든 처음에 왔을 때부터 나가고 싶어 했어요. 내부에서 저희가 없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다가 실수를 하면 틈으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워낙 나가고 싶어 해요.
1: 공기도 통하고 어느 정도 환기도 되라고 열어놓고 다니고 사실 바깥에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문을 열고 안전망을 설치해놓은 건데 그걸 뛰어넘을 줄은 몰랐죠.
2: 예전에 분양 갔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고쳐주고 싶은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일로 와봐. 레오 일로 와봐. 레오 일로 와. 레오 일로 와. 너 벌써 그 대체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 사무실을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싸고 다녀요. 기존에 그 입양하셨던 분께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아마도 많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온 사무실 전체가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 여기도 있다.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게 스프레이로 뿌리듯 조금 뿌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마려워서 흥건하게 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부터의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요. 벌써 뭐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있네요.
1: 이유가 이뻐서 애교도 많고 좋아요.

와, 저는 딱 이런 환경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집에 한 400인치 TV는 왜냐면 창문이라는 게 고양이한테는 TV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여기 차들도 많이 다니고 숲도 보이고 저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도 보이고 하는 게 엄청나게 즐거운 자극이거든요.

0: 밥그릇도 몰려있고 그 다음에 수직 공간도 너무 좋긴 한데 다 몰려있고 12마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일단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접근성은 분리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1: 아, 따로따로.
0: 네. 제작진이 좀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하나씩 좀 봐볼게요.
1: 네.
2: 애우야, 아이고, 고. 애우야, 애우야, 안돼 안돼, 잠깐만, 아 좀 안돼 안돼. 애우야, 아이고. 에이,
3: 내가. 아우, 잡았다. 아우, 아, 잡았어. 어떻게 내려가지?
0: 자꾸 나가려고 하나요? 오전에 나가면?
4: 나가요. 지금 아무도 없을 때 30분이에요.
0: 아무도 없을 때?

0: 보호자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특정한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지금 신기술이 뭐예요?
2: 아, 그냥 혈액수예요. 내용 산책시키려고요.

0: 우리 밖에 나가자.
1: 조금 더 놀아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닉스 고양이 전용을 사서 산책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2: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이를 잠깐 외출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산책이라는 걸 시켰다던가 이 특정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강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바깥에까지도 확장돼 있으니까 이게 이 공간까지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문 열면 튀어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1: 파양돼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아.

사양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확실히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 불안감이 있지만 자기 공간, 영역에 대한 불안감이

0: 얘만 그래요, 그러면?
1: 네.
0: 레오만?
1: 네.
0: 이렇게 좀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특히 영역적인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소변 실수는 소량이고 벽을 향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듯이 칙칙 뿌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솔루션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솔루션을 할지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완전히 오롯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름을 적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완전히 레오만의 공간,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보통 양여 볼에서 페로몬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마킹한다는 거는 자기가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하는 의식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들 페로몬 같은 것들도 인공 페로몬을 설치하시고 하면은 좀 긴장감을 낮추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배우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챙겨줘야겠다.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훈련을 통해서 얘네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다. 그걸 좀 알게 됐어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리산 천왕봉. 그 굳건함을 담고자 했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실천 유학의 대가 남명 조식 선생의 발자취가 남은 산청. 그 길 따라 푸근한 지리산이 선사하는 산청의 별미 지리산 흑돼지도 맛보시고요. 유서 깊은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에선 돌담길을 걸으며 선비들의 흥과 멋을 느껴봅니다.
1: 가을에 하늘 보게 되면은 옥색빛이잖아요. 참 좋다.
0: 옛 선비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산청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청정 선비골 산청을 만나는 오늘의 여정.

0: 시천면에 남명 조식 선생의 유족들과 단성면에 남사 예담촌으로 향합니다. 높이 1915m의 천왕봉은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그 천왕봉이 보이는 이곳은 예로부터 대산 임수의 명당으로 불렸던 곳. 여기에 터를 잡고 말년을 보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성리학의 쌍벽을 이룬 남명 조식입니다. 처사로 살아가며 참 선비의 길을 걸었던 분이죠.
1: 여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남명 선생의 가르침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금 오늘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와 연수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장소가 여기가 된 것은 남명께서 1561년에 지은 학교 산천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여기를 산천제 제2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0: 퇴계 이황과는 1501년 같은 해에 태어나 각각 경상 좌도와 경상 우도를 대표한 학자였는데요. 인을 중시하며 성리학을 이론화한 퇴계 이황과 달리 의리를 숭상한 남명 조식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일생토록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쓰며 항상 스스로를 갈고 닦아 꿰어 있었던 이른바 선비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학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게 초야에 묻혀 살던 남명 조식은 평소 자신이 즐겨 찾던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거처를 정해 말년을 보냈습니다. 유독 지리산을 좋아해 평생 12번이나 천왕봉을 올랐던 남명 조식.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곳 산천제에서 제자를 가르치다 일생을 마쳤죠.
2: 1561년 한가을을 맞이했던 남명 선생이 평생 그렇게 좋아했던 지리산 천왕봉을 찾아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0: 선생이 늙음하게 여기를 찾은 이유는 산천제 기둥의 주련으로 걸려있는 선생의 이 시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 이 시의 원래 제목은 덕산복거라고 해서 덕산의 살 자리를 잡고 라고 하는 제목인데 춘산저처 무방초 봄산 어느 곳인들 향기로운 풀이 없겠느냐마는 하필이면 내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는 지의 천왕 근제거 단지 저 천왕봉이 높아서 상자와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해서 터를 잡았다. 백수길에 하물씩 빈손으로 왔으니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은하 심리 끼주여 은하수 같은 맑은 물 심리에 흘러가고 있으니 그것만 마시고도 오히려 배부르고 남겠다.
0: 산천제에 있을 때도 막 즉위한 선조가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던 남명 조식.
2: 자기 자신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크게 남기는 바가 없었지만 자기가 기르는 제자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에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역량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명 선생의 제자 50명 이상이 임진왜란을 맞았을 때 의병장으로 군리해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최선봉에서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0: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죠. 남명 선생은 사후에 걸출한 제자들을 남겼는데요.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덕천서원. 이곳에서 제자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계속 발전시켜 남명학의 산실이 됐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삼산서원으로 불리는 덕천서원. 그 중심에 강당인 경희당이 있습니다.

0: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만명사상의 핵심인 경과 의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경이란 나의 내면을 지혜로 환히 밝힌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유혹도 모두 칼로서 자르듯이 차단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이 되겠습니다.
1: 경희당 뒤쪽 신문을 지나면 남명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숭덕사가 나옵니다. 처사로 당당하게 살아온 선생의 선비정신을 되새깁니다. 산천제와 덕천서원이 남명선생의 학문과 삶을 대표하는 장소라면 지리산 자락의 백운동 계곡은 남명선생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백운이라는 이름 그대로 구름처럼 하얀 바위들이 인상적인데요. 지리산이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계곡 중에서도 물맑기로 알려진 곳입니다.
0: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남명선생이 오시던 장소에 다 와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남명선생은 지리산을 워낙 좋아하셔서 평생 12번 이상을 지리산 이곳저곳을 유람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백운 계곡이 되었습니다.
1: 하얀 반석 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함을 더해주는 백운동 계곡.
0: 아, 여기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 남명선생의 발자취 백운동이라고 쓰여져 있고, 한번 내려가 보시죠. 길이 여기서 가면 상당히 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선생의 흔적.
0: 여기 보시면 남명선생 장구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은 지팡이를 뜻하고 구는 신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몸소 오셨던 장소다 이런 뜻이 되겠죠.
1: 이곳에서 남명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도 지었답니다. 푸른 산에 올라오니 온 세상이 쪽빛과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그칠 줄 몰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세상사를 탐한다.
0: 아주 넓은 느릅바위가 펼쳐져 있고 물도 아주 맑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위쪽으로 보시면은 그 창의 가막산까지 이어지는 이 계곡이 아주 깊고 길게 이어져 있고, 아래쪽에도 계곡의 경관이 대단히 좋습니다.
1: 공명 보기를 하늘 가운데 한 점에 조각 구름처럼 여겼던 남명 선생. 그 올곧은 선생의 숨결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산청의 특산물이자 산청의 맛을 대표하는 지리산 흑돼지. 하하, 흑돼지 하면 의례 죄지 흑돼지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흑돼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겨 하는 지리산 흑돼지.
2: 산청 흑돼지 다 저기 위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흑돼지를 안 드셔 분들은 먹어보고 깜짝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흑돼지가 쫄깃쫄깃하게 비계까지 쫄깃쫄깃 맛있다고. 무항생제 흑돼지 맛있습니다.
1: 기름기가 적은 앞다리살을 이용해 돼지고기 볶음을 만드는데요. 자, 어떤 맛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2: 아, 여기 산청 덕산은 곶감을 많이 하는 데가 돼서 겨울 되면 이 홍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 홍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모든 음식에 김치에도 홍시를 넣고 홍시 김치를 담아요, 저는.
1: 이곳에서 내놓은 음식들은 되도록 잘 익은 홍시로 은은하게 단맛을 낸답니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홍시 하나로 통째로 넣어 만든 흑돼지 제육볶음. 홍시의 건강한 단맛과 흑돼지 특유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한

0: 간단해요. 직접 텃밭에 숙이는 채소들로 만든 밑반찬들과 맛깔스러운 지리산 흑돼지 제육볶음. 아이고, 거기에 제철 산나물까지. 하하, 그야말로 없던 입맛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환상입니다. 푸짐한 음식 덕에 입이 즐거운 사람들, 보양이 뭐 따로 있나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 보양이죠.
1: 돼지 특유의 그 누린내가 안 나고, 돼지나 나머지 식재료들이 자연 속에서 채취한 음식들이니까 거기에서 맛이 훨씬 나지지 않을까.
0: 특히 지리산 흑돼지는 씹을수록 쫀득한 식감이 더해져서 자꾸자꾸 손이 간다네요.
2: 이건 감봉수에서 있는 오니까 특별한 맛이 조금 틀립니다. 돼지 흑돼지 고기도 조금 더 부드럽고 좀 특별한 맛이 나죠.
0: 산청 지리산 흑돼지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한상. 저도 눈으로 배부르게 맛보고 갑니다. 옛 선비의 숨결이 곳곳에 깃들여 있는 산청. 이번엔 지리산 초입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로 찾아갑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마을 남사예담촌. 이곳 출신의 수많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 가문을 빛냈던 마을입니다. 황토빛 담장과 고택이 어우러진 골목을 따라 고즈넉한 정취가 잔잔히 흘러나오는데요. 마을 이름에 옛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란 뜻도 담고 있지요.
3: 예, 여기 남사 예담촌인데, 그 예담이라는 게 예스런 담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옛날부터 있던 담이 이게 약 우리 마을에 한 7km에 달하는데요. 옛날부터 있던 한 3km는 등록 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봄이면 이렇게 이제 담쟁이가 올라오고, 가을이면 담쟁이가 단풍이 들면은 더 예스럽고 멋스러운 담이 됩니다.
0: 오랜 세월이 스며든 돌담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한데요. 돌담 너머로 선비들이 생활하던 고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 중앙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은 최씨 고가입니다.
4: 최씨 고가, 뭐 최씨 고택 이렇게 해오다가 2014년에 그 증조부님 호를 따라서 이제 월강, 달월자, 언덕배기 강에서 월강 고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뭐 산청군 제일 가는 뭐 갑부라고 이제 뭐 만석궁이라 그랬는데 만석은 안 되고 한 5천석, 6천석 정도 했답니다.
0: 안채를 중심으로 미음자 형으로 조성된 고택은 최 씨 집안의 당당했던 위세를 뽐내는 화려한 모양새가 풍겨져 나옵니다. 광채 안에도 예전에 부를 쌓은 최 씨 집안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곳에 온 최준석 씨.
5: 제 이름 뭐예요?
4: 예담입니다.
5: 예. 몇 살이에요?
4: 10살 넘었어요.
0: 10년째 함께 고택을 지키고 있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택에는 남사 예담촌의 역사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스러운 이곳에서 국악 공연은 어떨까요? 하하, 전통 국악의 선구자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이곳. 매주 주말 토협상설 국악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무대는 일반 대중들에게 민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국악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죠. 재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부터 국악계 명인으로 불리는 대가들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데요.
6: 오늘 공연은 전통 예술사의 산 증인이시고 진주춤의 명맥을 이어오신 정행금 선생님의 춤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제자들이 준비한 헌정 무대입니다. 그분이 일평생 동안 담아왔던 모든 예술 작품을 이 무대에 올렸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그래 춤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게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0: 진주 중심으로 영남 일대에서 성했던 한량무는 풍류를 아는 한량들이 놀이판에서 즐겼던 춤입니다. 한량, 별감, 파괴성, 색시 주모 등이 등장해 남녀 삼각관계를 극적으로 묘사한 춤으로 부패한 양반과 파괴성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유, 아유,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7: 굉장히 뜻깊고 이 좋은 자리에 저희가 참석해서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옥이라는 이런 느낌이나 나무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8: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공연?
9: 저도 오늘 처음 이 공연을 봤는데 친구가 불러줘서 감사하고 이 공연을 보게 돼서는 좋았습니다.
0: 하하, 저도 공연 잘 보고 갑니다. 고풍스러운 먹과 전통의 향기, 물씬 풍기는 남사 예담촌. 옛 밤길 따라 마을의 또 다른 명소에 도착했는데요. 캬, 정말 총천연색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이곳은 바로 천연 염색을 하는 곳입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천연 염색을 하는 박영진 씨. 텃밭에서 무엇이나 열심히 따고 있는데요.
10: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11: 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쪽. 우리가 쪽빛 하늘, 뭐 쪽빛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연계에서 푸른색을 내는 풀이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쪽입니다.
0: 쪽잎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염색을 할 시간. 6월 말 꽃피기 전에 수확해 생쪽 물들이기를 합니다.
11: 신선해요, 향이 아주. 아주 신선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고 향을 맡아보면 그 상태를 알려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신선하네요, 지금.
12: 이 엄마!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0: 빨래하듯 쪽잎을 비벼서 즙을 낸 뒤 얼음물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낮춰줘야 변색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 때문에 생쪽 염색은 시간 외에서 쪽즙을 빨리 내서 온도를 유지해야 하죠.
11: 밑에가 좋겠네요.
0: 쪽물이 차가울수록 색이 잘 나오는데요. 바로 천을 넣고 염색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색이 스며들도록 하죠.
11: 저는 제 소개를 전통 염색가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전통이란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니 건강하다가 숨어져 있어요. 가장 건강한 염색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답은 정통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은 그래도 건강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0: 우리가 아는 쪽빛을 내기 위해선 여러 차례 공정이 필요하답니다. 반복 염색을 통해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11: 방금 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 속에 혹시 오염은 있을까요?

0: 드라이빙 법이죠. 오로지 풀하고 물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0: 그 피부가 좀 가려우면 이거 바르면 아주 시원하게 좋습니다. 아주 상쾌해요.
2: 염색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0: 어머니가 생활 속에서 염색을 하고 계셨었어요. 자연에 반하는 걸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전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한번더 키워나갔죠. 그 염색을 받아서.
1: 천연 염색을 고집해온 어머니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박영진 씨.
0: 옥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1: 어머니를 따라 염색을 하다 보니 세상에 예쁜 색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렇게 선조들의 지혜대로 천연 염료와 염색 기법을 연구하고 도전했는데요. 그러다 이곳 남사 예담촌에 자리를 잡고 자연의 색을 찾아 전통 염색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지리산이 주는 모든 것이 천연 염색의 재료. 하지만 모든 과정에 수고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듯 공들여 지어야 한다고 자신을 색을 짓는 농사꾼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0: 참 좋다.
3: 잘 나온 거 어떠세요?
0: 색 좋아요. 신선하잖아요. 잘 나온 겁니다. 가을에 하늘 보게 되면은 옥색 빛이잖아요. 딱 그 색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색 자체가.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연두색도 만들어내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쪽잎이 이제 왕성에 자랄 이 시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까지 염색할 수가 있습니다.
1: 풀, 햇볕, 바람 등 이곳에 꾸밈 없는 자연이 박영진 씨가 짓는 천의 색을 더합니다.
0: 산책에 들어온 지 23년째예요. 어쨌든 지리산이 있잖아요. 지리산이란 그 거대한 산이 있고 그래서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통 염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산책입니다.
4: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꽃 가꾸면서 그냥 지내는 거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0: 예쁘잖아요. 이 마을 자체가. 그리고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염색하고 이 마을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이제 나의 염색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빠져서 여기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말 되면 색을 펼쳐놓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즐기는 다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것 자체가.
1: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산청입니다.

0: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 아 잠깐만, 우와 나 죽겠다.
2: 와, 잠깐 나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3: 대무게가 한 45kg, 50kg 나올 거예요. 옛날 거.

0: 그래가지고 좀 무거워요.
1: 쉽지 않은 작업.
2: 거기서.
1: 설치에 걸리는 시간만 무려 6시간.
3: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1: 에어컨 청소 역시 설치 작업 못지않게 고됩니다.
0: 물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리쓰는 거거든요.
1: 청소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0: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 목적입니다.
1: 분해한 부품은 고압 세척을 통해 꼼꼼히 닦아냅니다.
4: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본디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 변해요.
3: 보통 한창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1: 뜨거운 여름을 바쁘게 보내는 또 다른 작업자가 있습니다.
5: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고장난 것은 무엇이든 고칩니다.
6: 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1: 도어록 설치부터 변기 하부를 고정하는 작업까지 집안 곳곳에 손볼 곳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 해결해 줍니다.
6: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1: 바쁘게 여러 현장을 이동하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6: 일 들어온 대로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네.
1: 무더운 여름, 사람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 경보가 예보되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폭염이 시작되면 더 바빠지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에어컨 설치와 청소를 하고 있는 권상철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필요 없으신 물건을 제가 매입도 하고요. 매입했는 물건을 제가 붙이고 다시 세척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요. 아직 그러니까 일하실 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어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서 오셔야 될 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8: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셔서.
9: 안녕하세요. 왜 늦게 왔어요?
8: 비가 와가지고 오늘
9: 일하러 가야 되는데
8: 너무 왔겠어요.
9: 여기는 저랑 3년간 같이 일하신 문명환 팀장님이고요.
8: 네, 안녕하세요. 문명환이라고 합니다.
9: 여기는 저랑 같이 2년간 같이 일하신 이은호 사장님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1: 매년 3월부터 7월까지가 제일 바쁜 시기. 그러니까 1년 중 지금이 가장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때입니다.
3: 원래 개인적으로 다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협약해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1: 지금처럼 바쁜 여름철엔 두 명에서 세 명씩 팀을 짜 함께 작업을 합니다.
3: 일반 가정집 같은 벽걸이나 스탠드 설치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천장형 4웨이예요. 4웨이는 혼자서 절대 못하거든요. 사다리도 타서 기계 올리거나 내릴 때 무조건 두 명에서 세 명은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오늘 만났어요.
1: 그런데 이 통은 뭘까요?
3: 이건 질소통이고요. 저희가 오늘 작업할 곳이 기계만 뜯어내고 에어컨 배관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질소는 이제 비인화성에다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재사용할 때는 이게 질소 주입은 필수입니다.
1: 무게가 무려 40에서 50kg에 육박해 운반도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첫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11: 요즘 많이 바쁠 때인가 봐요.
0: 네네.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요. 지금 설치도 많고 세척도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11: 보통 그러면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일을 하세요?
0: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이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씩 정도 잡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하루 3건에서 6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1: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 작업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입니다. 그런데 짐을 내리는 데만

0: 해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 짐이 뭐가 많네요.
2: 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자재들이 좀 많아요, 공구들이.
0: 설치 장비만 해도 대략 20여 가지, 무게는 무려 300kg 이상이나 됩니다.
3: 아, 이게 혼자 못하겠는데요?
4: 절대 못하죠. 혼자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고요.
0: 그래서 사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장비를 옮기는 것부터가 큰일입니다. 대차에 실은 채로는 승강기에 탈 수 없어 일일이 짐을 옮겨 싣습니다.
2: 구축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도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1: 그럴 땐 들고 올라가야 돼요?
2: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0: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 시작부터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2: 네,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0: 14년 정도 사용한 낡은 에어컨을 철거하고 사방으로 바람이 나오는 새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2: 이 정도가 한 4m 정도 나오실 거예요.
5: 3m? 네.
2: 일단 기존 그 실내기를 이제 저희가 가스 펌프 다운해서요. 네.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 이제 그대로 새 제품을 이제 올릴 겁니다.
0: 새 에어컨을 설치하기 앞서 기존 제품을 철거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됩니다. 작업자가 숙련된 손길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를 떼어냅니다.
6: 뭉치 주세요. 밑에 조심해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네.
0: 시스템 에어컨은 사다리가 필수입니다.
6: 조심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풀고 네. 하나 풀어서 그냥 밀어넣자고요. 네.
0: 두 명의 작업자가 힘을 합해 조심스럽게 에어컨을 분리합니다.
6: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네. 밀어줘요. 하나, 둘, 셋.
7: 아니, 안 돼, 안 돼.
6: 안 돼?
7: 네. 네, 여기서 풀어요, 그냥.
6: 아. 잡고 네. 있어봐요.
5: 아,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배관 연결된 후레아노트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배관을 분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6: 저.
5: 오, 물 떨어진다, 물 떨어진다.
6: 물 떨어져요? 어우씨. 잠시만요. 빨리 풀어버릴게요.
4: 일반 벽걸이나 스탠드랑 틀리게 여기 물받이가 자동 탑재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 물받이로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0: 기계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4: 와, 나 죽겠다. 와.
0: 사다리 위에서 팔을 올린 채 버텨야 하기에 체력 소모가 극심합니다.
6: 아니,
4: 잠깐만요, 나 너무...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2: 내 무게가 한 45kg, 50kg 나올 거예요. 옛날 거라가지고 좀 무거워요. 네.
0: 고소 작업을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제작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5: 아이고, 팔이다.
0: 힘들겠다.
1: 저도 이렇게 힘든데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2: 뒷골이 땡기는데요?
1: 뒷골이 땡기죠? 여기
0: 천장에 설치하는 특성상 다른 에어컨 설치에 비해 피로가 곱절입니다.
4: 아, 저기 기울여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앞전에 에어컨을 쓰던 거다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물을 다 출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그 다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 결국 하중을 줄여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내부에 있는 물을 먼저 빼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천장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데만 무려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겨우 철거가 끝났는데 작업자들은 이미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4: 기계가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보시다시피 너무 좁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0: 벌써 녹초가 됐습니다.
2: 아, 너무 더운데?
4: 그러게. 아우, 덥네.
5: 와, 팀장님. 와, 땀봐.
4: 와, 뭐야. 와.
2: 샤워했어요.
0: 이렇게 고된 일을 택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2: 원래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한 10년 정도 이제 공조 냉동 시설 관리 쪽 일을

0: 했었고요. 그리고 지인분이 이제 에어컨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쪽 이제 분야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학원 이제 수강 등록해서 이제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5년 전 학원에서 만난 세 사람은 지금까지 줄곧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2: 네네. 화장품 회사 이런 데 구매팀이나 자재팀, 영업팀 이렇게 사무실에서 갇혀있는 일을 했었었는데 사무실 안에서 계속 갇혀있는 것도 싫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본 게 찾아본 게 이제 에어컨이었고 일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제 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1: 어느새 오후 1시 갑자기 문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3: 아, 지금 실외기 쪽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아,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돼요?
3: 네, 나갈 수밖에 없어요.
1: 안전줄을 난간에 연결하고 몸에 줄을 체결한 뒤 작업자가 창밖으로 나갑니다.
5: 조심하세요.
4: 네.
1: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무려 10층 높이입니다.
5: 무서워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설치를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해야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외부에 지금 실외기 작업은 이렇게 고소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일할 때 좀 위험한 게 좀 있긴 있어요.
6: 뒤에 먼저 확보해요, 공간. 뒤에 조심하시고.
1: 실외기 무게도 45kg이나 됩니다.
6: 네, 고맙습니다.
1: 그런데 작업자가 실외기 설치를 안 하고 뭘 하는 걸까요?
3: 네, 지금 기존 배관을 지금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관이 이상이 없는지 이상 여부 확인하려고 지금 질소 테스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배관에 질소를 주입해 미세한 균열이나 냉매 누출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3: 지금 배관의 밀봉도를 지금 확인하려고 얘를 용접을 해서 지금 완전히 공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볼 거예요.
1: 배관을 용접해 밀봉한 뒤 질소를 채워 넣어야만 누설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네, 질소 주입하겠습니다.
1: 이제 드디어 고압의 질소를 배관 내부에 주입합니다.
3: 평균적으로 압을 지금 35kg 정도 지금 주입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이 주입한 상태 이 게이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설이 없다고 판단을 해갖고 다시 재장착을 할 거예요.
5: 팀장님! 네, 이상 없습니다. 작업 시작해주세요.
1: 배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밀 테스트 작업이 모두 완료되자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에어컨 기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8: 네.
7: 됐습니다.
8: 높이도 대충 딱 맞네. 네.
1: 높은 위치에서 작업해야 하는 부담에 공간까지 좁아 이번 작업은 특히 힘이 듭니다.
9: 네, 이제 배관 연결 작업을 할 건데 이게 납속이라고 누설 방지제거든요. 이걸 한 번 더 발라줘서 사전에 미리 누설을 방지하려고 지금 바르는 거거든요.
1: 기계 고정이 끝나면 이제 배관을 실내기에 직접 연결해줘야 합니다.
5: 배관 연결은 끝나서 이제 전기 작업이랑 실외기 이제 배관 연결하면 저희가 이제 진공 작업을 할 거거든요. 네. 진공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배관 내에 이제 산소랑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진공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이제.
1: 아찔한 높이의 실외기 앞 난간에 자리 잡고 있던 작업자가 진공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3: 이거는 진공 샘플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장착한 건 진공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디지털 게이지예요.
1: 아이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 참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요.
3: 숫자가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배관 안에 지금 진공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금 토르라는 그런 기호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치는 0.05토르까지는 잡아놔야 배관 안에 진공도가 잘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과 공기를 완벽하게 빼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돌려줘야 돼요.
1: 실내에서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제 전원선과 통신선을 연결하고 에어컨 케이스를 끼우면 설치가 끝납니다. 장장 6시간이 걸리는 대공사 끝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됐습니다.
10: 아니, 이게 에어컨이 없는 데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0: 다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1: 지금 시스템 에어컨 4개 청소하러 왔습니다. 지금
0: 이번에는 설치가 아니라 청소 작업입니다. 설치만큼이나 의뢰가 많은 에어컨 청소. 이곳에서 진행할 작업만 총 4대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꼼꼼히 보양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1: 이건 이제 방수매트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세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이 저희가 안 떨어지게 조심한다고 해도 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리 방수매트를 깔아서 고객님의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게 손상이 안 되게 보양을 해드린 작업입니다. 지금
2: 원 팀장님이랑 저랑은 일단 분해하시고 이 팀장님은 세척 준비해서 저희가 분해해주시고 바로 세척 준비해 주십시오.
3: 네, 팀장님 차장이 내리겠습니다.
4: 약품을 뿌리고 물 세척을 하다 보니까 전기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전기 위험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본격적인 세척에 앞서 먼저 분해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5: 어떻게 분해하고 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6: 네,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몸이 가게 됐습니다.
5: 아, 이게 다 다르지 않아요?
6: 아니요, 예. 그 제조사마다 다 위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0: 시스템 에어컨의 구조는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6: 입주하신 지 2년 차 되셨는데 보시면 다 곰팡이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물받이에서 뭐 내려와서 곰팡이가 전혀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풍팬 안쪽에서는 곰팡이입니다.
0: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받이에 고이는 물은 보통 300에서 500g 정도 됩니다.
6: 아, 증발기에서 결로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물받이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0: 우선 고인 물부터 깔끔하게 빼내고 분해한 부품들은 세척을 위해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7: 오히려 양을 조금 대박이다.
0: 내부는 이미 곰팡이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본드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로 변해요.
0: 먼저 친환경 곰팡이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먼지와 곰팡이를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세척이 끝난 부품은 송풍기를 이용해 수분을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야,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8: 방치를 하면 냄새가 좀 더 많이 올라오고요. 곰팡이에 대한 포자가 더 많이 생겨서 나중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집니다.
0: 에어컨 본체 세척에 앞서 오염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해줍니다.
6: 물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국 가대를 쓰는 거거든요.
0: 에어컨 내부도 같은 방식으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묵은 때를 싹 벗겨냅니다.
6: 바로 이렇게 약품을 뿌리면 곰팡이가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는 시간 한 2-3분 정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0: 특히 오염이 심한 송풍팬과 증발기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세척을 하면 내부에 붙어있던 시커먼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씻겨 내려옵니다.
6: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목적입니다.
0: 이제 세척을 마친 내부를 점검할 차례. 시커멓던 먼지는 온데간데 없고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아, 나도 해야겠는데. 오후 6시, 오늘의 첫 식사입니다.
9: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6: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9: 아니, 못 먹을 때도 있으세요?
6: 네,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먹을 때도 있어요. 고객님이랑 약속 시간을 저희가 잡잖아요. 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작업이 순탄하게 끝나면 저희가 약속하는 시간에 맞춰갈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면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냥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네.
10: 많이 드세요.
11: 네, 많이 드십시오.
0: 역시 한국인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훌훌 말아 먹는 게 정답이죠. 아이고.
11: 야, 너무 고팠어.
10: 아, 맛있다.
0: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과연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0: 보통 한창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덜 바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 사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 받습니다.
1: 짧은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작업이 재개됩니다.
2: 이제 분해한 부품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할 거거든요. 네. 순서대로 이제 분해 역순으로 이제 조립할 겁니다.
1: 이제 말끔해진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2: 오늘 이제 한대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제일 보거든요. 오염 정도가 좀더 심하면 조금 더 보고요.
1: 아예 방한 곳의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세대의 에어컨도 서둘러서 세척합니다. 에어컨 4대를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4시간. 이제 마지막 단계, 에어컨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에어컨 청소 가격은 얼마일까요?
2: 원래 대당 10만 원인데 지금 4대를 하셨잖아요, 고객님은. 뭐 대당 9만 원에서 36만 원에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0: 고객님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네, 안녕히 계세요.
1: 두 번째 작업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이맘때면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5: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2: 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드 세척이 있어가지고요. 스탠드 세척하러 가고 있습니다.
5: 스탠드 세척이요?
2: 네.
5: 아니, 지금 거의 8시가 다돼 가는데.
2: 그래도 뭐 고객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오후 8시, 세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7: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 네.
7: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이게 스탠드형 에어컨이고요.
6: 네.
8: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18년, 19년도 구입했습니다, 제가.
1: 구입한 지 7년 정도 된 에어컨입니다.
2: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필터만 교체하셨으면 여기는 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쪽 먼지랑 곰팡이가 좀 많을 것 같네요.
1: 기름때 많은 카센터라 가정집보다 오염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탠드 에어컨은 분해와 조립 작업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2: 종류는 일단 옛날 구모델, 신모델 다 해서 서른 가지가 넘고요. 제품을 분해할 줄 모르면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아, 그럼 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2: 네. 해체할 부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얘는 안쪽에 또 송풍팬도 안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드러내야지만 저희가 증발기도 볼수 있고 송풍팬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 복잡한 부품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분해해 나갑니다.
2: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청소의 주 목적은 여기 증발기를 이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분해를 했는 건데요. 여기만 해서 될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물받이가 있거든요. 여기 물때도 있고 곰팡이도 있어서 여기서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청소를 하고 뒤쪽으로 보시면 곰팡이가 엄청 많거든요.
1: 호호, 오염이 꽤 심하네요. 이제 전기 기판을 분해해 줘야 할 차례인데 갑자기 작업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2: 아, 분해 전 사진을 찍어놔야 저희가 조립할 때 원상태로 그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원 통신 라인이 달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면 기계가 오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은 꼼꼼하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분해를 시작하는데요. 떼어낸 부품들을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5: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네요.
0: 네, 아무래도 각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 볼트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는 안 헷갈리고요. 조립할 때도 좀 이따 이 상태 그대로 조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놔두는 게 아무래도 작업이 효율성이 좋죠.
2: 부품 분해 끝났거든요. 이제 세척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2: 자, 스탠드 세척할게요.
6: 네.
1: 에어컨 부품을 세척하기 위해선 약품 처리와 고압 분사기를 사용해야 해 실외로 나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6: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만 방치하면 얘가 자연적으로 지금 묻어져 있는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1: 때를 굴리기 위해 약품을 도포하고 5분을 기다려준 뒤 고압 세척기로 시원하게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그 시각 실내에선 에어컨 실내기 본체를 청소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0: 지금 전기 배선 쪽 지금 물이 이제 튀면 안 되니까요. 지금 최소한 이제 아래쪽 이제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이제 저희가 세척을 할 거잖아요. 약품을 뿌리고 이제 보압 세척도 세척을 하게 되면 이런 가대가 없으면 물을 뿌리면 이제 사방으로 튀게 되거든요.
1: 찬 바람을 만들 때 생기는 수분 때문에 증발기는 원래 오염에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증발기 구석구석에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뒤 고압 세척으로 때를 벗겨냅니다.
0: 증발기가 빗살 모양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척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쓸어내리듯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1: 증발기 틈새를 따라 쓸어내리며 청소해야 숨은 오염물까지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오염이 심했던 물받이와 증발기뿐 아니라 송풍 팬까지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워낙 구조가 복잡해 조립에만 또 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참 고단한 작업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봅니다.
0: 쟤는 근데 뭐 떨기가 쌓여야 되는 게 일상이라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흘린 땀방울이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길 바라봅니다.
0: 작업은 다 완료됐고요. 네. 일단 오셔서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2: 겉보기부터 완전히 다르네요. 야, 완전 새 것때 냄새 그대로 나는군요. 네. 일단 에어컨을 틀면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도 느껴지니까 제가 막 문을 열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신세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3: 가보겠습니다.
2: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0: 70 넘어서까지도 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일을 잡아서 노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 70까지도 이 에어컨 일을 하면서 쭉 살아보고 싶습니다.
1: 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를 찾아 서울 성북구에 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수리하고 있는 박총연이라고 합니다. 집수리 시작한 지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요.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좀 빠르게 제2의 인생으로 집수리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집수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도구를 챙깁니다.
5: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4: 아, 예, 여기 현장은 오늘 방충망 교체하러 왔습니다.
5: 방충망?
4: 예.
1: 좀 전에 수리 의뢰를 받고 왔다고 했는데 마치 본인의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5: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네요.
4: 아,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고객님이 단골 고객님이셔가지고 지금 출근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비밀번호 제가 받아가지고 요것만 딱 제가 작업하고 이제 작업사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1: 사실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인데요. 오래되어 낡고 구멍난 방충망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4: 여기가 이제 좀 삭았어요. 삭다 보니까 여기 문 열 때 구멍이 생기기도 했고 먼지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한번 교체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1: 방충망 교체 작업을 위해 우선 창틀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4: 먼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집안에 먼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탈곡 후에 이제 내려가서 작업하고 이제 갖고 올라와서 다시 설치를 해드릴 거죠.
1: 먼지를 막기 위해 작업은 밖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창틀에서 기다란 줄을 뽑아내는데요. 저게 뭘까요?
4: 가스켓이라고 해가지고 방충망을 끼고 나서 방충망이 빠지지 않게끔 이걸로 이제 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1: 가스켓을 떼어내니 창틀에 붙어있던 방충망이 허무할 정도로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5: 왜 이렇게 쉽게 떨어져요?
4: 저희 집수리 자체가
3: 소소해서 네, 쉽게 됩니다.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요.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재질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 틈에 딱 끼게 돼 있어요.
1: 방충망을 완전히 걷어낸 뒤 먼저 찌든 창틀부터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제 빳빳한 새 방충망을 반듯하게 올리고 작은 바퀴 모양의 도구를 굴려가며 다시 고무 가스켓을 끼워 넣습니다.
6: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3: 저희가 이 도구로 보시면은 낮은 곳, 높은 곳이 있어요. 이 긴 부분을 사용하면은 망이 이제 안쪽으로 말리고 낮은 곳을 반대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며 나가요.
1: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긴 쪽 롤러가 망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짧은 쪽이 고무 가스켓을 홈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가스켓이 틈새로 파고 들어가며 방충망을 사방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방충망이 주름 없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3: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방충망 작업할 때는 방충망이 울지 않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가스켓을 모두 채워놓고 나면 마감 작업만 남았는데요. 창틀 밖으로 나와 있는 여분의 망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방충망 교체 작업 완성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은 창틀을 들고 들어와 제자리에 다시 달아주면 끝입니다. 구멍난 오래된 방충망이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3: 네, 집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네, 다만 저는 이제 좀 숙련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끝내는 편이고요.
1: 끝내고 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3: 위에는 좁은데 밑에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이거를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좀 경첩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 가운데 있는 이 나사를 좌우로 돌리면서 이 문 틈 간격을 맞추시면 됩니다.
1: 이렇게 나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틀어졌던 문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네요. 싱크대 상부장의 수평이 맞춰졌습니다.
3: 이런 거는 이제 경첩이 잘못된 줄 알고 경첩을 교체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1: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3: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늦어가지고 얼른 가봐야 합니다.
5: 아, 거긴 또 무슨 작업인데요?
3: 거기는 이제 양변기 백시멘트 작업이라고 해서 양변기 밑에 시멘트 재시공하는 작업입니다.
1: 보통 하루에 4, 5곳 이상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두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들어오세요. 이게 변기 밑에
7: 예.
8: 예, 저게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7: 네.
8: 깨져서
7: 깨졌네요.
8: 예, 예, 예.
1: 이렇게 시멘트가 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3: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변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거든요. 그런 흔들림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크르기 가요.
1: 먼저 변기가 다치지 않게 주변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전부 깨서 걷어냅니다. 그리고는 깨진 파편들은 말끔히 치워줍니다.
3: 보통 다 이렇게 떠있어요. 떠있는 이유가 이 타일을 바닥 타일을 공사할 때 물이 여기 유가 배수 쪽으로 잘 빠지게끔 기울기를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 좀 더 붙어 있지만 이쪽은 좀 더 떠 있는 현상이 있어요.
7: 이렇게 했을 때
3: 이대로 맞습니다.
1: 허허, 살짝만 건드려도 진짜 심하게 흔들거리네요. 허허.
3: 지금 보시면 고유모드 연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백시멘트가 깨지는 거죠.
1: 또다시 시멘트가 갈라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틈새에 고인목을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흔들림을 원천 차단하고 수평을 똑바로 맞추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입니다.
3: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짓거리죠. 요거를 이제 마치고 작업을 하면 백시멘트가 이렇게 이전처럼 금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1: 근데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수리 일에

0: 뛰어든 계기가 뭘까요?
1: 군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월급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아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찰나에 이제 삼촌이 집수리 분야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한 게 지금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0: 올해로 4년 차, 이제는 어엿한 숙련공이 돼서 직업에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수평을 맞춘 변기 하부에 잘 반죽한 백시멘트를 빈틈없이 밀어놓고 겉면을 매끄럽게 문질러 마무리를 짓는데요. 수리 전과 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1: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났었습니다.
2: 한 달에?
1: 네. 순수익으로 그 정도 나왔습니다.
3: 고객님 작업 다 완료했고요.
4: 아, 네. 예. 아, 깔끔해지셨네요.
3: 아, 예, 깔끔하게 제가 잘 마무리해드렸고요.
4: 이렇게 빠른 시간에 네. 그냥 봐도 너무 예 말끔해 보여요. 단단해 보입니다. 아, 지금 너무 고생하셨는데 더운데 과일 조금 드시고 가세요.
3: 아유, 과일 약간 좋구나.
4: 네, 앉아서. 아유. 되게 젊으신 분이 저렇게 일을 깔끔하게 아유. 잘하셔요.
0: 만족해하는 모습에 수박이 더 답니다.
4: 앞으로 시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이거 누구 AI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3: 우리 이제 가보겠습니다.
4: 아, 수고 네. 많이 하셨어요. 아, 예. 제가 비용 6만 원 드리면 됐죠?
3: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네. 이제 하시고 6만 원.
4: 네, 네, 여기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너무 고생하셨어요.
3: 네, 다음에 또 편하게 연락주세요.
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벌써 오후 2시입니다. 아직 한 끼도 챙기지 못해 다음 현장으로 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먹을 요깃거리를 사려고 합니다.
5: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네, 빵 좀 먹으려고요.
0: 급하게 들어오는 수리 요청도 많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해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5: 고객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바쁜다면 먼저 가서 작업을 빨리 해드려야죠. 저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6: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0: 부지런히 서둘러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5: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7: 예. 아, 도로 깔러 오셨죠?
5: 예.
7: 예. 여기 이 부분에 아, 여기 저 열쇠 도화로 달려고 아. 신청한 겁니다.
8: 원래 이거 열쇠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나요?
5: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열쇠만 해가지고 하실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도락 다른 집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저희가 해드려요. 네.
0: 작업을 하는 손길이 익숙한데요. 사실 도로 교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내내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리 중 하나입니다.
8: 아니 도어락 교체는 엄청 쉽네요. 간단하네요.
5: 네 맞아요. 사실 셀프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체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 이제 라든지 이런데 네,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0: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라도 전문가의 손길은 역시 속도부터 다릅니다. 15분 만에 도어락 교체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도어락에 관한 중요한 팁을 하나 공개하겠다는데요.
5: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문을 못 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 도어락 본체 보시면은 앞에 고볼트 건전지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건전지를 부착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비밀번호 한번 눌러보시면 도어락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문이 다시 열릴 겁니다.
0: 아하, 갑작스런 배터리 방전으로 문이 안 열리면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아,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집 안을 못 들어가니까 네, 막 무서워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죠. 네.
0: 오후 4시.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9: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집수리 혹시 하시는 거 맞나요?
9: 네, 맞습니다.
10: 그 저희가 변기가 고장나가지고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9: 제가 바로 네네. 이동 가능하거든요?
10: 네네.
9: 네. 제가 한 시간 안으로 제가 방문해드리겠습니다.
0: 어디 한 곳만 고장나도 당장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들어오는 의뢰가 많습니다.

0: 않습니다.
1: 아니 여긴 좀 많이 외진 데 아니에요?
2: 어 그러게요. 저도 현장 와보니까 여기는 좀 많이 외져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디 있는지 가야죠.
0: 그렇게 한 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 부장님, 네,
4: 안녕하세요.
3: 저기 때문에. 네.
4: 아, 위치가 어딜까요?
3: 네, 오른쪽으로.
4: 네, 왼쪽.
3: 아, 왼쪽? 네.
4: 아,
3: 불이 안 차요.
4: 아, 불이 안 차요?
3: 네.
0: 식당 화장실이라 수리가 급한 상황입니다.
4: 아, 그래, 물을 지금 잠가주셨구나. 이게 지금 부러져 있네요. 예. 네.
3: 이게 변기 물탱크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나면은 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4: 이게 부러지면 아예 그 조절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0: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손길이 한층 빨라집니다. 수월한 작업을 위해 먼저 변기 물탱크부터 서둘러 분리하는데요.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5: 예, 여보세요?
6: 예.
5: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제가 지금 현장이어서 전화 못 받을 수 있어가지고 문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6: 아, 이게 일할 때도 계속 전화 오네요.
5: 네,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잘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또 일할 때는 급하다 보니까 네. 네, 문자로 이렇게 좀 작업 사진 남겨달라고 합니다.
0: 그런데 망가진 부품뿐 아니라 안에 든 부품 모두를 분리합니다.
5: 한 번에 그냥 교체할 때 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네. 또 중간에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2: 좀 부러진 부속은 이렇게 이제 부러진 부속이고 새로 설치할 부분은 이렇게.
5: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부속이 이제 마모돼서 이제 금방 고장이 나죠.
0: 분해를 마친 작업자가 변기 안쪽 구석까지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6: 네, 청소까지 다 해주시네요.
5: 아, 맞습니다. 변기 물탱크 뒤에는 사실 이걸 고객님들이 청소를 못 하거든요. 독일을 저처럼 이렇게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철거를 한 김에 제가 뒤에도 깨끗하게 닦아드리죠.
0: 그리고 조립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용도의 부품일까요?
7: 물 내림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좀 올라가면서 여기 안으로 이제 물이 변기 물탱크에 있는 물들이 달로 내려가요.
0: 떼어낸 물탱크 속을 들여다보며 이제 새 부품들을 하나씩 정확한 위치에 조립해 넣습니다. 그리고 떼어냈던 물탱크를 다시 제자리에 올린 뒤 고압 호스까지 연결해주면 수리가 끝이 납니다. 이제 물 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아, 덥네. 네, 많이 덥고 힘드시죠?
5: 예, 맞아요. 화장실은 공간도 좁고 그리고 되게 이제 작업 공간이 여유치가 않다 보니까 작업할 때 되게 덥고 힘들죠. 네.
0: 마지막으로 변기 물을 내려 수리가 잘 끝났는지 최종 확인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또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6: 네.
5: 네, 감사합니다. 네.
8: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이 일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충분히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열심히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저는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뇌과학자가 되는 길을 언제 선택했냐고. 그럴 때면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뇌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길을 과연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언제 선택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뇌를 뭐 연구하고 싶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던 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차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뇌가 길을 찾는 법을 연구하셨고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던 존 오키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던 타이밍은 그 교수님도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한치 앞 길이 보이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학문을 시작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 때 나는 이 연구를 할 거야. 이 연구를 하면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길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내가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 뒤에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어떤 학문적인 커리어에서도 그 어떤 직업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비행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던 뉴욕에 있던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제대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씩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된 과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박사님, 뇌과학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솔직한 답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길을 개척하면서 갔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길인지 길이 맞는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디 TV나 유튜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제 길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생활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산 광안리에서 횟집 뒷방에서 그릇 씻고 요리 도와드리면서 먹고 잤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3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있기 싫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왜 하필 독일이냐?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를 다니면 생활비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계속 학비도 나오고 장학금도 나오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졸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학과에 입학했던 동료들이 거의 400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석사 졸업까지 간 친구는 50명 좀 넘어요. 모든 과목 중에 딱 한 과목만 과락이 돼도 바로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 번 보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 두세 분이 쫙 앉아서 오픈북 테스트를 구두 면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못하면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공립대학교에서도 내가 다니던 과는 다시 입학을 못해요. 저는 구두 면접까지 가서 턱걸이로 살아남는 시험을 10개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겨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뭔가 교수님의 미움을 크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면접시험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날 미워하니까 떨어뜨리겠지라는 공포심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험 보는 거를 과제 제출하는 걸 미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제 제출하고 시험 들어가서 통과만 하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하나, 딱한 과목,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과목을 못 통과할까 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수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그 공포 때문에 미루기를 하고 미루기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박스로 보내온 라면만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커튼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이 과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그냥 세상이 암흑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친구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려서 매일 아침 와서 저보고 뛰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햇볕을 쬐자 이래서 저를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더니 심리 상담 치료 받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이 동네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 가자라고 저랑 같이 다른 도시에 대학교로 아예 적을 옮겨서 새 시작을 하는 길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냥 그야말로 다 소용없이 느껴졌거든요. 그냥 숨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뇌과학자로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뇌를 분석하고 그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 줄 겁니다.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거의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뇌의 상태가 되면 보상회로의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예상할 때, 예측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고 이것은 뇌에서의 뉴클리어스 아큐머스, 측좌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우울한 뇌는 이 보상회로의 작동이 점점 저하되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석사 졸업하면은 진짜 기쁠 것 같아. 이 상상을 할때 보상과 관련된 신호인 도파민이 나와야 그래 졸업하자. 그래 과제 제출하자. 그래 석사 졸업하고 어딘가 월급 잘 받는 데 가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보상회로의 저하 도파민 분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예상을 안 합니다. 미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지면서 미래는 두려운 것, 도망가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뇌는 나는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뇌 안에서는 항상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교수님도 날 미워하니까 나를 인생 나락으로 쳐넣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신호들만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전두엽의 기능이 연결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우울한, 불안한 뇌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뇌의 변화가 또 있어요. 뭐냐? 새로운 경험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기억 시스템이 망가져서 교수님이 나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저처럼 과제 제출 안 하고 2년이 지난 상태면 이 학생이 누군지도 교수님이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 안에서 이 교수님은 영원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든 내가 시험을 보면 나를 떨어뜨릴 것만 같고 나는 매일 밤 모든 세상이 망할 거야, 나는 파멸할 거야 라는 파국적 사고 안에 갇혀서 반추한

0: 는 모두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뇌는 이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피하고 항상 안 좋게 돌아가던 생각 회로 안에만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무리 말과 논리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설득하려고 그래도 우울한 뇌는 그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아요. 반면 나의 뇌를 바로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친구가 끌고 나가서 억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뇌는 뛰기 싫은데 반발하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뇌에는 어떤 업데이트 신호가 가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넘어지면 안 돼, 더 잘 움직여야지,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뇌가 행동 모드, 움직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까 우울한 뇌가 보였던 모든 특성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메말라 있는 땅이 이제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기억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나의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희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매일 아침 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뇌가 이 갇혀있던 메말라있던 토양으로부터 햇볕이 들면서 이 생각의 포커스가 좁아져 있던 것이 서서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갇혀있는 뇌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달리기라고, 아니면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닝, 운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숨찰 정도로 20분, 3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BDNF라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신경생성인자가 나와요. 뭘 하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번 망가지죠. 술 마셔도 망가지고 어디 다쳐도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망가지는 세포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탄력성이라는 것,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그것들을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기능인데요. 이 신경가소성과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물질은 근육을 쥐어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을 20분, 30분 이상씩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IGF라고 하는 이리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근데 흥미롭게도 정말 숨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나잖아요. 한 30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운동의 효과가 대략 48시간 정도까지 내 뇌 안에서 일종의 불안, 스트레스의 백신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왜 뛰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다면 그 이후로 다음날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불안을 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인 백신의 역할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라도 하면 좋고 그 뭐라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기 좋은 러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그 달리기는 여러분의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뇌를 바꾸는 것은 행동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다면 길은 뛰어야 생긴다. 가야 생긴다, 달려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잘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미래가 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사 학자 김봉중입니다.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외치면서 America First 다시 부활했는데 이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 나온

역사적 뿌리와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트럼프식 우선주의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식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 우선주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절대 군주제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열강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결국 상식은 미국이 외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과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확립한 중요한 문헌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건국 시점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미국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서 나온 미국 우선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미국만의 길을 걷는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세웠죠. 워싱턴은 미국은 미국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초창기 외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남겼는데 이는 미국 고립주의 정책의 교과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엮이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지 않나요? 실제로 워싱턴은 어떤 국가와도 지나치게 깊은 동맹관계는 맺지 말자. 자칫하면 그들의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무역만 하되 군사적인 분쟁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단호한 주문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고별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의 복잡한 정치 싸움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알려주는 이정표적인 선언문이었답니다. 토마스 페인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뿌려놓은 고립주의 정책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집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얽매이는 동맹은 피하자고 밝혔죠.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을 강조하며 군인다운 실용적 접근을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좀 더 철학적인 쪽에 가까웠죠. 농업 중심의 평화롭고 자급자족한 나라를 꿈꾸며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것이죠. 제퍼슨의 생각은 미국이 특정 나라와 군사적인 의미에 묶이게 되면 자유와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적인 미국을 원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미국 외교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즉 워싱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익을 수호하자고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주성을 지키자며 고립주의를 다듬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두 대통령 덕에 미국은 유럽의 끊임없는 싸움판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립주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국 초기 외교의 고립주의를 얘기할 때면 왜 워싱턴 독트린 혹은 제퍼슨 독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제5대 대통령인 먼로의 이름을 빌려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할까요? 비록 워싱턴과 제퍼슨 대통령이

고립주의 원칙을 처음 세웠지만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의회의 공식 정책으로 명확히 천명한 사람이 5대 제임스 먼로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제퍼슨의 고립주의는 주로 개인적 연설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런 수준에 머문 반면 먼로는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신생 독립급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공식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맞물려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 세력 배제 선언을 통해 국제무대의 고립주의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최초의 공식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워싱턴이나 제퍼슨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먼로는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선언한 사람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먼로 독트린인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고립 혹은 중립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실제로 전쟁 발발 후 거의 3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쟁 발발 후 근 3년이나 전통적인 고립주의 기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미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엔 일종의 전쟁 멍 같은 게 크게 퍼졌어요. 어떻게 멍이냐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원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먹을 것 챙기려고 싸운 건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유럽에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 조약이 불공평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데도 독일에게만 책임을 물어 독일의 식민지 모두를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 괜히 미국이 참전해서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런 냉소가 퍼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을 하여금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피, 땀, 눈물까지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기구였죠.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럽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실망했지만 그가 주창한 국제연맹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미국 상원이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 중요한 기구에 정작 미국이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베르사유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에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인 이론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랑 은행가들 배만 불려줬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34년 공화당 상원의원 제럴드 나이가 이끄는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들이 가득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중 무기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대기업 군수업체들이 전쟁 시작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가들도 전쟁 자금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받으며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죠.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이 벌인 족쇄에 묶여서 미국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 밖 문제에는 손을 떼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 이런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특히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엄혹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는 외부 갈등에 휘말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정치적 부담과 맞물린 이 경제적 충격은 미국이 1930년대 내내 세계 무대에서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이번엔 더 이상 외국 문제에 휘말려 국가적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며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선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산업과 대학생, 신문 발행인, 농민, 노동조합 지도자, 반뉴딜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상원이 고립주의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시카고의 추리분과 허스트 언론도 이 정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35년부터 38년 사이 고립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선 한껏 목소리를 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립주의자들은 상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상원은 중립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무기조차 못 사게 의무적 무기 금수를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국이 완벽한 고립주의에 빠져서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는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마음대로 유럽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러나 의회는

단호하게 대통령의 제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1938년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러들로우 결의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의안은 의회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전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상상이나 되세요? 그만큼 당시 미국 사회와 정치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 1939년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도 한풀 꺾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무기금수 조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 우선위원회 AFC를 조직에 반대했습니다. AFC는 1940년 9월 예일대 법대생 R. 더글라스 스튜어트 주니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당대 저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 전국적 비개입주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1929년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찰스 린버그 외에도 노먼 토마스, 제럴드 포드 외에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유명 언론인인 로버트 린드와 일부 보수적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미국의 군사 개입보다 자극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소련 같은 해외 동맹국 지원이 미국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AFC는 약 80만 명의 회원과 450개 이상의 지역 지부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고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전쟁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립주의가 끝나게 된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개입주의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즉각 전쟁에 참여했죠. AFC는 4일 후 해산하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적 협력과 상호 우존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며 고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고립주의를 끝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 고립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미국 사회가 외부 갈등에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미국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세계적 위협 앞에서는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균형과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로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죠. 특히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단순한 고립주의에서 자유세계 수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냉전 시대를 이끌게 된 셈이죠. 즉 우리는 세계 리더다라는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긴 시기였죠.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유럽 공산주의가 종식되었지만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세계는 더욱 가깝고 좁아졌으며 세계화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외치며 이런 세계화를 주도했죠. 물론 이른바 탈냉전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으니 국제 문제에 한 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국내 환경을 볼 때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누구도 강하게 외치지 못했죠. 미국의 경제나 군사력 등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기에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면 미국인들이나 미국 밖의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부활시키며 외교 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임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져온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신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우선주의 2.0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달리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글로벌 공동체가 아닌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경기장으로 규정하며 동맹관계를 일시적인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 공화당의 국제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이 또 탈퇴했다 이런 제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요 국제협정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압박은 그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계와 학계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비참전주의를 주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AFC의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뿌리내린 고립주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AFC는 강한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전쟁 개입을 거부했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로 부활하며 반세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극우 보수주의의 강한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종종 1930년대에 고립주의와 혼동되며 마치 그 시절 사상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사실 두 시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외교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혼란하고 타락으로 물든 유럽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국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 시절 우선주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과거 미국의 우선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가 낳은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별개의 현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인들 대다수가 호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이 구호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데 좀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탈냉전 시기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무역 불균형 이슈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1990년대부터 미국이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같은 무역협정으로 세계와 연결고리를 묶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위기설이 돌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미국 이익 먼저 챙기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 정비하느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세계화를 공유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졌죠.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이어가지만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아니면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미국이 만든 규칙만 고집한다. 이것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완전히 팽개치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서

0: 극단적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나만 챙기기, 같이 살기,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2: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3: 지우개 있었어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2: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3: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2: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2: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2: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3: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2: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3: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0: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기상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취재 보도하고 있는 KBS 기상 전문 기자 신방실입니다. 유엔은 현재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할 것이며 지구의 많은 지역이 살기 어려운 곳이 돼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와 5차 유엔 환경총회는 중요한 지점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라고 하는데요. 기후테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구공학적 접근,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적응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인 지구공학적 접근은 직접 기상에 개입하는 건데요. 혹시 화산 폭발로 지구 대기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화산이 폭발하면 공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입자들과 가스가 방출됩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하면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올라가 황산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태양광선을 차단해 우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대기와 땅이 냉각됩니다. 가장 최근 대규모 화산 폭발인 1991년 6월 14일 폭발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의 경우는 2천만 톤의 이산화황이 분출돼 성층권에 도달한 뒤 전 지구를 순환했고 1에서 3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을 0.2에서 0.5도 냉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냉각 효과를 일으키는 화산재와 유사한 화학 물질을 하늘에 뿌려서 지구의 기온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나비 효과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흥미롭게 관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기후변화 완화 기술입니다. 지금 인류는 지구의 기온 상승

상황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론자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배출된 CO2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생존 기술 같은 겁니다. 적응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했다고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날까요? 기술이 개발되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완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자. 그래서 적응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술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 적응 기술인데요.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정말 다양합니다. 고차원적인 기술뿐 아니라 피해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많아 선진국과 후진국 가리지 않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적응 기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이 저물고 이제 세계는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겨울 한파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극단적인 기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전엔 폭염과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에 폭설과 한파가 찾아와 기후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처럼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선 혹한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한데요. 정부에서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용과 인력 문제로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히트펌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된 기술인데요. 사실 히트펌프는 신기술은 아니고요. 1850년대 때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기술입니다. 여름에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땅속으로 방출해 실내를 냉각하고, 겨울에는 땅속의 따뜻한 열을 흡수해 실내로 끌어오면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히트펌프는 기존의 전기를 열로 바꾸는 발열 방식과 달리 열을 모아 이동시키는 열 전달에만 전기를 사용합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억 톤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유럽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최근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석 연료를 태워 열을 만드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더 효율적이며, 극도로 춥고 더운 날씨에도 잘 작동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가 있죠. 바로 커피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커피는 재배 환경에 예민해 전 세계에서도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와 베트남 등 커피 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불규칙한 강우량과 가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열대농업센터는 세계적으로 커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2050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죠. 또 호주 기후학회는 2080년에는 사실상 커피 나무가 멸종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핀란드에선 실험실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커피나무 잎에서 세포 표본을

채취해 배양 과정을 거쳐 만드는 건데요. 이곳의 연구원들은 실험실에서 커피콩을 만들고 이 콩을 갈아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세포를 배양해 커피를 만들면 오염이 없고 자연 재배 과정에서 쓰는 살충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용되는 비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 친화적이라는 얘기죠. 이뿐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커피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 품질도 더 일관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 커피 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유통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양육처럼 실제 커피와 맛이 다르진 않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연구원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맛이 진짜 커피와 100% 같진 않고 여러 커피를 섞은 맛이지만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일 맛이나 단맛, 신맛, 그리고 쓴맛 등 다양한 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양실조로 25만 명의 인구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개발하고 상용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기술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만 해도 현관에 각종 비닐과 포장 쓰레기가 쌓이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 9%에 불과하고요. 12%는 소각 처리되며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땅속에 매립되면서 총 70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장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러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해주류도 플라스틱 포장재 대체재를 만들어낸 스타트업 나플라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나플라는 배달 용기부터 숟가락, 일회용 파우치 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오호입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섬유질 성분과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방수와 식용이 가능한 투명한 젤을 개발한 건데요. 이 젤은 음료와 함께 통째로 먹을 수도 있고요. 먹지 않고 버려도 몇주 안에 생분해가 완료됩니다. 해당 젤은 현재 물과 음료수부터 케첩, 기름, 그리고 세탁세제 파우치 등 고체와 액체를 모두 담을 수 있어 식음료와 화장품, 패션 산업에서 쓰이는 포장재까지 대체 가능할 정도로 범용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플라는 런던 마라톤에서 플라스틱 물병 대신 식용 물 캡슐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영국 왕실로부터 환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얼스샷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포장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과 전쟁이 일종의 시간 싸움이기에 너무 늦지 않게 적용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제2의 지구는 없습니다. 80억 인류에게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위협적인 미래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80억 인구가 한마음으로 조별 과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기후 위기, 적응하면 살아남는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 12강 삼국사기 이야기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정치 연설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오시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문제를 연설한 것일까 얘기한 것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를 해칠 수도 있는 명분들을 살펴보면 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 등 지리적 차이를 구실로 삼아 파벌을 조장하려는 사실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실을 생각해낸 사람들은 각 지역 간의 이해관계와 견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믿도록 충동질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세력이 쓰는 편법 중에는 다른 지역의 의견과 목표를 왜곡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에서 비롯되는 시기와 원한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원한은 형제로 함께 뭉쳐야 할 사람들을 서로 남남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조지 워싱턴 고별사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 고별사에서 앞으로 미국 정치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갈등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많은 걸 왜곡한다. 그들의 왜곡이 시기와 원한을 만들어낸다. 그 시기와 원한은 형제로 함께 지내야 할 사람들을 서로 남남으로 알게끔 하는 나쁜 일을 한다 했어요. 이런 것이.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 거를 없다고 할 필요도 없고 숨겨서도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저는 언젠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이게 이 갈등이 금방 생긴 게 아니야. 삼국사기를 봐. 거기에 보면 노상 신라백제가 싸웠다니까. 그때부터 있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사실이에요. 신라백제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렇게 보면 이 견해가 굳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영호남의 갈등은 역사적 근원을 갖는다. 앞으로도 몇백 년안 없어진다. 이 결론에 가기 십상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정말 신라백제가 서로 싸우는 기록밖에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삼국사기에서 신라백제가 싸운 것만 봤어요. 다른 것도 봐야죠.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 편견 없는 관찰.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객관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혹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이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삼국사기도 상세히 봐야죠. 싸운 기록도 있어요. 다른 기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기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백제 엄청나게 싸워요. 싸운 기록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58회 나와요. 58회 나와요. 58회의 기록은 뭐냐면요. 신라 본기에 백제가 공격했다. 그럼 그 해에 백제 본기에도 신라를 공격했다. 이게 나와야 할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공격한 적도 없는데 공격을 받은 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신라 본기와 백제 본기 기록이 동일한 것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8회 나와요. 많죠? 한번 볼까요? 백제 본기 초고왕 5년 170년 기록을 보면 겨울 10월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변경을 공격했다라고 나와요. 백제가 공격을 했어요. 똑같은 170년이 신라에서는 아달라 이사금 17년이에요. 그때 신라 본기를 딱 보면 겨울 10월 똑같죠? 백제가 변경을 약탈했다라고 나와요. 공격했다와 약탈했다로 나와요. 공격했다 뭔가 정상적인 것 같잖아요. 약탈했다면 우리가 억울한 것 같잖아요. 하나? 그러나 사실은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록이 쉬운 8개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도 봤어요. 서로 잘 지내고 화친하는 기록도 나와요. 어떤 기록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싸우던 신라백제가 국난의 시기에 도달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에 도달하면 서로 도와요. 서로 도와요. 예를 들면 백제가 공격을 받아서 백제가 망하게 생겼다. 그럼 신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신라에서 도와줘요. 정말입니다. 신라가 망할 상황에 와요. 고구려나 예우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백제의 도움을 요청해요. 야,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럼 백제가 군사를 보내서 도와줘요. 정말일까요? 가짜일까요? 정말이에요. 또 신라 백제가 서로 결혼도 해요. 통혼해요. 통혼해. 그게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방을 해요. 사신을 보내요. 선물도 보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화친의 기록은 과장되게 말씀드리거나 잘못된 자료를 소개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했어요. 백제가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면 그 해에 정말 신라 기록에도 백제의 사신이 왔다고 뒤에 있는 것, 쌍방간의 기록이 그 해에 일어났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만 골라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30개가 나와요. 그러면 전쟁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서로 전투 싸우는지 아십니까? 세계 전쟁사를 다 연구하고

것이 5건 나와요. 그 가운데 백제가 신라를 도와준 건 2건이에요. 신라가 백제를 도와준 건 3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통계를 냈냐면, 백제의 기록에 그해의 신라 본계도 나오는가, 동일해 나오는가, 나오는 것만 찾았어요. 나오는 것만. 여기서는 도와줬다. 이쪽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 그런 건 이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물을 주거나 예방한 것이 8건 나와요. 혼인이 2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상호 간에 정확하게 들어만 것, 양쪽 다 기록이 있는 것만 찾아봤어요. 이러한 기록이 30건이 나와요. 적지 않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 본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마이사금 14년, 125년이에요. 서기로. 봄 정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크게 공격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했다. 신라가 말갈의 큰 공격을 받았어요. 신라 왕이겠죠. 신라 본기니까. 신라 왕은 백제에 글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 백제는 5명의 장군을 보내 돕게 했다. 적은 이 소식을 듣고 물러갔다. 신라가 백제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신라 본기에 백제 왕이 정말 장군 다섯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면 125년에 백제 본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똑같은 기록이 나와야죠. 그래야 사실이죠. 한번 봅시다. 백제 본기 기루왕 49년이 125년이에요. 아까 신라 본기와 서기가 똑같죠. 그해 기루왕의 기록을 보면 신라가 말갈에게 침략을 당하자 서신을 보내와 구원병을 요청했다. 왕이 5명의 장수를 보내 구원하게 했다. 이래요. 신라가 국난의 시기를 당했을 때는 백제의 구원을 요청했어요. 너무 급했나 봐요. 사신이 갈 시간도 없었나 봐요. 편지만 보냈어요. 근데 백제 왕은 정말 장군 다섯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 줬다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신라 본기 자비마립간 17년이에요. 서기로는 474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구려 왕 거련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어요. 그러겠습니까? 백제를 공격했어요. 백제 왕 기영이 아들 문주를 보내 구원을 청했어요. 왕은 군사를 보내 구원토록 했는데 구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백제가 이미 함락되었고 또한 기영이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신라 왕은 군사를 보내 구원토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474년의 백제 본기에도 나올까? 한번 봅시다. 백제 본기 4년 문주왕 원년입니다. 문주왕 원년은 475년이에요. 아까 백제왕 기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 전의 일을 문주왕이 왕에 올라온 475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 왕때 얘기니까 연도가 들어맞아요. 되겠습니까? 실은 474년의 일이에요. 개로왕 제위 21년에 고구려가 진입하여 한성을 포위했다. 개로왕이 성을 막고 굳게 수비하면서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는 구원병 1만 명을 얻어 돌아갔다. 1만 명을 얻었어요.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1년 차이로 정확하게 되어 있죠. 1만 명의 구원병을 얻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1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국난의 시기에는 이처럼 서로 도왔구나 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495년입니다. 5년을 잠시 기억해 주세요. 가을 8월에 고구려가 백제의 치양성을 공격해서 포위하자 백제가 구원을 요청했어요. 신라 왕이 장군 덕지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어요. 고구려 군사가 괴멸했어요. 고구려 군사를 완전히 물리친 거예요. 백제 왕이 너무 고마워서 사신을 보내 살해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라는 게 신라 본기에 나와요. 495년 기록에. 자, 이 495년의 백제 본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백제 본기 동성왕 17년이 495년이에요. 되겠습니까? 동일한 해예요. 가을 8월. 고구려가 치양성을 포위하자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 왕이 장군 덕지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물러갔다. 동일하죠? 같은 애 동일하잖아요. 월까지 똑같아요. 제가 다 조사해봤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죠. 두 나라가 동의한 화친이죠. 이러한 결정적인 시기에는 두 나라가 서로 도왔어요. 엄청나요? 엄청나지 않아요? 평소엔 투닥거리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난의 시기에 당하면 신라가 백제를 구해줘요. 백제가 신라를 구해줘요.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다섯 번 있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로 예방한 기록도 나와요.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18년이에요. 신라본기예요. 봄 2월에 백제왕이 좋은 말 두피를 보내왔다. 가을 9월에 백제왕이 다시 흰 매를 보내왔다. 아마 매는 저도 매를 많이 봤지만 흰 매는 못 봤어요. 제가 사는 곳은 예, 산꼭대기에 매가 쫙 하고 날아가요. 예, 가끔 보여요. 근데 흰 매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아주 귀했나 봐요. 예, 백제왕이 흰 매를 보내왔다. 겨울 10월에 신라왕이 황금과 명주로 백제에 답례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신라 본기에 나와요. 434년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기록이 신라 본기에만 있고 백제 본기에 없으면 뭐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34년에 백제 본기를 한번 보자고요. 434년 백제는 비유왕 8년이에요. 딱 보시면 봄 2월에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 두 피를 보냈다. 똑같다는 거 인정하세요? 네. 가을 9월에 다시 흰 매를 보냈다. 똑같습니까? 똑같죠. 겨울 10월 신라에서 좋은 금과 구슬을 담례로 보내왔다. 아, 좋은 금. 구슬, 아까 구슬 안 보냈어요. 뭐 보냈죠? 다시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황금과 명주를 보냈다 그랬죠? 명주가 비단이에요. 여러분, 명주하고 비단은 똑같아요. 그런데 색깔을 입히면 비단이라고 하고요. 색깔을 안 입히면 명주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좋은 비단, 좋은 명주는 귀물이니까 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백제본기에서는 좋은 금, 황금은 똑같아요. 이게 구슬로 보냈어요. 이게 뭘까요? 비단도 보내고 구슬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쪽 기록에는 비단을 보냈다고 쓴 거고 받은 쪽에서는 비단 빼놓고 구슬이 있으니까 구슬이라고 쓴 거예요. 네, 그 다음 봅시다. 사신을 시켜 신라에 좋은 말 두피를 보냈다. 그 아래 보면 예, 백제가 사신을 보내 좋은 말 두피를 바쳤다. 이렇게 했어요. 잘 보시면 뭐가 차 있는지 아십니까? 말 두피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백제 본기에는. 신라 본기 잘 보세요. 좋은 말 두피를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 기분 좋게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나라에 따라서 우린 보냈다. 상대방 바친 거잖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김부지 선생님은 그대로 써놨어요. 이게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만일 두 기록을 놓고 김부직 선생님이 야 이게 다르잖아 똑같이 만들어 하고 인위적인 작업을 했으면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있는 대로 그대로 실어.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김부직 선생님은 절대 옛날 사료를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 있는 대로 기록했다. 그런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예방을 했는데 거절한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261년 백제본기 고위왕 28년 261년 기록을 보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그런데 신라가 이를 거절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와 기분 나쁘겠죠? 신라본기를 봅시다. 똑같은 261년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똑같죠? 저는 이거를 화친 기록에 넣었을까요? 분쟁 기록에 넣었을까요? 저는 맞춰주세요. 저는 화친 기록에 넣었어요. 합의는 안 됐지만 화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이 백제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한 게 야 미안해. 야 미안한데 뭐 할 수 없잖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 잘 지내자. 근데 신라가 너 너무 심했잖아. 그런 일이 어딨어. 안 돼. 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나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백제는 화친을 요청했어요.
이 정신이 소중하다고 봐서 저는 화친 기록에 넣습니다. 일방적인 기록도 있어요. 백제본기 사건 성황 3년 525년의 기록을 보면 봄 2월에 신라와 서로 예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525년이 신라본기를 보면 법흥왕 12년이에요. 근데 신라본기를 보면 이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화친 기록에서 뺐어요. 뺐어요. 왜? 화친 기록은 엄하게 말씀을 드려야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541년. 이 신라본기를 보면 진흥황 2년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했다. 왕은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541년이 백제 성황 19년입니다. 그런데 백제본기 성황 19년을 찾아보면 이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화친 기록에서 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아놓으세요. 왜? 한쪽은 화친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잘 싸웠지만 국난인 시기에는 도와주고 그게 신라 백제의 관계예요. 자, 신라 백제의 분쟁 기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아요. 58회예요. 서로 화친한 기록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30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걸 합치면 33회예요. 그럼 58회의 분쟁 기록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계속 싸웠어요. 그러나 33회 화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건 안 보고 저것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너는 이게 문제지만 나머지는 다 좋아. 똑같은 사람을 놓고 두 가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도 똑같아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 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 나라는 동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지만 나머지는 다 좋아 좋아. 이 의식을 가지면 그 나라는 선조들의 동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너는 다 좋지만 이게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 하면 문제점만 생각나니까 동상을 세울 수 없어요. 이게 문제지만 나머지는 다 좋아. 그러면 동상을 세울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백제가 엄청나게 싸웠어. 싸운 것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왜 서로 잘 지낸 것, 국난의 시기에 서로 도와준 것은 안 봤을까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시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로 보려면 편견에 물려지면 안 돼요. 또 편견을 가지고 관찰하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삼국사기도 객관적인 사실을 주었어요. 기록해 놨어요. 서로 분쟁한 것도 58회나 기록했고 서로 화친한 기록도 33번이나 써줬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는 분쟁의 기록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화친의 기록도 33건 정확하게 양반 간의 기록이 되는 건 30건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30건 중에는 가장 위험한 시고 힘들 때는 서로 분명하게 도와준다는 사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께 봐야 돼요. 함께 봐야 우리는 역사에 대한 가능한 한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리로 하여금 삼국시대 우리 역사를 그렇게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서를 가진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 이러한 기록을 남겨준 김부직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죽으면 할 일이 많다니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야 되고 저희 서당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제 평생을 움직인 제가 평생 봐온 맹자의 저자 맹자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김부직 선생님도 꼭 한번 찾아뵈려고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남겨주신 그 책 때문에 삼국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삼국시대의 선조들하고 호흡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를 보실 때 이제 한쪽 눈만 뜨고 보시면 안 돼요. 전체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쟁이 화친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많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국사기 이야기라고 하는 제12강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제 보통은 5분에서 6분 정도의 사운드가 비어 있는 그런 영상 파일을 만나게 돼요. 지식 채널은 이제 영상과 텍스트 위주의 작품이라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몇 번씩 봐요.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흐름인지. 구간별로 이 음악 몇 가지를 이제 올려놓고 좀잘 어울리겠다 싶으면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쓸수 있는 부분을 자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제 편집이나 가공을 이제 하고요. 아, 이 정도면 집중해서 잘볼수 있겠다. 괜찮은 느낌이야 싶으면 네, 파일을 닫습니다. 평균 한 10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음악, 저 음악을 넣으면서 편집을 하다 몰입의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몸은 모니터 쪽을 향해서 이제 나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북목 자세가 됩니다. 거북목으로 앉아서 일하다가 안 풀리면 벌떡 차고 일어나서 이러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곡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움직여요. 건반을 치다가 또 편집을 하고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되는 화음도 쌓고 코러스도 넣고 목소리도 좀 이것저것 바꾸고 해서 좀 그래도 목숨 걸고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명함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귀에 가장 첨예한 곳을 가장 날카로운 곳으로 콕 찔러주겠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영상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같은 어떤 해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상 문해력. 결코 작업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진짜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구력이에요. 이제 평생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체력과 지구력이 정말 필요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되도록 넘지 않게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래도 좀

즐거운 기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진짜 시간 조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의 안배도 정말 중요하고. 끝나서 신나지만 하지만 또 내일부터 또 계속되는 이제 혹독한 노동에 대한 걱정을 담으며 약간 잔잔하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음악을 넣을 것 같아요.

0: 자, 뭐 과학자라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 똑똑한 과학자분들도 건망증 같은 게 있습니까? 전 있어요.
1: 어? 뭐 있으세요?
0: 그냥 가끔 뭐 어? 잠깐만.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있지. 아. 어머, 헐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영상을 봤는데 어? 저 사람 누구다? 약간 이런 거 있지.
2: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너무 익숙한데 저는 최근에 차 키를 안 갖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차 키를 가지러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전화기를 가지고 온.
3: 저는 뭐 칼럼을 월간으로 쓰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칼럼을 너무 쓰기 싫으면서 억지로 썼어요. 근데 다 쓰고 메일로 보내려고 입력을 하니까 자동완성으로 제목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미 써서 보낸 걸 까먹고 하나를 더 써가지고.
0: 아, 조사다. 잠깐만, 그건 좀 심각한데?
2: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0: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건망증이잖아요.
1: 맞아요.
0: 아직 젊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좀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다 그러면 무섭긴 해요.
1: 걱정되죠.
0: 걱정도 되고.
3: 근데 어르신이 아니어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치매 발병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오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4: 네, 그래서 치매는 의학적으로 또 생명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0: 맞아요.
4: 30년 동안.
0: 어?
4: 30년 동안
0: 30년
4: 치매를 연구하신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0: 자, 좋습니다. 30년을 연구하신 한국 최고의 치매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0: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매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묵인희라고 합니다.
0: 아, 교수님. 30년간, 30년간 치매를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다가 또 치매 연구에 그렇게 뛰어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1: 아, 이제 포스닥이라는 걸 저희는 해요. 네. 박사 후 연구원. 그런데 그때 하는 게 이제 평생 하는 연구가 돼서 네. 어떤 거를 연구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게 너무 없어서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치매 연구를 하기로 예,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좀 미래를 보신 거네요. 선견지명이라고 그러죠. 국내 현재 지금 치매 앓고 계신 환자분이 몇
1: 분? 100만 명.
2: 100만 명이나 돼요?
1: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면 예. 그중에 10%가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0: 10명 중 1명이요?
1: 그렇죠.
0: 65세 이상이요?
1: 네. 와. 그러고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로 들어섰잖아요.
0: 그렇죠.
1: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거와 비례해서 치매 환자 수도 막 엄청나게 많이
0: 더 늘어날 거다.
1: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예상하건대 미래에는 뭐 몇 명이나 더 뭐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날까요? 치매 환자가요?
1: 2050년? 어. 이렇게 하면 한 25년 후가 되겠죠?
0: 네네.
1: 그럴 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85세에서 90세로
0: 네.
1: 막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치매 환자 수가 두세 명에 한 명.
0: 아이고,
1: 그렇게
0: 야.
1: 되니까.
3: 두세 명에 한 명이면 우리 여기서 한 두 명.
4: 여기서 한 두 명이 나온다는 뭔가, 거잖아요.
0: 이게 사실 뭐, 이 중에서 두 명은 날 잇는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두 명이 날 잇는다는 거 아니에요?
3: 네. 와. 정하신 거예요, 이 두 명으로.
2: 그래서...

0: 되게 초면이라 이렇게 등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좋은 줄 알아.
1: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2: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잊는다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건데 이게 이제 먼 미래도 아니고 몇십 년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치매에 대한 현재 연구라든가 치료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를 그 알츠하이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는 건지요.
3: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부르는 거는 네. 조금은 잘못된 건데요. 치매에 한 크게는 10가지, 많게는 10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2: 치매에도 종류가 있어요?
3: 네. 그래서 그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0%에 이르고 있고 그럼 왜 어렵게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환자를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의 성함이 알츠하이머 박사님이십니다.
2: 박사님 이름이요?
3: 네네. 치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는 해마가, 집중적으로 해마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대뇌 피질도 쪼그라듭니다. 해마가 이제 학습과 기억의 중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세포가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고.
2: 해마가 소실돼서 네. 알츠하이머가.
3: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1: 그게 제일 흔한 치매 종류 중 하나인 거고 네. 다른 종류의 치매들이 또 있는 거죠?
3: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이거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그 뇌졸중에 네. 의해서 치매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가 루이소체 치매로 이제 루이소체라는 것이 뇌에 막 커지면서 환각, 망상 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운동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정도는
2: 때문에.
3: 예,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필름이 끊어진다.
2: 아, 많죠.
3: 예,
1: 그, 자주 경험하시나.
4: 걱정하네.
3: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용단처럼 나 어제 필름 끊어졌어 막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소주 한 병을 먹는다 그럼 대뇌 피질에 1cm를 칼로 깎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진짜 알코올이 안 좋습니다.
5: 며칠 전에 먹은 뭐 식사 기억 안 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럼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저희가
3: 몇 분?
5: 분이요?
3: 분 단위로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해마는 그 임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세 없어지죠.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식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3: 지금은 벌써 기억이 안 나야지 알자면.
2: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다행히 얘기했던 게
6: 기억은 나요.
2: 기억 나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건망증인데 혹시 나 이거 오는 거 아니야?
4: 그러니까 건망증 발전해서 치매로 가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2: 그런 걱정. 젊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깜빡깜빡하잖아요.
3: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경세포도 조금씩 이제 소실이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아주 느리고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뭐 네.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맞아요. 그럴 경우, 아, 너 조금 전에 어디 부엌에 갔다 왔잖아. 이렇게 하면, 아, 맞아. 내가 부엌에 갔다 왔지.
6: 맞아.
3: 이렇게 하는 건 건망증이고, 치매 환자의 경우는, 너 부엌에 갔다 왔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다
2: 아예 지워졌네.
3: 그 사건 자체를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압니다.
1: 말하자면 이 건망증을 로딩하는데 기억을 로딩하는 게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렇죠. 치매 같은 경우는 저장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예. 거네요.
2: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뭐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를 갑자기 EBS에서 틀어줄 가끔 네. 보다 보면 저 배우 잠깐만 오랜만인데 저 배우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하거든요.
4: 맞아요.
3: 그건 그런 극히 정상이시고요. 예, 예, 예. 근데 기억이 나는 배우하고 안 나는 배우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2: 그래요?
3: 그거는 자기가 인상이 깊었어. 그리고 그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장면이 너무 그 인상적이야. 그러면은 편도체가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해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근데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배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요.
2: 그렇죠. 그래서 예. 오래간만에 떠올리려고 그러면 한참 찾아야 되고.
3: 그렇죠.
2: 그런 것들이 이제 건망증.
5: 근데 보통 이제 연애 같은 걸 하면은 다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막 여자친구랑 여행 가거나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0: 건 기억하는데 분명 연애는 연애는 분명 즐겁고
1: 자기가 기억나 이거 이제 잘못해가지고 막는 뭐 망하는 그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못하고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2: 그 연애할 때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그만큼 그렇게 그 알려주지 않으셨다.
1: 기억이 남지 않았다 데이트가?
2: 그렇죠.
3: 아니, 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를 왔었대요. 아내가 왔었대.
4: 어. 그래서 나는 본 적이 없어.
3: 기억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이랑 왔겠지 그랬는데 고마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야.
4: 맞아.
2: 그거 이제 혼나셔야 돼. 네.
4: 그러니까 아내분이 훨씬 더 감성적이었네. 그렇죠. 네, 두 분 다.
2: 그러시네요. 네.
4: 오빠 기억나면 어 그럼 해야지 일단. 어 그럼부터 하고 가야죠. 아니 교수님도 좀 건망증이 가끔 가다 깜빡할 때 있어요?
2: 어 그럼요. 네. 그건 누구나 다 그 겪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망증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자기가 이제 건망증이 좀 있다는 걸 알아갖고 미리미리 예방을 합니다. 문 앞에 이제 나갈 때 가져 나갈 걸 갖다 놓는다거나 예,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예, 그러는데 치매 환자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
4: 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기억에 문제가 먼저 생긴다고 했잖아요.
2: 네.
4: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장기 기억.
2: 그쵸.
4: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이제.
2: 네. 네. 이제 초기에는 네. 그 단기 기억이 좀 없어지는데 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기가 되면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두정엽이란 데가 망가지면서 네. 공간 기억, 이 이제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4: 공간 지각 능력.
2: 집을 그러면 집을 못 찾고. 맞아요. 아~ 맞아요. 배회하고 아~ 그다음에 환각과 망상이 생겨서 누가 자꾸 내 거를 가져갔다 그러고. 아~ 이제 막 그러면은 그건 중기.
4: 중기예요.
0: 네, 그게 네. 중기밖에 안 돼.
4: 어우, 심각한데 네, 그게 네, 중기예요?
2: 네.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네. 그다음에는 운동 기능도 막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신다거나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신다거나 그다음 제일 이렇게 치명적인 게 연화 작용이라고 우리가 뭐 먹으면 이렇게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아. 뭘 먹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폐로 넘어가요. 아. 그럼 기도로 넘어가면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저희가 네. 보통은 기억을 못하는 걸 치매라 생각하지 막 운동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건 보통 노환이라고 그냥 그렇죠. 표현했잖아요. 아,
2: 그렇죠.
0: 사실은 그게 다 치매가 말기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네요. 그게.
2: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의 운동 기능을 지시하는 게 뇌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뇌에 신경세포가 죽으면 그걸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4: 중기가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1: 맞아요.
4: 예, 이게 나 저는 집을 못 찾고 막 하는 게 말기라고
1: 저도요.
4: 생각했거든요. 보시는 분들 아 이거 말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기라면
2: 네, 네.
4: 초기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어떤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뭐 단기 기억은 무조건 단기 기억이고.
2: 네, 그러니까 정확한 네. 언어를 이렇게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나이 들면 잘 못하시잖아요.
4: 이걸 뭐다라고 정확하게 예, 뽑아내는 예, 예. 거.
2: 그 단어를 이렇게 뽑아내는 네, 건데 네. 그거는 이제 노화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5: 그 치매 진단하는 걸 봤는데 네. 어떤 뭐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4: 집중력 뭐 이런 거.
5: 무슨 탑 같은 거를 세우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2: 이제 조금 이상한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가면 그런 문진을 해주십니다. 네. 100에서부터 7을 빼라. 아니면 내가 지금 보여준 게 뭐냐고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 안 되시는 분들 기억을 못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도 보느라고 시계를 그려보라 그러면 시계가 이렇게 12개의 바늘이 네. 있는데 그걸 잘 못 그리시고.
4: 아, 진짜요?
2: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수님, 근데 이 같은 치매 환자라도 어떤 분은 급격히 증상이 나빠지고 어떤 분은 또 천천히 좀 가는 것 같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2: 그게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4: 인지 예비능?
2: 뇌의 근육.
4: 근육, 뇌근육이요?
2: 뇌근육. 아. 그래서 인지 예비능이 있는 분은 네. 똑같이 베타밀로이드가 똑같은 양이 쌓이고 신경세포가 똑같이 죽어도 네. 그분들은 가지를 막 내는 거예요. 인지 예비능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갖고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 만나는 지점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억과 학습에 남이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 예, 그래서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그게 정말 중요한데.
1: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2: 근데 인지 예비능을 어떻게 키우냐?
1: 고스톱. 어머, 부모님도 고스톱 많이 치잖아.
3: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똑같은 생각했어요.
1: 부모님도 일부러 고스톱 엄청 치시는데. 예.
2: 근데 혼자 치시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
1: 안 되죠.
2: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면서 하시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인지 예비능이 좋아집니다.
0: 아... 예. 그 치매 예방한다고 수도코 혼자 하고 이건 효과가 없는.
2: 아, 근데 그 뇌를 쓰는 것도 뇌를 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독서, 뭐.
1: 독서.
2: 글짓기.
1: 음악, 뭐.
2: 아, 그리고 음악도 배우는 거. 아, 자기가 연주요. 해보는 거.
1: 취미.
2: 아, 자기가 해보는 거. 계속 아. 뇌를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1: 써야 되는 거예요?
2: 예, 예.
1: 그러면은 그, 네. 저희가 지금 특히나 이제 저같이 약간 그 재치와 어떤 그런 그 순발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되는 저 같은 이렇게 너무 진행자들은
2: 좋죠. 너무 좋죠.
1: 계속 이해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2: 그럼요. 그럼요. 아,
1: 그럼 인지 예비능이 네. 계속
2: 늘어나는.
1: 근데 인지 예비능을 높이려면 그러면 네. 이게 또 어릴 때가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좀 뭐 늦어버린 시기 같은 게 있나요?
2: 아,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면 시냅스 가소성이 늘어나요.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는 가소성이 더 많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가소성이 늘어납니다.
1: 아...
2: 그래서 늦은 시기는 없고요. 네.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1: 인지 예비능. 아무튼 혼자 계시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활동도 하시면서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 저는 뭐 어쨌든 생물학자니까 뭐 주어 듣는 게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치매가 시작되고 또 본격화됐을 때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2: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해마 부위에 막 많이 쌓이게 됩니다.
1: 네, 해마 부위.
2: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쌓여서 뇌 전체로 퍼지면서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타우라는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축삭돌기를 쫙 뻗어서 우리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 축삭돌기를 연결하는 철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타우 단백질입니다.
1: 타우 단백질?
2: 네, 타우.
1: 철로?
2: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있게 되면 그 타우 단백질에 그 변성을 일으킵니다.
1: 변성.
2: 그러면은 철로길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타우가.
1: 아, 이탈하는 거예요?
2: 네, 그러면 철로길이 안 되겠죠.
1: 네.
2: 이 신경세포하고 저 신경세포가 연결해서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1: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2: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1: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억이 네. 떨어지고.
2: 기억도 떨어지고 학습도 안 되고 그러다가 신경세포가 죽기까지 합니다.
1: 아.
2: 근데 초기는 더 심각한 게 멀쩡해요, 우리가. 근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쌓이는데 그게 10년에서 20년.
1: 아...
2: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 멀쩡해요.
1: 아, 초기에는?
2: 예. 나한테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뇌에 점점
1: 쌓여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증상이 나와야지 병원을 찾고 예, 그랬거든요.
1: 예.
2: 근데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미국 NIA라는 곳에서 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하는 거를 하지 말고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만큼 쌓여 있냐를 가지고 진단을 하자.

0: 그래서 그때는 멀쩡한데 그냥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멀쩡한데. 근데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이렇게 쌓여가고
1: 있다.
0: 예, 예, 예.
1: 아니 근데 증상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병원을 찾아갈 것이며 대체 무슨 검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0: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뇌 영상으로 PET라는 걸 찍는 건데요. 그거는 아밀로이드하고 타우에 가서 달라붙는 조형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 영상 촬영을 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디에 얼만큼 쌓였는지 딱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정상이에요.
2: 아, 정상이에요?
0: 정상인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침착돼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아밀로이드 PET, 타우 PET이 나오면서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이제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쌓여 있으면 아, 당신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3: 아, 그럼 저렇게 겉보기에 정...

0: 정상이신 분들은
1: 네.
0: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알츠하이머로 가나요?
1: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10년, 20년.
2: 멀쩡해 보여도 어쨌건 저렇게 치매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1: 그렇죠.
2: 알아야겠네요, 검사를 통해서.
1: 근데 저희가 연구실을 해보면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퍼센트가 20%.
0: 어느 연령대에서요?
1: 65세 이상.
2: 아, 네. 쌓여 있는 거네, 지금.
1: 예.
2: 그럼 어쨌건 최대한 빨리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1: 그렇죠.
2: 관리라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죠. 근데 이게 150만원에서 200만원?
2: 아, 검사비가요?
1: 예, 예. 근데
2: 상당히 비싸네.
1: 돈을 낸다고 해도 못 찍어줘요. 왜냐하면 PET이라는 기계가 상당히 비싸서
2: 아, 그렇죠.
1: 대형 병원에 뭐 많아도 5대 뭐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만 PET을 찍는 게 아니라 모든 질환도 다 PET을 찍어야 돼서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찍어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찍어주죠.
2: 많이 기다려야 되는군요.
1: 아니, 아예 받아주질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뇌 척수액.
2: 척수요? 예. 바늘 꽂아가지고요?
1: 예, 이렇게
2: 여기?
1: 두꺼운 바늘을 예. 예, 척수에다 이렇게 꽂아갖고 예. 뇌 척수액을 뽑아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90%에서 95% 정확도는 나와요. 예. 근데 뽑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고요. 한 4시간에서 8시간 움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어서 뽑았는데 정말 잘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또 결과도 이상하게 나와요.
2: 아~
1: 그래서 그거는 잘 안 권합니다.
3: 아~ 예. 제가 그거 해봤어요.
4: 척수에 뽑는 걸요? 네.
3: 뇌수막염이 걸린 적이 있어갖고
1: 아~
3: 다 커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옆으로 눕게 한 다음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은 거대한 바늘을 이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쑤셔둬요.
2: 어, 진짜?
3: 네.
4: 아, 진짜?
3: 꼬리뼈 쪽으로 넣어서.
4: 주사?
2: 꼬리뼈?
3: 꼬리뼈 있는 쪽으로 넣어서 척추 속에서 뭘 빼요. 그리고 계속 이대로 누워있어야 돼. 끝나고. 근데 뭔가.
2: 마취는 했는데?
3: 네, 마취는 하죠. 근데 약간 뭐 에일리언 꼬리가 박히는 그런 느낌처럼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진짜. 기억이 있고.
1: 노인들은 더 힘들죠.
2: 힘들지, 근데, 맞네.
1: 예, 안 보이니까 점점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든.
2: 척수의 검사가.
1: 예,
2: 그, 많이 힘드네요.
1: 그래서 그거가 예.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2025년 5월에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하는 방법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2: 와, 완전 간단하네.
1: 그렇죠.
0: 그래도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게 저
1: 네.
0: 정도로 신호가 떡칠 될 정도로 세게
1: 네,
0: 나오면
1: 네, 네, 네, 네.
0: 피 속에 뭔가 표지가
1: 그렇죠.
0: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1: 피 속의 표지를 찾으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연구를 많이 했고
2: 예, 예.
1: 제가 이제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인데 저희 사업단에서도 혈액에서 진단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했어요. 했는데 미국에서 정말 정확도가 높은 그런 표지자를 발견해갖고 FDA에서 승인을 내줘서 그건 이제 타우의 특정 단백질의 부위가 변성된 거를 재보면 아 이게 뇌에 얼마만큼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였다 하는 거랑 코릴레이션이 90% 이상 나와요.
2: 어쨌건 참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앞에 그 두 방법은 돈도 돈이지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자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가지고 왕관을 한번 꽂아야죠. 막 이렇게
4: 이거
2: 부모님 고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너무 힘들고 또 PET 검사 같은 경우도 그것도 대기도 뭐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1: 맞아요.
2: 힘들잖아요.
1: 네.
2: 근데 어쨌건 간단한 방법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그게 55세 이상 그 건강검진에 좀
2: 기본으로.
1: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소망하고 있습니다.
2: 들어가겠죠.
0: 이 방송을 통해서 또
2: 그렇죠.
0: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2: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 미국에서는 지금 10만 원, 뭐 어떤 데서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훨씬 쌀
2: 그렇죠.
1: 겁니다.
2: 그렇죠. 피 한 방울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초기 발견도 가능.
1: 그렇죠, 그렇죠.
2: 이게 이제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도입이 돼가지고
1: 네.
2: 보험에 같이 포함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1: 네, 그렇습니다.
5: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베타 아밀로이드는 왜 나이가 들면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젊어서부터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거 전구 단백질이 APP라고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2: 네.
1: 그거를 보통 다 만들어내고 그거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5: 순기능이요?
1: 예, 그래서 신경세포 전달을 잘하고 뭐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뇌 안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잘못 잘리기 시작해요. 잘라도 생기면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네. 단백질 분해 기능이 있어갖고

0: 뇌에 안 쌓이는데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기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이게 청소부가 있으면은 찌꺼기를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는 그렇게 못 없애는 게 많아요. 왜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하거든요. 원래 역할이 있고 얘가 잘라지면 베타면 알파벳 두 번째잖아요. 알파 베타니까 분명 알파도 있겠죠. 알파 베타 차이가 알파는 돌돌 말린 나선 형태의 통 같은 거고 베타는 납작한 판이에요. 납작한 판인데 얘네들이 그 우리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처럼 자기들끼리 끝없이 붙어요. 너무 단단하게 붙으니까 쉽게 없앨 수도 없고 청소가 안 되면 계속 갖다 붙으면서 계속 커져요. 그냥 10년, 20년간 점점 늘어나다가 언젠가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2: 찌꺼기가 쌓이면은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0: 잘 때 저희가 수면을 하게 되면 이제 얕은 수면부터 깊은 수면까지 가는데 깊은 수면일 때 림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2: 아, 그래요?
0: 네.
3: 그러면 불면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다.
0: 힘들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잠이 막 불규칙해지시잖아요.
3: 그렇죠.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줄잖아요.
0: 줄고.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실 때
3: 깊은 잠.
0: 청소가 되거든요. 얼마만큼 깊은 잠을 주무시냐, 그게 중요하고, 또 깊은 잠을 자기 위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또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2: 갑자기 급 반성을 하게 된.
0: 그리고 청소하는데 또 중요한 뇌 안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3: 면역세포,
0: 예, 그래서 미세악요세포라고 있는데, 요 미세악요세포가 찌꺼기들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포획해갖고, 자기가 먹어갖고, 안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3: 네, 저 뭐예요?
0: 미세악요세포, 뇌 안에 있는 미세악요세포가 반짝반짝 하면서 기능을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확 쏴요. 그러면은 저기 염증이 생기거든요. 먹으려고.
3: 모여가지고.
0: 이렇게 해갖고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3: 청소해주네.
0: 잘 없애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3: 그렇죠.
0: 미세악요세포가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 것도 타우, 뭐, 베타밀로이드 이런 건데, 이게 없애지 못하고 재기능을 못하면, 이, 여기서 또 염증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또 신경세포를 공격해요.
3: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 그게 이제 많이 쌓이면 얘들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가 멈춰버리면 거기서 이제 나쁜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 왜 그 노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어서 ATP를 많이 못 뽑아내잖아요. 노화가 되면.
0: 네,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3: 나빠지잖아요, 기능이.
0: ATP를 못 만들어.
3: 못 만들어내잖아요. 노화가 되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0: 네.
3: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얘도 약간 이제 그 노화의 개념하고 얘는 또 다를까요?
0: 미세악요세포 경우는 이렇게 포획을 해갖고 포식작용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ATP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3: 그러면 이게 약간 연관이 되는 거네. 노화랑
4: 미토콘드리아도 연관이
0: 그럼요.
4: 되네요.
0: 그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야 돼요.
3: 왠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분명히 그런 게 아닐까. 이게 노화랑 가면서 뭔가 가는 게 아닐까.
2: 진심이 놀라웠습니다.
3: 그렇구나.
4: 저는 이제 제가 진화 생물학을 하니까 진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젊은 나이에 치매를 잘 안 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자연 선택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잘 퍼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식이 끝난 몸은 잘 보호를 안 해줘요. 거기다 심지어 사실 더 무서운 개념이 진화생물학에서 길항적 다면 발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3: 길항적 다면 발현?
4: 네, 그게 뭐냐면 젊을 때는 도움을 주는데 나이가 들면 해로움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선택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2: 선호한다고요? 네.
1: 치매가 그런 거예요?
4: 그 치매도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밀로이드 전구체, 타우, 다 사실은 젊었을 때
0: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4: 젊었을 때 신경계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나이가 들면 폭탄으로 돌변하는 거고
0: 맞습니다.
4: 더 이상 우리 몸이 보호를 못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혹한 어떤 진화의 그런 서사가 아닌가.
3: 자연의 섭리다.
4: 섭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3: 하지만 거스르고 싶은데
4: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 교수님 같은 연구가 중요한 게
3: 그렇죠, 중요하죠.
4: 우리가 그래도 과학 연구와 의학을 통해서 사실은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0: 원인 치료제가 없었어요.
1: 원인 치료제.
0: 그래서 이제 증상 완화제만 줬어요. 그래서 우울해요. 그럼 우울증 약 주고 잠이 안 나요. 그럼 수면제 주시고 제일 많이 썼던 게 아세티콜린 분해 억제제라고 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나빠지는 거를 이제 막아준다 하는 증상 완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지 기능 강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세틸콜린이 워킹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경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효과가 이제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세포가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걸 좀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세틸콜린이 안 분해되게 막아주는 그런 네, 대증요법이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랬는데 2021년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항체 치료제가 처음입니다.
1: 항체 치료제가?
0: 네네. 미국 FDA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준다. 그래갖고 승인을 내줬어요.
1: 아, 뭐가 있군요.
3: 근데 5년 전이잖아요.
0: 2021년.
3: 그러니까 네네네. 뭐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린 거예요?
0: 그거는 환자를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임상시험을 하는데 예전에는 환자가 중기부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경세포 다 죽은 다음에 백약이 무효야.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치료제 연구를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 실패를 했는데 2018년부터 뇌에 쌓이면 환자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3: 정의가 달라졌군요.
0: 예, 정의가 달라지면서 임상시험하는 군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환자군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1: 중요하네.
0: 예 치료제가 그때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1: 빨리 조기 발견하고 이 치료제 만나면 되는데 이 치료제가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0: 베타아밀로이드를 80%까지 줄여줘요.
1: 제거를
0: 해줘요.
1: 그 맞습니까?
2: 아까 네. 그 PET 사진 쌓여 있는 그 시뻘건 거를 줄여주는 거예요.
1: 중기 말고 초기에만 발견돼도.
0: 초기에만 줄여줘요.
1: 아 초기에만.
0: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1: 아 초기에 빨리 맞아야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1: 어떤 부작용?
0: 뇌 부종이라고 뇌 안에 그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붓거나.
1: 이거 심각한데 그거?
0: 심각하죠. 그래갖고 2021년에 나온 거는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1: 심하니까.
0: 사망도 몇 분 하셨어요. 그래갖고 중단됐어요. 안 나와요.
1: 아 중단됐어요? 나왔는데? 네.
0: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부작용이 적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환자한테 처방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0: 부작용이 조금 적습니다.
1: 조금 적어요?
0: 예, 지금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아시아인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처방되고 있는 게 그런데 세 번째 나온 거는 이제 다 효과가 있고 여자 남자한테도 다 효과가 있고 FDA 허가받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딱 있고요. 그건 다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한 항체 치료제.
2: 근데 그게 이 알츠하이머 발병 과정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중요하지만 타우 단백질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0: 네.
2: 그럼 혹시 타우를 제거하는 신약도 네, 네, 개발하고
0: 네.
2: 있나요?
0: 네, 지금 삼상에 있는 게 50개예요.
2: 타우.
0: 아니요, 모든 기전으로 해갖고 맞네. 타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맥주사를 맞는데 경구용도 지금 임상 3상에
1: 경구용이 먹는 거예요?
0: 네. 우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년 안에 막 나오게 되면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베타아밀로이드도 없애고 타우도 없애고 미토콘드리아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은 훨씬 좋아져요.
1: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0: 너무너무 빨라요.
1: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망적이다. 그렇죠.
2: 제가 대학원생 때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부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동안 주변에 알츠하이머 연구나 그 알츠하이머 뉴스들이 되게 우울했어요.
0: 맞아요.
2: 계속 그 신약 임상이 실패하는 뉴스를 들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는 거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오랜만에 문 교수님께 업데이트를 듣는데 엄청
0: 발전이
2: 희망이 막 넘치네요.
0: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2: 완전히 필드가 확 바뀐 느낌이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실패 확률이 99%가 넘었어요. 거의 100% 실패라니까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거

0: 안 하려고 그래. 아, 막 그러다가 맞아요. 하나가 성공하니까 또 이게 시장이 크잖아요. 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합니다. 아. 예, 그래서 뭐 경쟁이 그들한테는 치열할지 몰라도.
1: 잘 된 거죠.
0: 예, 그 환자 입장에서는.
1: 너무 잘 된 거죠.
0: 예, 예,
1: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경쟁 붙어가지고 좋은 약 나오면 너무 잘 된 거죠.
2: 그렇죠. 이게 과학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아요, 진짜로.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융합과학이 중요한 게, 이게 정의가 가능했던 게 조영제가 나오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화학자분. 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방사선 동위원서를 붙여주신 뭐 핵의학자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룬 성과래서, 예, 융합과학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3: 들어요. 볼 수 없던 거를 보이게 해줘서, 치매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분들이. 네.
1: 과학은 위대하다.
0: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우리 교수님이 연구 중인 네. 그런 뭐 치료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30년인데 외길 인생인데요.
0: 네, 네. 아,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이제 기전을 많이 밝혔고 네네. 요즘 제가 한 5년 전부터 꽂혀서 하고 있는 게 네. 우리는 뇌 연구만 막 했잖아요. 그런데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1: 여기 장이요?
0: 예, 네.
4: 장내축.
0: 예, 네, 그래서 장내축.
1: 장내축?
3: 어, 저 그때 고아라 교수님 고아라 나와서
1: 마이크로바이오.
3: 똥, 똥.
0: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그분이 얘기를 하시려고 갔는데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다.
0: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0년에 네.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온다. 아. 그래서 저는 뇌과학자로서 믿질 않았어요. 무슨 막 이랬는데 자폐증에서 장의 환경을 바꿔줬더니 자폐증 환자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가 처음 있었어요.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는 제일 빨리 나타난 전조 증상이 변비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뇌가 뇌 흑질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죽는데 왜 변비가 나와?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병도 혹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치매 동물 모델이 있어요. 치매 쥐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단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벽이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그 세균 총을 봤더니 정상쥐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하다가 정상쥐의 변을 이 치매쥐한테 4개월 동안 먹였어요.
3: 먹였어요.
0: 예, 예, 아. 4개월 동안 그 대학원생들이 너무 고생했죠.
3: 쥐들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
1: 먹였는데.
0: 그랬더니 4개월이 지났더니 정상쥐의 세균총이 여기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생긴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뇌를 봤더니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워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1: 오, 장이네.
0: 그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미로 같은 거 그런 거 막 해봤더니
1: 많이 나아지고
0: 네, 잘 찾아가요.
1: 봐봐, 결론은 똥이라니까. 건강한 똥이 최고라니까요.
0: 왜 그럴까? 근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1: 미주신경.
0: 장하고 뇌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신경이거든요. 네. 아. 그래갖고 이제 미주신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맨 먼저 이제 치매 동물 모델과 잘랐어요. 만약 장이 중요하다면 밑에서 나쁜 것들이 덜 올라가면 뇌도 덜 생기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잘랐더니 진짜 뇌에 그 아밀로이드도 덜 생기고 타우도 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실험실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나 쥐 갖고 일일이 해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미주신경을 세계 최초로 그 환자 혈액에서부터 iPS라고 만들어서 미주신경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2: 이게 세계 최초신 네. 거예요?
3: 세계 최초요? 미주신경을
0: 네, 만들었습니다.
3: iPS로부터 만들었다고요? 네, 네,
0: 네. 여기 보시면요. 네, 네. 그래서 환자 혈액에서부터 장도 만들고요. 왼쪽이 네. 장이에요. 네. 장도 만들고 뇌도 만들었어요. 네. 오른쪽은 뇌예요. 네. 그리고 가운데 이어준 게 미주신경입니다.
1: 미주신경.
0: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1: 세계 최초로 네. 뇌하고 장을 연결하는 신경을 만들었다.
0: 네,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도 있고 뭐가 가는지 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 와, 그 장뇌축, 인간의 장뇌축을 몸 밖에 엑스비고 몸 밖에 만든 거는 네네. 교수님

0: 뜨신 거예요?
1: 이건 치매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2: 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장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미주신경 타고 뇌로 직접 들어가요.
0: 아, 참, 장에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어요?
2: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있어요.
0: 근데 그게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요?
2: 올라가요. 네.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0: 아, 그러면 원래는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치매는 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2: 아, 그러게요.
0: 독이 뇌에서 생기고 퍼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에서도 독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2: 올라가고 뇌에 너무 많으면 장으로도 내려갑니다.
3: 아, 그러니까 결국 장에서 안 좋은 물질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서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뇌에 안 좋은 게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또 장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걸 밝혀내신 건데
1: 저 잘라버리면 안 돼요?
2: 아, 그 사람한테 미주신경은 연결된 데가 너무 많아요.
1: 아, 많아요? 아.
2: 배, 심장, 간, 뭐 막 이래서 그렇게 잘라내는
4: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연결돼 있지 않을까?
1: 안 좋은 게 오간다니까. 쥐도 자르셨다.
4: 그러면 교수님이 최초로 저 장례측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2: 네.
4: 그러면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
2: 다들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실험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뇌신경과학회에서 한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전 세계에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0: 지금은 정말 좋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2: 새로운 접근법의 프론티어가 되신 거예요.
0: 아, 프론티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그럼 장뇌축을 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치료학 같은 것도 개발을 하셨어요?
0: 아 지금 하고 있고요.
1: 하고 있어요. 네.
0: 그래서 그 이게 더 좋은 거는 BBB가 없어요.
3: BBB가 뭐예요?
0: 뇌혈관 장벽이라고.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나 그 다른 물질들이 못 들어가게 딱딱하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1: 아, 그런데 관문이 있구나.
0: 문제가 약을 개발해도 그 BBB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약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그 BBB 때문인데 여긴 BBB가 없어요.
1: 아, 비주심력 쪽으로 올라가면
0: 예, BBB가 없어요.
1: 그러네. 아, 장벽이 없이 그냥 예, 천연이니까.
0: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장에 일단 쌓여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그다음 염증 물질을 없애 보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에 좋은 치료약이 있으면 그거를 잘 싸서 이주신경을 통해서 위로 올리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3: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BBB가 없다면 치료제 개발이 훨씬 더 쉽겠네요.
0: 그렇죠.
1: 교수님 연구하시는 것도 연구하시는 건데 네. 유산균은 먹는 게 좋을까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해요. 네.
0: 그렇죠.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유산균 먹는다 그러면 어떤 유산균 드세요? 막 물어봐요. 네. 그런데
1: 100억이에요?
0: 네?
1: 100억인지 1000억인지. 아,
0: 그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유익균이 잘 살 수 있게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러려면은 싱싱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채소.
2: 고아라 교수님께서 네. 오셔서 식이섬유 네. 열심히 네. 먹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0: 식이섬유를 열심히 먹어야지 유익균이 잘 살거든요. 네. 그러면 유익균이 이제 대사체를 막 뿜어내면 그 대사체가 베타아밀로이나 타우가 쌓이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드셔야 됩니다.
1: 야, 채소에서 좀 걸리네.
4: 치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것도 사람들이 요새 연구를 하나요?
0: 그거는 이제 월드와이드 핑거라고 핑거 프로그램이라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건데요. 핑거가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하면 되는데 이게 네이처 메디슨에도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래요? 입증된 거예요.
1: 그 다섯 개가 뭐예요?
0: 다섯 개가 인지기능 강화고요.
1: 인지기능 강화.
0: 등푸른 생선, 신선한 야채. 네. 이런 영양, 식단 관리.
1: 식단.
0: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소셜 액티비티. 위험 인자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
1: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0: 그 다섯 가지 말씀
1: 파이브 핑거요.
0: 중에 뭐 하나를 특별히 꼽아라 이거는
1: 어렵고
0: 네. 일단은 저는 운동이,
1: 무조건 운동.
0: 예, 네. 근데 근력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1: 근력
0: 운동. 예, 그래서 근육이 1cm가 커지면 네. 여러분의 노후에 1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에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하는 영양인자가 많이 나와요. 이리신, BDNF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근력을 키우시라.
2: 헬스하러 가야겠네요, 다 같이.
3: 그러니까요.
1: 네.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0: 그 뒤꿈치 올리기,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다리 올리기, 뭐, 그리고 그, 그냥 일상생활을 좀 지하철을 많이 타려고 노력하고.
1: 걸어 다니시고.
0: 예, 예.
1: 아주 좋죠.
0: 예.
1: 파이브 핑거는 하세요?
0: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이게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근데 어쨌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 파이브 핑거 중에 세 손가락이라도 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0: 맞습니다.
1: 저 파이브 핑거 중에 하나도 안 지키면은 진짜 맞습니다.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일일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셔서 네네. 이렇게 하면서 저녁 때 반성도 좀 하시고
1: 그걸 맞습니다.
0: 계획도 세우시고 그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따라 좀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치매 치료가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희망을 좀 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30년 동안 우리 또 치매 연구만을 하셨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또 치매 환자분들 및 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요.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치매가 해방될 날이 곧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정말 희망을 또 봤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취미는 과학 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3: 전 아니에요.
1: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3: 아니에요.
1: 내가 금방 알아요.
3: 아니에요.
2: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과학수사 해야 되죠.
2: 국과수에서.
1: 국과수요.
2: 22년 동안 근무하신.
1: 국과수 22년이요? 교수님.
4: 네.
1: 제떡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5: 그렇죠.
1: 아, 진짜요?
5: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취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을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1: 범인을 찾은 거예요?
5: 그렇죠.
1: 오, 찾았구나.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3: 뭐죠?
1: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 우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청비팽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과실 분리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장!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주에 5개의 주제를 하고 다음 주에 또 5개의 주제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바일 예매와 예약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발권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 종이로 찍는 티켓보다는 무슨 느낌이 나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가 오고 바코드나 QR코드 인식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예매라든가 항공권 예매, 뭐 심지어 호텔 예약 같은 것도 전부 다 모바일로 하는 시대죠. PC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바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해볼게요. 티켓부터 항공권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말 중에 모바일 티켓이란 말 자체는 그냥 티켓 하면 될것 같고, 티켓과 티켓 구매를 어떻게 영어로 구분할지를 보겠습니다. 모바일 티켓이라고 하면 티켓 자체를 말하겠죠? 복수형 연습해 볼게요. 모바일 티켓. 모바일 티켓. 연습 붙여서 연습. 자,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s. Mobile tickets.
0: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를 붙였는데 티켓 자체고, 이거는 그냥 티켓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핸드폰 오는 거. 그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티켓팅이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티켓팅 한다고 우리도 하는 것 같아요. 모바일 티켓팅. 모바일 티켓팅. 이건 뭐예요? 모바일상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Mobile ticketing. Mobile ticketing.
0: 모바일 티켓팅 has become very, very common, right? 전화기로 티켓을 구매하다. 자, 이건 풀어줘 볼게요. 티켓을 사는 거니까 전화기로, 자, 요, 그, 전치사를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Buy tickets on one's phone. 선생님, with를 쓰면 안 되나요? 안 씁니다, 잘. 모든 전화기 앞에 전치사는 거의 90% 이상 on이에요. 기기상으로 뭘 한다는 의미로 buy tickets on one's phone. I bought these tickets on my phone. 이렇게 with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전치사는 on입니다.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on을 쓰면. 그래서 저는 전치사 앞에, 전화기 앞에 전치사는 무조건 on만 씁니다. 들어보세요.
1: Buy tickets on one's phone. Buy tickets on one's phone.
0: 이런 전치사 쓰임이 살짝 좀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영어의 규칙이니까 따라가는 게 낫겠죠? 모바일 티켓 구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야, 티켓 어떻게 구매해야 돼? 현장에서 살까? 아니, 그냥 핸드폰으로 사. 그게 제일 좋아. 모바일 티켓 오거든? 이거. 영어로요. 모바일 티켓팅 하면 되겠네요. 모바일 티켓 해도 되죠. 근데 구매 행위를 말하려면 모바일 티켓팅 is the best option.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옵션이란 건 방법 얘기할 때 많이 쓰죠. 여러 옵션이 방법이 되는 거니까 모바일 티켓팅 is the best option. 그냥 핸드폰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 표를. 그죠?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ing is the best option. Mobile ticketing is the best option.
0: 오케이. 자, 티켓 구매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굉장히 쉽게 편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더 티켓을 많이 구매하는 거고, 취소하기

0: 쉬워요. 취소 누르면 그냥 취소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바코드. 현장에 가서는 온 티켓을 갖고 이렇게 바코드 인식만 하면 들어갈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쵸?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티켓 자체를 사기 쉬우니까 much easier to get tickets. 그냥 쉽다가 아니라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it's very easy보다 much easier. 자, 뭐 비교 대상이 없어도 그냥 일반 종이 티켓에 비해서라는 게 이미 다 전제가 돼 있다면 그냥 문장에 it's much easier to get tickets라고 해도 돼요. 꼭 문장 자체 비교 대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 들어보세요.
1: Much easier to get tickets. Much easier to get tickets.
0: 훨씬 더 쉽다. 이런 식으로 much easier to get tickets. 자, 그다음에 구매 취소를 하기도 쉽죠. 그냥 cancel 누르면 되잖아요. Easy to make cancellations. Cancel 자체는 동사고요. Cancellation 해야 명사죠. Easy to make cancellations. 취소하다도 make 동사 나와야 됩니다. It's easy to make cancellations. 티켓 취소하기도 쉬워. 들어보세요.
1: Easy to make cancellations.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막 가서 환불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취소하면 그냥 결제 취소. 자, 바코드 인식. 인식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걸 들고 가서 띡, 띡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스캔이라고 그래요. 스캔. Scan the barcode. Scan the barcode. 뭐 QR 코드인 경우도 있고 바코드인 경우도 있죠. 우리 이제 QR 코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찍찍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Scan. You're scanning your barcode or you're scanning your QR code. Okay? 자, QR 코드란 말보다 그냥 barcode로 많이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 Scan the barcode. Scan the barcode.
0: 구매 취소를 하기도 정말 쉬워요. 그 모바일로 사면 그냥 누르면 취소돼요. 그죠? 구매 취소.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아이고 쉽네요. 그죠? It is만 붙이면 돼요.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If you buy tickets online or on your phone, it'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마음 바뀌면 딱 누르면 취소돼요. 들어보세요.
1: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It is very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자,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티켓 관련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진짜 예약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음식점 예약을 한다든가 호텔 예약을 한다든가 요즘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핸드폰으로 예약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이버 예약 서비스 자체가 일단 뭐 장착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대부분 예약을 많이 합니다. 장소 예약이나 이런 서비스 예약도 모바일로 하죠.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이죠. 이것도. 전화기 상으로 예약을 하다.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들어볼게요.
1: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Make reservations on one's phone.
0: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항공권 같은 거 예매한다든가 발권도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많이 합니다. 너무 편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죠? 뭐 마일리지 쓰는 거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똑똑 누르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항공권 구매에 쓰는 동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Buy plane tickets 해도 되고요. Book이란 단어 이럴 때 많이 쓰죠. Book flights. 이게 뭐예요? Book 자체가 예매의 뜻이 있기 때문에 flight 같은 건 항공권 스케줄 자체를 부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ook flights on one's phone 하면 핸드폰으로 요즘에 항공권도 예매하는 시대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Book flights on one's phone. Book flights on one's phone.
0: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항공권도 휴대폰으로 예매합니다. 나는 항공권도 휴대폰으로 예매해요. 항공권 자체를 막 어디 가서 막 전화를 한다든가 PC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해. 그러면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도죠, 도. 야, 내가 일반 티켓 같은 것도 당연히 휴대폰으로 하지만 항공권도 휴대폰으로 예매하거든. I usually book flights, 복수형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on my phone as well. 이렇게 해서 뭐뭐도까지 붙여볼게요. 들어볼게요.
1: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I usually book flights on my phone as well.
0: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바일로 뭔가 예약을 한다든가 예매를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모바일 티켓 자체는 모바일 티켓 하면 되는데 티켓 구매 행위는 티켓팅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모바일 티켓팅. 들어보세요.
1: Mobile ticketing. Mobile ticketing.
0: 티켓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만 모두 쉬워요. 취소도 쉽습니다. 취소형으로 뭐라고 그래요? Cancellation이라는 명사 쓰면 되죠. 기억나시죠? Make cancellation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easy to make cancellations. 좀 더 쉽다가 되겠네요. 들어볼게요.
1: Easy to make cancellations. Easy to make cancellations.
0: Okay. 자, 그 다음에 모바일 항공권 자체를 예매하다라고 할 때는 항공권 같은 건 book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book flights on one's phone에서 전화기 상으로 할 때 전치사 on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볼게요.
1: Book flights on one's phone. Book flights on one's phon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모바일 관련된 여러 서비스 중에 다섯 가지 일단 좀 정리를 캐테고리별로 해놨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이제 안 한 것들 좀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통 앱 같은 거요. 택시 부르고 그런 거 있죠? 예. 네, 뭐, 대리운전 부르고 이런 앱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도 뭐, 검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능의 또 모바일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소위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섯 개 더 정리해서 다음 주에 쭉쭉쭉쭉 이어나가서 이 2주치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면 핸드폰으로 하는 뭔가의 얘기를 훨씬 더 영어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Mrs. versus Miss. Mrs. versus Ms.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네, 호칭이죠. Mrs. 그리고 Ms.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Mrs.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Mrs. 이거는 여성에게 부르는 호칭인데 확실하게 그 여성이 결혼했다. 그럴 때만 쓰는 호칭입니다. 이거는 Mrs. 오케이? Mrs. 처음에는 S 발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Z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똑같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가장 비슷한 거는 뭐 누구누구 씨 혹은 누구 여사님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결혼한 여성에게는 Mrs. 그 다음에 성이에요. 오케이? 어떤 여성분들은 남편 성을 가지고 가는 여자분들도 있는데 가져가지 않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Mrs. 언제 쓰나요? 네, 바로 결혼할 한 사람한테만 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똑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Mrs. 다음에 first name가 아니고 성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So we use the word Mrs. in front of the last name and it is to call a woman who is married.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 woman has to be married and you need to know for sure she is marrie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Mrs. 결혼한 여성, 누구누구 여사님, 누구누구 씨, Mrs.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Oka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네, Mrs. Kelly,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Mrs. Kelly에게 공손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lly는 여기서는 성이에요. 그래서 Kelly 이 분의 first name가 Mary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thank you for having me.

Mary라고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예의 있게 공손하게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높은 분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Mrs. Kelly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Okay, 그래서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박씨 부부로 선언합니다. 네, 결혼식 그 세리머니가 끝날 때쯤 마지막에 I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이렇게도 말할 때도 있고 만약에 여성분이 남성 성을 가져가게 되면 남성 성으로 그러니까 남편 성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럴 때는 똑같은 성으로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이런 식으로 합니다.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한번 더요. I pronounce you Mr. and Mrs. Park. 이거는 husband and wife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Okay, 이쪽은 제이슨의 어머니인 Mrs. White입니다. Okay, 그래서 공손하게 예의 있게 이 Mrs. White를 불러주시고요. Okay, 거기다가 확실하게 이분은 결혼했다. 그러면 Mrs. White.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This is Jason's mom, Mrs. White. 네, 다음으로 Ms.로 넘어갈게요. Okay, Ms. 같은 경우, okay, 이거는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세트에. 이거는 Miss, 그치? M-I-S-S. 이거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에게 Miss라고 하잖아요. 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 혹은 별로 상관없을 때, 그냥 Ms.라고 하시면 됩니다. Okay? MS, 스펠링은 MS이지만 발음은 Z 발음에 더 가까워요. Ms, Ms. 네, 우리나라 말로는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씨에 가깝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의 성 앞에 붙인 그런 존칭이죠. 그래서 Mrs. Mrs.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결혼했고 Ms.는 상관없거나 확실하게 그냥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를 때 그냥 Ms.라고 하시면 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s. Brown is here to see you. May I speak to Miss Thompson?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Ms.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씨의 느낌입니다. M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Ms. Brown is here to see you. 그러면 Miss Brown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이거는 공손하게 이분을 호칭을 붙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Miss Brown의 first name가 뭐 Sarah라고 해요. 그래서 Sarah is here to see you도 괜찮지만 좀더 예의 갖춘 그런 자리에서는 Miss Brown is here to see you. 두 번째는요. May I speak to Miss Thompson? Miss Thompson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Miss Thomps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iss Smith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Lovely to meet you, Miss Smith.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Mrs.라고 하면 확실하게 결혼한 여성분에게 이제 높여주는 말이죠. Mrs. 그 다음에 last name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s.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상관없을 때 그냥 Ms. 그 다음에 성을 붙이시면 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Mrs. Kelly. Thank you for having m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technology. Yes.
1: I was gonna jump in. You can say it again. Technolog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만나볼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y has greatly changed our lives.
0: 네,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삶을 greatly, 많이, 대단히 많이 바꿔 놓았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Mm-hmm. 오늘 이야기하실 분은
1: Serena 씨입니다.
0: 네, 사리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죠?
1: Yes, of course.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0: 재미있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Wrap your head around something 하면 어떤 것을 이해하다라는 뜻인데요.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
1: So Serena said,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I certainly can't.
0: 네, can you 한 다음에 I certainly can't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는 확실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세트인데요. 그 첫 번째 그 질문의 내용은 wrap your head around understand.
1: Yeah, basically understand 네. something.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네. I can't understand
0: 네.
1: it.
0: 이해하다, 헤아리다. 그래서 understand technology, 기술과 그리고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our everyday lives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니까 lives라고 했죠. 일상생활 속에서 쓰일 수 있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Can you wrap your head around technology and all the ways it can be used in

0: I think in some areas, technology has definitely made us more lazy, like
1: Lazy.
0: remote controls. You don't realize it until you lose the remote control and you have to get up and click the button yourself.
1: Well, it's not too much of a bother, but
0: For
1: still,
0: me, it
1: sometimes
0: is.
1: it feels like it's too much work. 그래서 리모컨 같은 거 예를 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을 약간은 게을러지게 만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리나 씨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줄한줄 같이 분석해 볼까요?
0: Let's start.
2: Today,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It certainly has changed how we communicate, how we pay our bills and transfer money, and it also had an influence on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0: Today,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1: 이 문장에 쓰인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보통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today I want to talk about 하면 가장 캐주얼한 형태가 되겠고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talk about 약간 덜 캐주얼하고 draw your attention to까지 가면 정말 뭔가 발표하는 느낌이 나요.
0: And you also get the feeling that you want them to actually think about it more,
1: 네.
0: right?
1: 그리고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
0: Right.
1: 그 주제가 중요하다, 좀
0: right.
1: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냐면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우리의 삶을 기술이 바꿔놓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뜻이에요.
0: She says, some of the ways which it did change our lives, for example, it certainly has changed how we communicate, how we pay our bills, and transfer money.
1: 확실히 뭘 바꿨냐면 how we communicate,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연락이죠. 연락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how we pay our bills,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도 바꿨고요.
0: That's a good one.
1: 그리고
0: How we transfer money.
1: 네.
0: Transfer.
1: Transfer는 정말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핵심은 이동하는 거, 이동시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you got or he got transferred to another
0: department.
1: Another department 아니면 another branch in another city.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전근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가리킬 수 있고 돈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송금하는 거고요.
0: Right.
1: Transfer student 하면
0: oh, yeah.
1: 전학생.
0: Yeah, you're a transfer student. You came from another school.
1: 네.
0: Or you can transfer at the subway station.
1: 아, 네, 그렇죠. 환승하는 것도 transfer라고 하고 또 그 파일 같은 거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 파일 전송도
0: transfer files.
1: Yeah, transfer files. Send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다음 줄 볼까요?
0: She says, and it also had an influence on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1: 그리고 it, 즉 테크놀로지는 had an influence, 영향을 주었습니다. on 어디에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텔레비전을 보는 방식, 즉 예전과는 다르죠. 그냥 예전에는 공중파로 이렇게 받아서 오는 것만 나왔었는데 케이블로 갔다가 모바일로 갔다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entertain ourselves라는 것은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0: That's right. How about on a more personal level?
2: On a more personal level, it had a great impact on how we date. And for better or worse,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verything seems to be at our fingertips, literally.
0: On a more personal level, it had a great impact on how we date.
1: 그리고 on a more personal level, level 하면 이렇게 레벨,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단계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0: Level 1, Level 2, Level 3
1: 네, 차원이라고 번역했을 때 사회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연락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0: It also could be a good impact.
1: Yeah, it can be a good impact.
0: It could be great as in big or great as in Good.
1: 아, 맞아요. Great impact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0: 좋은 쪽보다는
1: 예.
0: 큰 영향을 가리켜요.
1: Yeah.
0: Great impact. 그런데 good impact까지 이제 보통 good보다 한 단계 더 위가 great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1: Yeah, of
0: 네.
1: course. We know in this case she means a big impact,
0: Big
1: but I'm
0: impact.
1: saying
0: Yeah. It
1: it
0: can be
1: could
0: a
1: be
0: good
1: a good
0: impact
1: one
0: or a
1: as
0: bad
1: well.
0: impact.
1: All right, perfect. She says, and for better or worse,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0: 그리고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for better or worse, 그게 더 좋은 쪽인 것이든 나쁜 것이든, 즉 좋든 나쁘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1: Is it a good or a bad thing? We don't know,
0: Yeah.
1: but we can find it. She says, she uses a really cool expression, and that is, everything seems to be at our fingertips, literally. Because you push the button, you
0: 네,
1: know?
0: 손가락 끝을 가리키는 것이 fingertip이에요.
1: Fingertip.
0: Fingertip.
1: Fingertip.
0: 영어에서 이제 tip 이용하는 표현 중에서 it's at the tip of my tongue
1: Oh,
0: 이렇게
1: yeah.
0: 말하면
1: Like, oh.
0: 혀 끝에 어떤 말이 있다.
1: Yeah.
0: 지금 생각이 날듯말 듯하다라고 할 때
1: Right.
0: it's at the tip of my tongue. 지금 혀 끝까지
1: Yeah.
0: 말이 나왔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네라는
1: Yeah.
0: 뜻이에요.
1: Or sometimes you just can't remember it, right?
0: 네,
1: It's
0: 생각이 안
1: like,
0: 날 때.
1: It's at the tip of my tongue.
0: 네.
1: It was, I don't remember.
0: 그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고 또팁 들어간 이 다른 표현 여기 쓰인 거죠. Something is at your fingertips 하면은 손끝에 있다는 말은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뒤에 literally를 붙여서 모든 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 손가락 끝에 정보가 있다. 즉 우리가
1: Could you
0: 터치하면 다
1: click it?
0: 나오잖아요. 재미있게
1: That's
0: 지금
1: why I like
0: 네,
1: this
0: 표현을
1: one.
0: 해줬어요.
1: I liked it.
0: Yeah, I
1: Good
0: liked it
1: job,
0: too.
1: Serena.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s easy to be filled with awe at the very thought of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Still, we should ask ourselves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to socialize and to become smarter.
1: And it's easy to be filled with awe at the very thought of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0: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it's easy to be filled with
1: awe. Awe. It's just a funny
0: 경외심,
1: word.
0: 예, 경외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awe라는 이 명사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바뀌었는데 발전했는데 이제 awful이 있고
1: Awful.
0: awesome이 있어요.
1: Awesome.
0: 네, 사실 둘다 어에서 온 거라서 재미있는 게 awful, AW까지 쓰고 E를 빼고 FUL
1: L.
0: 쓰면은 끔찍한 걸
1: It's like,
0: 가리키는데
1: it's awful.
0: awful, 끔찍하다.
1: Ew. It tastes awful.
0: Yeah, she's an awful person.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가능한데 awesome 이대로 E까지 살리고 SOME를 붙이면 좋은 거예요.
1: Yeah, it fills you with awe. It's
0: 네.
1: awesome.
0: 뿌리는 같은데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요즘 영어에서 계속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경외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At the very thought of 생각만으로도, 생각만 해도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기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만 해도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1: It is pretty awesome. She says, Still, we should ask ourselves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to socialize and to become smarter.
0: 그렇긴 한데, it's awesome. 그렇긴 하지만, we should ask ourselves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문해야 합니다.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우리에게 도움만 준 거냐? To
1: Socialize.
0: 네,
1: Socialize.
0: socialize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교제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to become smarter, 더 똑똑해지도록 그런 도움만 줬느냐?
1: Or if it's done what?
0: Mm-hmm.
2: Or if it has opened the door to a world where people become lazier and less sociable. In my opinion,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lies in your hands, and that is why make the best out of it.
1: Or if it has opened a door to a world where people become lazier

0: make the best out of it.
1: 제 의견으로는 제 생각에는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기술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power, 힘은 lies in your hands.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아까 fingertips하고 느낌이 yeah.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0: Basically, you control it.
1: Yeah, with your hands.
0: yeah.
1: yeah. And that is why,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고 점점점 하다가 문장을 살짝 구조를 바꿨어요. Yeah. Make the best out of it. 최대한 잘 활용하세요 라는 건데요. Mm-hmm. 이 why하고 make the best out of it을 좀 연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That is why you, we oh. or 둘 다 we or you should make the best out of it.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0: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Today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many ways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It certainly has changed how we communicate, how we pay our bills and transfer money, and it also had an influence on how we watch TV and entertain ourselves. On a more personal level, it had a great impact on how we date. And for better or worse, it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find people'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verything seems to be at our fingertips, literally. And it's easy to be filled with awe at the very thought of how much we use technology in all areas of our lives. Still, we should ask ourselves if technology has only helped us to socialize and to become smarter, or if it has opened the door to a world where people become lazier and less sociable. In my opinion, the power to use technology wisely lies in your hands, and that is why make the best out of it.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게요. 아까 나왔던 표현 중에 at the very thought of 간단하게 소개했었는데요. 뭐뭐를 생각만 해도 라는 뜻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떻다, 어떤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을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으로 still 하면은 여전이라는 뜻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앞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긴 하지만 still we should 그래도 우리는 뭐뭐 해야 해요. 이걸로 문장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고 올까요?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at the very thought of를 이용해서 저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어요라는 문장은요.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하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One more time. I smiled at the very thought of him.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수술 생각인데요. 그래서 수술을 생각만 해도 불안해진다.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One more time. She gets anxious at the very thought of surger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은 still로 시작하는 still, we should.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뭐뭐 해야 해요. 첫 번째 문장. 그래도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Still, we should be patient. 같이 읽어주세요.
1: Still, we should be patient. Still, we should be patient.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네, 오늘 소셜미디어 포스팅 내용은요. 기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 방식에 대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 rate at which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never ceases to amaze me.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for the better, but the trick now is living with it whilst keeping a grip on reality.
0: 다시 한번 볼게요.
1: Sherry says,
0: The rate at which 하면은 속도를 말해요. Mm-hmm. The speed at which.
1: Mm-hmm. How fast something does something.
0: 그렇죠.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은 이 속도는 mm-hmm. never ceases to 하면은 항상 그렇다. Yeah. 절대 멈추지 않는다니까.
1: It doesn't cease. It never ceases to amaze.
0: It never fails to. It never stops to. Mm-hmm. 이런 거랑 똑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항상 놀랍다라는 말이고요.
1: And Chris says,
0: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for the better. 테크놀로지는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렇긴 한데, but the trick now is 여기서 말한 trick이라는 것은 요령 아니면 중요한 거,
1: yeah,
0: something that you have to remember,
1: an important tip or a way you have to do something.
0: 네,
1: right?
0: 네.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많이 바꿔놨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요령은 living with it,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살아요. Whilst keeping a grip on reality. 여기서 whilst는 while하고 똑같은 거고요. 뭐뭐 하면서 keep a grip on reality.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1: I guess don't lose yourself into it.
0: Yeah.
1: And stay into it.
0: 너무 빠지지 말고.
1: Yeah. 네. Stay in the real world a little bit.
0: Yeah. Keep a happy medium.
1: Yes. Balance, people.
0: 네, balance.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Is the trick.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learn a lot from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까요?
1: Yeah. 네.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책 끝내야죠, right? Okay, we have to finish our story of the buried treasure. 아, 네. 우리가 좀 많이 배웠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보물 대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문화적인 의미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들을 찾으면 와, 정말 옛날에 너무 멋졌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lright, so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right, so our first word is gadget. Gadget, 도구, 도구입니다. Okay, so 많은 도구가 필요하죠? If we want to find buried treasure. Okay, remote is our second word. Remote. 자, 원격의. And our third word is to plant. To plant, 심다. Okay, great. So, these are our words for today. Let's go ahead and start reading. Alrighty. So, let us continue reading our book about buried treasure. Are there any treasure-finding gadgets? In the past, treasure hunters used maps, compasses, and shovels. Today, alongside metal detectors, archaeologists use lots of gadgets to help them. Drones can carry remote sensors to scan larger areas, and artificial satellite images help treasure hunters study the land. Man-made satellites can detect objects underground using sonar, sound waves, or radar, radio waves. 이제 예전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많은 기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도나 아니면 나침반 아니면은 뭐 삽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물을 찾았는데 요새는 정말 많은 게 있죠. 자,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남자가 드론 갖고 뭐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드론을 갖고 이제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remote sensors가 있어요. Remote. 자, 이거는 원격의. So remote sensors를 달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sonar sound waves, 뭐 radar, radio waves 소리와 아니면 전파를 사용해서 지하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발달을 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마 앞으로 더 treasure를 많이 찾을 수 있을까. 네,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그래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et's continue reading. Are there any treasure hunts today? Some people set up treasure hunts as challenges, with a treasure as a reward. They plant clues in a poem, painting, or even on a mobile phone app. An artist published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이.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아, roast chicken.
1: 어, 기억합니다.
0: 아,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1: 네.
0: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1: 맞아요.
0: 뭐 피부 벗겨지고 이랬는데
1: It burns도 생각나요.
0: 아, it burns.
1: 예.
0: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1: 어허.
0: 그럼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1: 아,
0: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0: 맞아요.
1: 돼요.
0: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보통
1: 오.
0: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
1: 진정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에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Sunburn?
2: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2: already.
1: Your skin! 오, so cool!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What?
1: I said before.
2: What?
1: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2: Have
1: 이거
2: to, okay?
1: sunblock.
2: Oh, you
1: I
2: warned
1: said
2: me.
1: before.
2: 아, I know.
1: 자자자자자. 요요요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알로에.
2: 알로에.
1: 예,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Your 피부, your skin is so 따끔따끔.
2: Oh,
1: So
2: aloe.
1: 예. 알로? 알로. 그거. 예.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a roast chicken.
1: 치킨? 오, I want chicken. 먹으라.
2: No,
1: Let's eat.
2: I'm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skin.
1: 로스 치킨? 로스
0: Oh.
1: 치킨 is so tasty.
0: No, my skin.
1: 오케이.
2: 네. 자, 오늘은요.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제가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1: 아,
2: 않습니다.
1: 진짜. 여러분들
2: 왜냐하면,
1: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2: 아니요.
1: 예.
2: 아니, 다
1: 우리 말씀하고요.
2: 잘
1: 그럼요.
2: 되라고 하는
1: 이제
2: 거기
1: 알죠.
2: 때문에, 여러분들,
1: 네.
2: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여러분,
1: 네.
2: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Alright.
1: 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쓰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햇볕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1: 벗겨진다.
2: 네.
1: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2: 네.
1: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2: 처음 들어봤죠?
1: 예.
2: Right.
1: 아, 이게, 아,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2: 오, 오케이.
1: 예.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진다라는 얘기인데,
2: 그게 중요합니다.
1: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필이라
2: 껍질이요?
1: 그러잖아요, 필.
2: 오,
1: 응용을 우리가. 예.
2: 크리에이티브하네요.
1: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2: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1: 네.
2: 들어보면은 어떤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2: 해요.
1: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2: Right?
1: 예.
2: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피부가
1: 그렇죠.
2: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1: 진짜.
2: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1: 맞아요.
2: 가보겠습니다.
1: 오.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정답입니다.
1: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2: 아, 진짜로.
1: 정말로.
2: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래서 저는 필이
2: Bananas,
1: 그냥
2: right?
1: 껍질 명사일 수도 있겠다.
2: 맞아요.
1: 뭐 명사도 돼요?
2: Banana peel. 야야야야.
1: 아,
2: 가능한데.
1: 그 동사도 되고.
2: That's right.
1: 아.
2: So, peel 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너무
1: 이거 진짜
2: 잘했어요.
1: 지어낸 거예요.
2: 오케이.
1: 우와.
2: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1: 네.
2: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e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2: 그렇게 하면 알약이란 뜻이잖아요.
1: 그쵸.
2: P-I-L-L. So, peel, peel. 조금만 좀
1: 아.
2: 해서 가볼게요.
1: 네.
2: peel, peel.
1: Peel.
2: 음흠.
1: Peel.
2: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그
1: 네.
2: 앞에,
1: Sunburn.
2: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1: 왜
2: 있잖아요.
1: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2: 맞아.
1: 하얗잖아요.
2: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벌겋게 되는 데 있어요.
1: 그쵸.
2: 막 쓰리고. 근데
1: 초반에는,
2: 그게
1: 예.
2: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Right?
1: 그쵸.
2: 그래서 그 부분을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탄 부분 살짝 그을은 건 그렇게는 안 하고요.
1: 네.
2: 그냥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peeling하고 있다 이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기는 패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1: 그죠?
2: 단어들을 몰랐을 뿐이고요.
1: 네.
2: 그래서 여기서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겁니다. 시제예요. 바로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2: 그게 뭐예요?
1: already.
2: already. So 진행형이죠.
1: 예.
2: So 여기서는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막 하얗게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1: 네.
2: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는 거?
1: 정말 좀
2: 네.
1: 창피해요. 땀 흘리는 것처럼.
2: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그럴 때 있어요.
2: 그렇습니다. 네.
1: 예.
2: 자, 진행형, 비동사 ing. 한번 가볼게요.
1: 네.
2: 아, 내 피부가 벌써 벗겨지고 있어.
1: My skin is peeling
2: 벌써?
1: already.
2: 그렇죠.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응?
2: 자, how about this? 오, 뭔가가 있잖아요.
1: 네.
2: 노래 같은 게.
1: 예.
2: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play 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1: 그쵸?
2: play 자체.

0: 쓰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좋은 노래가
1: 응?
0: play 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1: Good music?
0: 좋은 노래.
1: Good song. Good song is playing.
0: That's it.
1: Yeah.
0: Al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1: 네.
0: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1: 노래가
0: Yes.
1: 흘러나오는 거니까.
0: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Okay. 그
1: 네네네.
0: 음악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동사 ing,
1: 예.
0: 비동사 ing. 한참 뭐 하고 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A good song is playing.
1: A good song is playing.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1: 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1: 네.
0: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1: 네네네.
0: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1: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0: Mm-hmm.
1: Should have PP군요.
0: Exactly.
1: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0: 오.
1: 내 경고.
0: Mm-hmm.
1: 그때는 경고하다. 그쵸?
0: 맞아요.
1: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0: 저 누가 들어도
1: 항상.
0: 굉장히 잘 들은.
1: 저는
0: 오케이.
1: 경청을 해요.
0: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1: 네.
0: So,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예.
0: 정답입니다.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 동사고요.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충고.
1: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advice
0: Or,
1: 아닌가요?
0: okay.
1: yes, advice.
0: 정답. Advice.
1: 예.
0: 이거는 충고죠. Right?
1: 네.
0: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1: Oh.
0: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예.
0: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1: 역시
0: 할게요.
1: 복습 정말 중요하죠.
0: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그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게 있어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
1: PP.
0: 줄여서 should have PP.
1: PP.
0: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아,
1: 못했어요.
0: 못했어요. 아, 나뭐 했어야 됐는데. 나한테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 못한 거.
1: 네.
0: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1: 아,
0: 이거 뭐예요?
1: 너 거기
0: 갔어요,
1: 갔어야지.
0: 못 갔어요?
1: 못간
0: 못
1: 거예요.
0: 간 거예요.
1: 아하.
0: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Right, you
1: 그렇죠.
0: should have gone there.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주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Should have PP가 아니라
1: shouldn't
0: shouldn't have
1: have PP.
0: PP. 바로 오늘의 할 것입니다.
1: 네.
0: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1: 맞아요.
0: 실제로는
1: 했어요.
0: 해버렸어.
1: 아이고야.
0: 반대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여기서도 너는 내 경고를 무시했어야 됐어가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너
1: 말았어야지.
0: 무시했잖아. 이게 된
1: 예.
0: 거예요. 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거
1: 네.
0: 한번 해보세요.
1: 좋아요.
0: 방금,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러면 너 거기 갔었어야 됐어. 이거였죠?
1: 네.
0: 그러면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어.
1: 아,
0: 너왜
1: 꼭꼭
0: 갔니?
1: 가지
0: 여기 막.
1: 말아야 될 때를 꼭 가더라고. 아우, 정말.
0: 맞아.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그렇죠.
1: 응?
0: You shouldn't have
1: Have
0: gone
1: gone
0: there.
1: there.
0: Go 의 PP형이 gone이니까요.
1: 그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나 약간 후회되네.
1: 그봐,
0: 이러면서
1: 그봐.
0: 마음을 뭔가 들킨 것 같고,
1: 그렇죠.
0: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다.
1: You
0: 내가.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아우,
0: 가르치고, but I did.
1: 손가락에 문제야,
0: 손가락이 문제야.
1: 문제야.
0: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그죠?
0: 느낌 와요?
1: 네!
0: Okay, so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됐다. But 했다, 실제로는.
1: 그쵸.
0: 자, shouldn't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0: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아,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Oh, I should

0: shouldn't have called her.
1: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But you did.
0: Yes.
1: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한 거보단 좀 이해가 더
0: 좀
1: 되지 않나요?
0: 수월해요.
1: 조금 낫죠?
0: 네.
1: 제가 조금씩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0: 네.
1: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0: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1: 근데 그거
0: 예.
1: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0: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1: 그죠?
0: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1: 그 식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0: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1: 예, 궁금한 제가... 게 약간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거?
0: 아이, 근데. 예, 예,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럼 네. 바르는데 피부에 안 보하세요.
1: 아,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0: 어디까지 드실라 그래요?
1: 죄송합니다.
0: 예, Here, put on some 알로에겠네요. 네. 알로에는
1: 와,
0: 왠지...
1: 이거 스펠링. 해보셨을까요?
0: 잠깐만요. 알로에는
1: 느낌대로
0: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문자로 가요.
1: 알로에가 대명사인가요?
0: 대명사죠. 얘 이름이잖아요.
1: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죠.
0: 아, 그렇죠. 고유명사.
1: 고유명사인가요?
0: 고유명사 아니에요?
1: 아, 난 냈어요.
0: 마요슬기처럼. 알로에.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0: 아,
1: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오. 자, put on some
0: 아우.
1: A, L,
0: 그냥
1: O,
0: 편하게 갈 걸
1: E.
0: 그랬네요. 네.
1: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0: 아,
1: 이거는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뭐요?
1: 알로에가
0: 알로에.
1: 아니라 발음은 엘로입니다.
0: 뭐요?
1: N은 아예 발음이 없고요. 엘로.
0: Hello.
1: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코코잖아요.
0: 그래요?
1: 코코아는?
0: 코코아.
1: 코코아. 코코아 아니라 그것도 코코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hello. hello. 이제부터는.
0: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1: 예. Yeah, that's 오.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hello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Aloe가 좀 이상해요.
0: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1: 그러니까요.
0: 예. 네. 네.
1: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쵸,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0: 그죠, 이게 파닉스대로 근데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1: 알로에. 네. 하지만 엘로우라고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예, 예.
1: 네. 자, 알로에 아니라 엘로우. 그리고 아,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 또 나왔습니다.
0: 네.
1: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0: 아.
1: 뭐예요?
0: Put on.
1: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sunscreen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약간의 sunscreen 발라라.
0: 아, put on some sunscreen.
1: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0: 네.
1: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0: Put on this right now.
1: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1: 그런데 걔는 put this,
0: this on. 네.
1: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걔는
0: 네.
1: 무조건
0: 가운데로.
1: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But that was very close.
0: Yes.
1: You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0: Mm-hmm.
1: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0: 네.
1: 자. 읽어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0: Put on some sunscreen.
1: Put this on right now.
0: Put this on right now.
1: There you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0: 네.
1: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 때 A로 시작하는
0: 아,
1: 거가 뭐가 있습니다.
0: Apply.
1: 맞습니다.
0: 네.
1: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0: 맞아요.
1: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0: 아, 그런 게 있었어요.
1: 그거는 돼요.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예, 예.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0: Here, put on some aloe.
1: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0: 네.
1: 마지막입니다. 아휴,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이제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0: 그쵸.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예.
1: 그렇군요.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roast chicken 들어가면 되겠네요.
1: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0: roast 이거였던 것 같아요. chicken. Yeah.
1: 오케이.
0: 네.
1: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0: roast.
1: Alright, so, oh
0: roast.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0: into
1: roast
0: roast chicken.
1: chicken. 정답
0: 와, 오늘
1: 맞습니다.
0: 다 맞았어요.
1: 오,
0: 아, 정말
1: 이런 날도 있어야죠.
0: 처음인 것 같은데?
1: 예.
0: 아니,
1: 그래도
0: 있었나요? 예.
1: 요즘에는 좀
0: 컨디션 나쁘지 않죠.
1: 단어가
0: 예.
1: 꽤잘 맞더라고요.
0: 많이
1: 예전엔
0: 올라왔어요.
1: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0: 엉망진창이었죠. 예.
1: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0: Yes.
1: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0: 네.
1: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치킨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0: 예.
1: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네, 그렇게
0: 아.
1: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 그때 그럼 좀
1: 그러니까
0: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roast chicken이라 그랬어요.
1: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0: 예.
1: turn.
0: 예.
1: turn은 어느 쪽으로
0: 돌리는 건데요.
1: 도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0: 아.
1: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0: 네.
1: Okay?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인간에서 chicken 이렇게
0: Yes.
1: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0: 응?
1: 무언.
0: Yeah.
1: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0: 네.
1: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0: 오.
1: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거다.
0: Yeah.
1: So 변해서 결과물이 roast chicken이다.
0: 네.
1: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 아하.
1: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예요. 그는 좀비로 변했어. 그러면
0: 에.
1: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0: 네.
1: 어떻게 해요?
0: 과거인가요? 네.
1: 그는 좀비로 변했다. 좀비는 하나로 셀수 있기 때문에 어 써야 돼요.
0: 네. He turned into a zombie.
1: 그렇죠. He turned into a zombie. 이런 식으로
0: Yeah.
1: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이기적인
0: 이기적인
1: 거고.
0: 거고, 욕심 많은
1: G로
0: 거,
1: 시작하는데요.
0: 그죠? Greedy.
1: Greedy.
0: 아, yeah.
1: 네.
0: Greedy.
1: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막
0: 네.
1: 드라마 이런 데 보면,
0: 네.
1: 그래서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오,
0: 예.
1: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0: person.
1: person.
0: 네.
1: You see?
0: People도 할 뻔했어요. 예.
1: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0: Yeah.
1: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0: Zombie.
1: 읽어 주시고요.
0: 네.
1: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0: He turned into a zombie.
1: She turned into a greedy
0: She
1: person.
0: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줘볼게요.
0: 네.
1: 와, 나 정말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0: Oh,
1: 어떻게 한숨을 쉬었어요?
0: gosh.
1: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그래서,
0: 네.
1: 어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0: 으흠.
1: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바로
0: 네.
1: 그게,
0: Oh,
1: Oh
0: dear.
1: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0: Yeah.
1: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 이런 뜻도 되지만,
0: 네.
1: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Oh dear. 어휴,
0: 아하.
1: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0: Here,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0: 네,
1: 뻔하죠.

0: 나올 뻔했어요.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0: 네.
1: 도전해볼게요.
0: 네, 오케이, 오케이.
1: Oh,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네.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0: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오, 좋아요.
0: Yes.
1: 이렇게 연기를 해야 더 잘 들어옵니다.
0: Uh-huh.
1: 자,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0: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렇죠.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휴, 내 경고를,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오,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All right. 자, 다음은요. Put on something.
0: Yeah.
1: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알로에를 발라라.
0: Put on some aloe.
1: 그렇죠. Put on some aloe. 자, sunscreen을 좀 발라. 아, sunscreen을 좀 발라. 근데 sunscreen으로 가주세요.
0: 네. Put on some sunscreen.
1: 좋아요. Mm-hmm. 하나 더. 이거 지금 발라. 지금 당장 발라, 이거.
0: Put this on right now.
1: 오, 좋아요. Put on this 아니라?
0: Put this on.
1: Put this on right now. 읽어볼게요.
3: Put on some aloe.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1: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5: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4: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6: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here, put on some aloe.
6: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Oh, yeah.
6: Ouch.
1: Yes. 오,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1: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0: 네.
1: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0: 오.
1: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0: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1: 와우.
0: Wow. Alright. 자,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영어 하죠?
1: 여행 영어죠.
0: 그럼요.
1: 네.
0: 자, 여행 중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네. 해외에서 택시를 타보셨죠?
1: 그럼요.
0: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1: 아, 저는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 해외에서는 네. 딱 내가 예상했던 요금만큼만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외국 관광객과 싸우는 택시 기사님을 봤어요.
0: 아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케이스네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특히나 여행객 상대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의를 할 수 있어야
1: 그럼요.
0: 되겠죠.
1: 그럼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택시비로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0: 네.
1: 내가 꼭 사야 될 걸 못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0: 그리고 화가 납니다.
1: 그럼요. 얘기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여행 중 바가지 택시 요금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될 영어들이네요.
0: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이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여기를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1: 그쵸.
0: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1: 너무 좀
0: 네.
1: 과하게 금액이 나온 것 같을 때.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은 없어요. 안
1: 맞아요.
0: 돼요.
1: 저도 이런 상황에 항상 I have no money, only 10 달러, only 10 달러.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나요?
0: 이제는 그 이상 하셔야
1: 아,
0: 돼요. 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네.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 한번 대처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30달러요?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ah, I have a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Yeah, you say $30?
2: Yep.
1: This is only 5 minutes, 로드.
2: Ma'am,
1: Why?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Rip you?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1: Rip you off?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okay? Look,
1: Look.
2: the meter says
1: Hmm?
2: $30.
1: Ah, meter.
2: The meter says $30. Look.
1: Oh, but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2: What?
1: I have only $15. So I have to pay only $15.
2: What do you mean?
1: Okay. 나머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마음대로.
2: What?
1: I don't have money. No,
2: $30.
1: I have only 15.
0: 네, 진짜 오늘이야말로 실용 영어의 끝판왕. 왜냐하면
1: 그쵸.
0: 해외에 가서 뭔가 이득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손해를 막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1: 제일
0: 생각하거든요.
1: 중요하죠.
0: Right. 그래서
1: 네.
0: 이거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쳐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1: 어허.
0: 돈을 얘기를 하는데요.
1: 그쵸.
0: 3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1: 오, 예. $30. It was only a 5-minute이겠네요. Drive. 그러면은 5 minutes.
0: 이게 이제는 거의
1: 예.
0: 읽어낼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1: 예,
0: So,
1: 자동으로.
0: alright. So, $30? 약간 황당한 거예요.
1: 네.
0: And it was only a 5-minute drive. Okay. 자, 지금 딱 보면
1: 예.
0: 이 minutes을 썼어도 어떤 분은, 저거 5minutes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 그쵸.
0: 5minutes이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고민이 많이 됐는데.
0: 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1: 예. 오.
0: Perfect. Very nice. So, 5분의 drive였는데 어떻게 $30나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5분이면 1분이 아니라 5분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5minutes가 5분이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는 이 drive라고 하는 것을 minute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1: 아.
0: 형용사 같은 겁니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5분짜리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5minute 뭐뭐.
1: Drive.
0: Right. 6 hour 뭐뭐. 이런
1: 아하.
0: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1: 앞에 어 관상 꼭 붙어야 되는 거죠.
0: 여기서는 drive 때문입니다. 이
1: 아.
0: 어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1: 아,
0: 없어요.
1: 그래요?
0: Okay? A drive.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1: 예.
0: 자, 그래서 제가 어까지 혹시 그럴까봐,
1: 아,
0: 이거
1: 정말.
0: 빼먹으실까봐,
1: 네.
0: 어를 쓰고 drive를 쓰는데 중간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차로 얼마 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차로 5분 거리. 그쵸?
1: 네.
0: 5-minute drive. 사실은 이거 자체가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5분 동안 차를 타고 감이에요.
1: 예.
0: 근데 그게
1: 오.
0: 의역이 되면서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음흠.
0: 예를 들어서, 그건 겨우 10분, 운전해서 10분 거리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면, 그건 겨우 10분짜리 드라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어떻게 할까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그렇죠. It's only a 10-minute drive. Yeah. 어느 너라고 했고요. drive 때문에. 그리고 10 minutes가 아니라 10 minute. 왜냐면 형용사처럼 해주니까.
1: 네.
0: 자, 이번에는 얘처럼 it was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1: 네.
0: 조금 변형합니다.
1: 오.
0: 그건 2시간짜리 운전이었어. 한마디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1: It was a two-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two-hour drive.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운전 네. 거리가 그만큼 됐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응용해 주면 되겠죠.
1: Yes.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only a 10-minute drive.
1: It's only a 10-minute drive.
0: It was a 2-hour drive.
1: It was a 2-hour drive.
0: 네, 이것도 hours라고 쓰지 않았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바꿔볼 텐데요.
1: 네.
0: 지금 운전해서 거리를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Drive, right?
1: 예.
0: 그럼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걸어서 하면 walk겠죠?
0: Walk가 뭐죠?
1: Walk, 걷다.
0: 오케이, 자, 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있잖아. 걸어서 5분 거리였어. 혹은 5분 걷기였어.
1: 아, it was a
0: only.
1: It was only a 5-minute walk.
0: 맞는지 볼게요. Perfect. 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drive 대신에 walk. Walk라고 하는 건 걷다란 동사도 되지만요.
1: 네.

0: 하고 딘 조금 저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자, 좀 나눠볼게요. 일단
0: 나는
1: 어디서 나눌 거예요?
0: 여기서 나눌까요?
1: 오케이. I'm not trying. 뭐예요?
0: 난 시도한 게 아니에요.
1: 오케이.
0: 시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찢어버리는 거.
1: 오, 맞아요.
0: 그죠?
1: 근데 원래 맞아요.
0: 그죠? 립이
1: 뭔가
0: 찢다.
1: 뜯다. Yeah.
0: 예.
1: 오케이.
0: 근데 찢어서 버리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래요. 부인, 이러고, 그래도 또 예의는 지키시네요. 예.
1: 당황했거든요.
0: 그죠? 그럼 부인하니까, 마담.
1: 오케이.
0: 이게 마담이,
1: Madam,
0: 이게 맞나요? 마담.
1: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Alright,
0: Yes.
1: Madam, 느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충분히 쓸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 Ma'am 쓰도록 하겠습니다. Ma'am. 여자를 향한 존중의 호칭이라 볼수 있겠고요. 이거는 Ma'am을 쓴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건 상관없이 Ma'am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뒤에 한번 볼게요. I'm not trying to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저 뒤에 rip you off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해석상으로 뭐겠어요?
0: 해석상으로
1: 당신을 뭐 하려는 게 아니다.
0: 바가지 씌우는 거.
1: 맞습니다. 오케이, 자, 누군가를 rip off 한다는 거, rip someone off or rip off someone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다가 되겠습니다. 아까 슬기 씨가
0: 찢다.
1: 찢는 거
0: 찢다.
1: 얘기했죠? 한국에서도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
0: 오,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옷이 있던 지갑이 있던 그걸 다 뜯어서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히 off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Right? So 제가 당신을 off, 한마디로 rip off, 뜯어내려는 거 아니다. 비슷하죠, 좀 느낌?
0: 네.
1: Alright. So rip someone off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salesman, saleswoman 굳이 안 나누거든요. salesperson이라 그래요. 판매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판매원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마디로 날 뜯어냈다. 어떨까요?
0: The salesman,
1: salesperson.
0: salesperson ripped me off.
1: 그죠? ripped me off.
0: Ripped me off.
1: How about this? 나 당신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0: Oh.
1: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right? 나 당신 뜯어낸 거 아니에요.
0: I doesn't. I don't.
1: I doesn't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0: I didn't.
1: I didn't,
0: I
1: yes.
0: didn't rip you up.
1: 그렇죠. Hey, I didn't rip you off. 나너 rip off 한거 아니야. 그냥 동사예요. 오케이? Okay? So rip someone off, 뜯어내다, 결국에는 바가지를 씌우다. 쓰다가
0: 시우다.
1: 아니라 씌우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0: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1: I didn't rip you off.
0: I didn't rip you off.
1: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런 문장들 알아두면 좋다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0: 네.
1: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가지 씌우는 걸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he ripped me off. She ripped me off 해도 되겠죠. 그가
0: 네.
1: 나를 rip off 시킨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rip off 하는 거를 당했다. 이렇게 흔히 수동사 이런
0: 네.
1: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I got ripped off or I was ripped off 이렇게 쓰면 나 바가지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0: Yes.
1: 자, 그리고 또 하나. rip off를 명사처럼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rip off라고 해버리면
0: 네.
1: 바가지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0: 완전 그거 바가지다.
1: Bidonim, alright? So that's a rip off. 그러면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Al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터기에 30달러라고 찍혔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0: Look, the says $30. 미터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1: 미터기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0: 근데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앞에 누가 봐도 기계잖아요. The machine. Machine says $30.
1: 아,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0: 네.
1: 맞아요.
0: 많이
1: 머신 해도, 그렇죠.
0: 알아들으실걸요?
1: 알아듣죠.
0: 분명히.
1: 기계라는 뜻이니까.
0: 네.
1: 자, 그런데 미터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0: Meter machine.
1: 그냥 미러예요.
0: 어?
1: 네, 실제로 미터입니다. 이 meter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몇 미터 할 때도 meter이라고 쓸수 있겠지만,
0: 네네.
1: 정말 실제로 미터기라고 하는 거. 굳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device, 뭐 machine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so the meter, 미터기, 계량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지금도 그렇나요? 그 약간 말 달리고 막.
0: 옛날에
1: 그렇죠.
0: 있었죠.
1: 만약에 빨리 가면은 막 말이 막
0: 엄청
1: 이렇게
0: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예.
1: So the meter says $30라고 했는데 자, hold on. The meter. 이게 사람인가요?
0: 미로는 사람이 아니죠?
1: 아니죠. 그런데도 동사 뭘로 받았어요?
0: say. says.
1: says, right? The meter says, right?
0: 예.
1: meter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0: 오, 귀여워요.
1: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를 딱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거나 나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게 말한다라고
0: say라고.
1: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어요. A가 말한다, B라고
0: 네.
1: 사람처럼 표현한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A에 B라고 적혀 있거나 나와 있거나 이렇게
0: 네.
1: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그
0: 그쵸.
1: 사인에 stop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춤이야,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에 나와 있다, stop이라고 나와 있다.
0: The sign says stop.
1: 그렇죠. 이게 나와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0: coming out 해야 될
1: 그냥
0: 것 같아요.
1: 말한다라고
0: 예.
1: 얘기를 해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0: 그쵸.
1: 자, 그 미터는 100달러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적혀 있다.
0: The meter says $100.
1: 그렇죠. The meter says $100. 그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다, 적혀 있다.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1: The sign says stop. 해볼게요.
0: The sign says stop.
1: 자, 이번에는요. The meter says
0: The
1: $100.
0: meter says $100.
1: Alright. 자, 해볼게요. Look, the meter says $30.
0: Look, the meter says $30.
1: 자, 이랬을 때, oh,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게
0: 그렇죠.
1: 아니다고 싶을 때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So,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 안 된다.
0: 오,
1: 더 이상
0: yes.
1: 없다.
0: I'm willing to $15, but that's it.
1: That's it.
0: 아, that's it.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I'm willing to 이거를 낼 의향이 있다면 여기 내다네요. 내다. 아, 그러면은 pay겠네, pay.
1: 오케이.
0: 나는 이걸 지불할 의향은 있지만,
1: 근데요?
0: but that's it. 그게 다다.
1: Nothing more. Al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Pay 썼을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ou got it.
0: Yes.
1: Alright, so pay, 지불하다, 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 전에 언급도 했지만 원어민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pay를 과거형 PP 형태로 쓰는데 스펠링을 잘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0: 그래요?
1: 여러분 써주세요.
0: 전 정확히 아니까
1: 아, 정확히
0: 괜찮아요. 지금 이
1: 알겠습니다.
0: 순간은 내가
1: 그때 아마
0: 원어민이다.
1: 저번에 틀렸을걸요?
0: 그래요?
1: 그게.
0: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건 아는데 페이드.
1: 오!
0: 페이드 똑같이 페이드입니다.
1: 오케이, hold on.
0: 페이 페이 페이
1: 여기에
0: 페이
1: ED
0: 페이.
1: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0: 100%예요.
1: 둘 다?
0: 네.
1: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ED 할 생각 없어요?
0: 아니에요.
1: 아, 흥정이 안
0: 안
1: 됩니다. 네,
0: 넘어갑니다.
1: 알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자, 진짜
0: 예.
1: 실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 뭐,
0: 네.
1: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PAY에다 ED 붙이는 거를 원어민들이 엄청 실수를 해요. I don't know why.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죠. ID로 해서 과거형 PP 형태.
0: 네.
1: Pay, paid, paid.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 조금 집중으로 돼 있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0: 네.
1: 오히려 이런 실수 없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무조건 뭐, 아, 뭐, 문법 괜히 배웠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0: 솔직히
1: 말했지만.
0: 저도 이걸 배운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1: Right. 그때,
0: 매일 과거분사 쭉 해서 막 A4용지 한장꽉 채워서 쓰고.
1: 네.
0: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질
1: 그거
0: 않는 것 같아요.
1: 완전 자산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 trust
0: 그러니까요.
1: me. 제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히려

0: 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는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1: 대화가 또
0: 보통
1: 중요하니까.
0: 그쪽이 앞서가고, 아우, 나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1: 네.
0: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격차가 확
1: 아,
0: 벌어지면서
1: 그래요.
0: 오히려 동양권, 특히 한국권 학생들이 문법 어순 잘 익힌 사람들은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So, trust me, okay? 그만큼 단어, 뭐 이런 문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것들이
1: 그쵸.
0: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1: 오.
0: I'm willing to do something. She's willing to do some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Willingness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건데요. 의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will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의향이
1: 의향이 있다.
0: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만 바꿔주는 거, 그게 미션이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한 200달러는 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 난 반값 정도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달러를 지불할 의향은 있다.
1: I'm willing to pay $100.
0: Exactly. Okay.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저뭐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중고 물건 같은 거할때 내고 하는 거, 뭔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고 하는 거 동사로 뭔줄 아세요?
1: 네고.
0: 내고.
1: 네고도 영어던데요?
0: Negotiate입니다.
1: 아,
0: Right.
1: negotiate.
0: Negotiate.
1: 오케이,
0: Okay.
1: 오케이.
0: So 저는 negotiate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I'm willing to negotiate.
0: Exactly.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사 쓰고 willing to 한 다음에 도대체 뭘할 의향이 있는지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illing to pay $100.
1: I'm willing to pay $100.
0: I am willing to negotiate.
1: I am willing to negotiate.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I'm willing to pay라는 걸 썼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러면 I have a willingness to pay라고 하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So be
1: 아.
0: willing to는 have a willingness to와 같은 표현이긴 한데,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1: 예.
0: 이게 뭐라 그럴까? 회화체에서 말로 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1: 그러게 약간 문어체 느낌?
0: 네, 둘다 알아두면 대신에 옵션이 생기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거, 그거 조금 아니에요.
1: 에,
0: 네,
1: 아쉽죠.
0: 왜냐면 뭐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1: 네.
0: Okay, so 여기서 be willing to.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여기서 that's it. 저번에도 한번 잠깐, 아주 잠깐 얘기
1: 네.
0: 드렸지만, 그게 다다. 이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That's
1: 아하.
0: enough.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볼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1: 네.
0: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at's right. 두 번째. 아니,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Ne,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얼마짜리 drive.
1: Yes.
0: 이거 한번 가볼 거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Alright, 자, 갑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 그건 2시간짜리 drive였어.
1: It was a 2-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Mm-hmm. 자, 그건 겨우는 only 쓰시면 돼요.
1: Please open.
0: Oh, right? 자,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이거는 겨우는 다시 한번 only 쓰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엔 몇 분으로 가는 거죠.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There you go. 분을 쓰던 시간을 쓰던 단수로 쓰는 거.
1: 네.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Drive. Very nice. And again, 걸었다라고 한다면 walk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1: yes.
0: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 2-hour drive. It's only a 10-minute drive. It was only a 5-minute drive. 다음은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얘도 핵심 코어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키워서요.
1: 네.
0: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15 낼 의향은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는데 $15 낼 의향이 있다.
1: I'm willing to pay $15.
0: 자, 전 협상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Negotiate.
1: I'm willing to negotiate.
0: That's right. 자, 세 번째. $50 낼 의향 있으세요? 자, 질문형이죠. 그러면 you are 이게 아니겠죠?
1: 네. Are you willing to pay
0: $50? That's right. 자, 같이 읽을게요.
3: I'm willing to pay $15. I am willing to negotiate. Are you willing to pay $50?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be willing to 대신에 have a willingness to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자, 그럼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5: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4: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미션 해결해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2: $15?
1: Yeah.
2: It says $30.
1: Sorry, only I have $15.
2: What?
0: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are being selfish.
0: 그렇죠. 했습니다. 비동사, 근데 형용사랑 묶어서 진행형을 만들어 본 거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정말 핵심 코어 패턴인데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1: 오.
0: 아, 나는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1: 아,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는데요.
0: 음흠.
1: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did you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장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표현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하세요라는 질문을 그쵸? 하시나요?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를 과거로는 어떻게 물어보죠?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영어로 did you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물어볼 때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의문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where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은요,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는 장소를 한번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점심 어디서 드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를 물어보기 전에 점심 드셨어요? 점심 먹었니?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점심을 먹다 라는 동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바로 have lunch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at라는 동사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점심 드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앞에 어디에서? 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쵸? Where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점심 어디에서 드신 거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요거까지 여러분이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id you have lunch?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have lunch? 어디에서 점심 드신 거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가 다녀오셨어요? 라고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어디로 떠나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go for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did you go for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휴가 갔다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휴가를 갔다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앞에 where 붙여서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표현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buy도 있지만 그거 어디서 구했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ge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 from이 들어가면 그 어디서부터 구했습니까? 라는 의미가 돼서 from을 쓰셔도 되고 from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로 넣어놨어요. Where did you get this? 그거 어디서 났어요? 라는 표현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id you get this? 한 번만 더.

0: 자, where did you get this? 그거 어디서 구했어?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어디에다가 주차하셨습니까?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주차하다라는 표현. 그쵸, 바로 park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where did you park your car? 혹은 여기처럼 where did you park the car? 이렇게 물어보면 주차 어디에다가 하셨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did you park the car?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park the car? 주차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id you 동사?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고 그렇게까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ere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그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go for vacation? Where did you go for vacation? Where did you get this from? Where did you get this from? Where did you park the car? Where did you park the c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는 표현, Where did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물어봤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과거로 물어봤다면 미래로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휴가를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Where did you 동사에서 where will you 동사로 바꾸시면은요,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will you go for a vac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will you go for a vacati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ere will you 동사로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그러면 where did you 동사는 그쵸?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시제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차 어디에다 주차하셨어요? Where did you park the car? 요렇게 그렇게 물어봤다면 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항상 상대방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내가 차를 주차 어디에다가 했지?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기준을 나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 어디에다가 했더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Where did you 동사에서. 그쵸? Where did I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 행동을 제가 어디에서 했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으로 내가 주차를 어디다가 했더라? Where did I park the car? 혹은 Where did I park my car?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주어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id I park the ca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ere did you? Where did they? Where did he? Where did she? 여러분이 다양하게 주어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일단은 그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쵸, did you 동사였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신 거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where did you 동사로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 10분 동안 행복 찾기, 네, 그런 즐거운 작업을 하는 바로 이근철입니다. 물론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시도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그렇죠,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스텝 바이 스텝 정리해 나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테고요. 제일 중요한 건 while you're doing it, at least you can have some fun. 재밌잖아요. 재미를 중심에 두시면 바로 그게 행복으로 직결되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됩니다. 절대 부담감, 네, 그 다음에 스스로를 강요하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나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돼. 이거 한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겨난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Oka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거기에 그냥 내가 단지해야 될 것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사실은 굿은 뭐고 또 떡은 뭐지? 진짜 뭐 라이스 케이크라고 써야 되나? 자, 그런 건 버리시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요리법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단지해야 할 것은 이것이야 라는 뜻의 포인트죠. 그래서 바로 내가 단지해야 할 건 이거이라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All you have to do. 이건 only를 쓰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only가 아니고요.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이거밖에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요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더 연습합니다. We're gonna practice more.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거. 단지 뭐뭐해야 할 것은 All you have to do is.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편이 있어. 내려받아. 아니면 웃는 거야. 듣는 거라고. 사실은 나머지 건 다 똑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장면 연상하셔야 돼요. 글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글자가 연결되어주는 연상작용에 의한 장면 속에 들어가야 그 장면을 본인이 느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하면서 뒤에 편히 있는 거야. 물론 relax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relax. 근데 여러분 편히 쓰려면 자리에 딱 앉아서 뒤로 기대겠죠. 그래서 보통 sit back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Sit back. 되게 간단하죠. 이것도 길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seat라고 하면은 걔는 S-E-A-T를 이야기합니다. 좌석 혹은 앉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sit, 짧게, sit back. 됐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단지 해야 될 건 내려받는 거야. 요즘 많이 쓰죠. 내려받게 하다, download. 아시겠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download it. 발음만 주의하세요. download, 이게 아니고 load예요. load, 발음이 load입니다. load. 그래서 download it, upload it. 됐죠? 예, 좋습니다. 내가 단지해야 될 건 웃는 거야. Smile. All you have to do is smile.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listen까지 하면 들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툭툭 넘겨봤어요. 자, 네 가지를 장면 떠올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가볼까요? 너가 해야 될 거는 단지 그냥 편히 쉬어. 자, your turn. 자, 오케이 하셨죠? 네.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다운로드 받아. 예,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your turn. 예, 내려받기 하다 해서 바로 download it. 절대 다운로드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down이라는 드 발음을 유성음으로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경음화시켜서 down 이렇게 쓰시면 못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downloaded 됐고요. 올리는 건 uploaded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웃으라고. See? 자, your turn. 네.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 All you have to do is smile when your heart is break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가사가 상 날랑 말랑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Nat King Cole의 노래, 그죠? 그래서 바로 smile.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 you have to do is 들으면 되는 거라고. 실제로 이렇게 all you have to do is는 많이 씁니다. All you have to do is fall in love. 아시겠죠? Play the game 하면서 바로 퀸의 노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내가 단죄해야 될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이게 뒷부분이 어려운 것 같지만 all you have to do is까지 그냥 쓰시라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원래는 그렇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참견하지 않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sit back 쓰시면 돼요. is sit back and 탈 것에 타고 있는데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enjoy the ride. 이 표현이 딱 우리말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랑 딱 어울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어떻게 is sit, is enjoy가 나왔어요? 원래는 여기 to가 있어야 돼요. is to enjoy, is to sit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게 리듬이 안 맞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거의 99%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and enjoy the ride.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됐죠? 자, 단지 내가 할 것은 앱을 내려받아서 열어보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All you have to do is 바로 뭐예요? Download it and download the app and open it. 그래서 download the app 얘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플 하는 거 앱입니다. 앱. 그 다음에는 바로 open it 얘를 열어야 되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요. 바로 이거죠. 단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미소 짓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바로 뭐예요? 미소 짓다, smile.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뭐예요? Act naturally. 해서 act naturally. 뭐 스파인가요? 아니면 무슨 연기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너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이거밖에 없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했더니 친구가 약간, 예,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내가 떡 먹는 거 싫어하면 어떡할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All you have to do is sit back and enjoy the ride. 라고 했더니 뭐하면 어쩌려고 해서 What if I don't like the ride? 이렇게 쓰지도 되겠죠. I don't like the ride. 그래서 나 그냥 떡 먹고 앉아있는 거, 나 이거 싫어할 수, 내가 싫어하면 어쩌려고.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됐고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What if도 한번 제가 패턴으로 해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right?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Okay,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 그 다음에 마음 건강, 몸 건강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was a stinker.
1: You sure did.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